will solve the mystery.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여정과 악당을 이끌어 대결해왔지. 여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4: 아, 제가 나왔군요.
5: 아잉, 제가 나왔군요.
0: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하하.

0: 작가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중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한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안순아, 과자 그만 먹고 자기 전에 이 닦아야지.
2: 이 닦았는데?
1: 으이그, 칫솔이 바짝 말라있는데?
2: 진짜 닦았다고요. 그저께 아침에? 이 닦았다고요.
3: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이를 안 닦았...
1: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내가 한순이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유, 불쌍하다. 안순이, 네 이들이 불쌍해. 어. 내 이가 뭐가 불쌍해?
1: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2: 우리가 원래 이렇게 누런 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4: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안순이 결국이 안 닦고 잔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오! 안녕 안순이의 이들. 오?
1: 오? 뭐야 입속 세균인가?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3: 나가.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아따 그거야.
1: 아따?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1: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0: 탈출해야지.
1: 탈출?
0: 그래,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치과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2: 안돼.
3: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0: 좋았어. 그럼 손.
3: 응? 손.
0: 안순이 애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풀샷 뿅.

0: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내 이거 다 사라졌어요! 아니, 네 애들 다 어디 간 거니? 몰라요. 애들 어디로 도망갔나? 아유, 말도 안 돼. 일단 엄마가 이들 좀 찾아볼게. 이들아, 어디 간 거니? 이들아!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어딨니? 이들아! 이들아! 여보세요?
2: 혹시 도망간 이를 찾고 있나?
1: 누구세요?
3: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 이만.

0: 엄청 냄새날 것 같은 이거.
1: 엄청 냄새나요. 내일 봤는데 언제 오셨어요?
0: 저

0: 보니까 좀 낫지?
1: 시원하다.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2: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칫솔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3: 깜짝아! 안수나!
4: 너희들 여기 왜 있지?
1: 버렸잖아. 우리 깨끗이 닦아주지도 않았지.
0: 너 우리가 썩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4: 어떻게 두들겨?
2: 그래, 진작 도망쳤어야 했어. 칫솔로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닦으니까 엄청 상쾌하더라. 그지? 오. 그럼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자, 간다. 하나, 둘, 셋.
1: 안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0: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2: 안녕.

0: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1: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그런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닦았냐?
1: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언제 닦았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1: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3: 뭐야?
1: 에이, 또 과장한다.

0: 크크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1: 지금이야 딩딩.

0: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1: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기동의 삼총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1: 빙동대사!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의 생일.
1: 오늘은 팔팔 엄마의 생일입니다. 팔팔 아빠가 침대로 아침을 가져왔죠.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1: 팔팔하고 조지는 생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0: 엄마, 생일 축하해요.
3: 어머나, 이렇게 놀라운 생일 선물을 받다니.
2: 앞으로 놀랄 게 더 많을걸. 우선 아침부터 먹어요, 천천히.
3: 맛있겠다.
2: 빨리 가서 준비하자꾸나.
1: 팔팔 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2: 이제 케이크 위에 초를 꽂자. 하나, 둘.
3: 어디들 있어요?
1: 팔팔 엄마가 아침을 다 먹고 내려옵니다.
0: 엄마가 오세요.
2: 큰일이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세요?
3: 나예요. 들어가도 돼요?
0: 아니요, 안 돼요.
3: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데 그래요?
2: 일은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들어오지 마.
3: 알았어요.
2: 여보, 거실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3: 그것도 좋죠.
2: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3: 알았어. 베파, 엄마도 거실이 어딘지 알아.
0: 엄마, 책 읽으세요.
3: 고맙다.
0: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3: 고맙다, 베파.
2: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엄마 나이만큼 초를 꽂자.
0: 하나, 둘, 셋.
2: 아이고, 까딱하면 모자랄 뻔했네.
0: 아빠, 엄마는 몇 살이에요?
2: 살짝 가르쳐주마.
0: 와, 그렇게 많아요?
2: 그러니까 초는 세 개만 꽂으면 될 거야.
1: 생일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2: 이제 나가서 거실을 예쁘게 장식하자.
0: 저희 왔어요.
3: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러지 않아도 심심했는데.
0: 엄마, 마당에 나가서 산책 좀 하지 않으실래요?
3: 꼭 그래야 하니?
0: 네. 엄마, 안녕. 산책 잘하세요. 엄마가 들어오셔도 되면 부를게요.
3: 생일 한번 치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원.
1: 파파랑 조지는 아빠하고 거실을 예쁘게 꾸몄어요.
0: 오, 재밌다.
1: 할아버지 할머니도 파파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4: 어머마, 생일 축하한다.
5: 어서 들어가자꾸나.
3: 전 들어오지 말래요. 페파랑 조지가 아빠하고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나 봐요.
5: 그래서 나와 있구나. 그럼 이따 보자.
3: 들어가세요.

0: 보셔도 돼요.
1: 그거 고맙구나.
0: 근데 눈을 감아야 해요. 눈 뜨면 안 돼요, 엄마.
2: 하나, 둘, 셋. 이제 눈을 떠요.
3: 생일 축하합니다.
1: 이런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2: 이제 촛불을 꺼요. 소원도 빌고.
0: 이거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뭘 것 같아요?
1: 글쎄, 뭘까?
2: 어서 열어봐요.
1: 어머나, 정말 예쁜 옷이네요.
0: 와! 엄마 정말 예뻐요.
2: 예쁜 옷을 입었으니 좋은 데 가야지.
1: 이건 뭐예요?
2: 연극표야. 오늘 밤에 하는 거야.
1: 고마워요.
4: 팔팔 엄마는 연극을 좋아하죠.
5: 애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1: 모두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2: 또 제일 아름다운 엄마지.

0: 칼파하고 조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게들 마시니?
2: 다 먹었다!
3: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2: 이게 뭐예요?
1: 이가 빠졌구나.
2: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3: 페파, 가서 거울 좀 보렴.
2: 내 거였잖아. 이가 빠졌어요.
3: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전이니까. 전이는 원래 빠지는 거야.
2: 그럼 새 이가 나오는 거예요?
3: 그럼 나오고 말고. 이제 치아 요정이 우리 페파를 찾아올 거야.
2: 치아 요정이요?
3: 그래, 치아 요정. 오늘 밤에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치아 요정이 올 거야. 치아 요정은 빠진 이를 가져가고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을 넣어두지.
2: 저 어른이 되면 치아 요정이 될래요.
1: 조지, 넌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2: 공룡.
1: 공룡이 되겠다고?
2: 조지, 얼른 가서 자자. 나 빨리 치아 요정 만나고 싶어.
0: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페파하고 조지가 이를 닦습니다.
1: 페파, 뭐 하는 거니?
2: 빠진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치아 요정을 위해서요.
0: 페파는 서둘러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넣어두었죠.
3: 잘 자라, 페파, 조지.
2: 엄마, 안녕. 아빠, 안녕.
1: 잘 자라, 페파, 조지.
2: 조지, 나 오늘 안 잘 거야. 너도 안 잘 거지? 우리 치아 요정 올 때까지 기다리자. 치아 요정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한참을 기다려도 치아 요정은 오지 않습니다.
2: 치아 요정이 왜 안 오지?
0: 무슨 소릴까요? 치아 요정일까요?
2: 조지, 무슨 소리 안 들려? 아우, 못 말려.
0: 소리의 주인공은 조지군요. 피곤했던 조지는 잠이 들고 말았죠.
2: 조지는 벌써 잠들었지만 난 안 잘 거야. 안 자고 있다가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보고 말 거야. 난 잠들지 않을 거야.

0: 드디어 치아 요정이 왔어요. 하지만 팔판은 잠이 들었죠.
1: 페파, 안녕. 너 주려고 이 동전을 가져왔어. 오, 이거 참 깨끗하구나. 고마워, 페파. 안녕.
2: 페파, 조지.

0: 100m 한번 보자꾸나.
1: 페퍼, 봐봐. 치아 요정이 왔다 간 거야. 동전을 두고 갔잖아. 앉았다더니 잠을 잤구나?
2: 그게 아주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다음번엔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만날 거예요.

0: 보시오. 이거 안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일러라.
2: 그만 놔줘요.
3: 너 뭐야?
2: 나? 지우 짝꿍.
1: 싫은데, 싫은데.
3: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0: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2: 별것도 아닌 걸 뭘.
0: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2: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4: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끄고.
2: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4: 네, 알았어요. 무서워.
5: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이 무서워지는 거야?
4: 나는 왜 무서울까?
6: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7: 나.
8: 둘이서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9: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10: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11: 근데 먼저 말해.
12: 나는 왜

0: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아, 무서워.
1: 나도 혼자서 살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나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2: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3: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4: 아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0: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5: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2: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5: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0: 뭘까? 게 없네.
3: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1: 딱 지금 날 거란 그 느낌이지.
3: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2: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막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1: 과학적네?
4: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 속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3: 그치.
4: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 좀 무서운 게 있어.
1: 아니, 너무 소름 돋는다.
2: 그럴 때 내 팁 하나 알려줄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거야.
0: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 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5: 둥글붙지.
1: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5: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1: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0: 뭐라고?
1: 자동문 공포증.
0: 이럴까 봐. 자동문 공포증.
1: 이럴까 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4: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2: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1: 그러게 고민된다.
4: 뭘까?
3: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2: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모든 걸 가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1: 무섭다고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따라할 수도 있네.
2: 맞아, 그럴 수 있지.
6: 네. 나쁜 거라서.

0: 해야 되는 방법.
1: 아니, 그러니까
2: 아니지, 절대 아니지. 아니지.
1: 내가
2: 왜냐하면은
1: 아, 먼저 말해.
2: 아, 고마워. 응? 무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무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무서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실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시대로 남았겠지.
3: 생존 본능 얘기하려는 거지.
2: 응, 생존 본능.
4: 살기 위해서 진화한 감정인 것 같다.
1: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위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2: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이게요.
2: 끝인가?
1: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2: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0: 그렇진 않았어?
4: 무섭지 않았는데.
6: 귀여웠어요.
0: 왜 바깥에 유령이 안 보여?
3: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 아 맞아, 나도 알아.
1: 이미 우리가 유령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4: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에 어떻겠지?
2: 자도 조금씩 먹어.
1: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2: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4: 엄마의 잔소리. 하는 엄마의 잔소리.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6: 근데 너무 과해.
4: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담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4: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4: 아니, 뭐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6: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라는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7: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8: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7: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9: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6: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이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10: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8: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10: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7: 근데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8: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10: 둘 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해.
6: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8: 저의 바로 공허함이야.
6: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손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8: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이거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 볼 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6: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8: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6: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드는지 알아?
8: AI.
6: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8: 응, AI가
6: 그러니까 맞아.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8: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11: AI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7: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8: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7: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8: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연점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6: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7: 그렇게 하세요.
8: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7: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 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9: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11: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12: 누구세요?
13: 누구세요?
12: 무서워.
13: 안녕?
14: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13: 앉아. 표정을 그렇게
14: 앉아.
13: 심오하게.
15: 니들이

0: 예술을 알아?
1: 예? 네, 알아요.
2: 알긴 알아요. 네.
3: 아, 저렇게 제대로 하나 답을 들으셔야죠.
4: 아니, 어디가?
5: 저희 다시
6: 말해. 아니, 저희는 얘기할.
7: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8: 아하.
9: 아하.
8: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진 알지 말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질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할 거야.
10: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11: 진짜 그리 저길래.
1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인간의 추적 장치.
1: 이제 그만 와.
2: 싫어.
1: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 나 TV 볼 거야.
1: 간도군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다.
2: 안돼. 이제 한창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
1: 볼트, 녀석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어서 특급 훈련을 해야 한다.
3: 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군.
4: 얘들아, 나랑 같이 놀이공원 갈래?
5: 어? 놀이공원?
4: 어, 나 티켓이 생겼거든.
1: 어? 수지와 함께 놀이공원아?
2: 지금은 우리가 피라랑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치, 피라?
1: 아들 안 오고 뭐해? 빨리 놀이공원으로 출발하자고! 가른 어린, 이번에는 확실하게 크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6: 이 한심한 녀석! 너같이 무능한 녀석은! 혼동 나야!
1: 잠깐!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녀석에게 추적 장치를 붙였지요. 이제 녀석들의 본부를 알아내는 건 시궂죽 먹기입니다.
6: 역시 우리 능력자.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녀석들의 본부는 어디야?
1: 아직 추적을 안 해봤는데.
6: 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추적해봐.
1: 야하! 바로 여기에! 잘했다, 블랙 해머. 블랙 소드와

0: 녀석들을 박살내고 그레이트 코인을 내게 바쳐라. 여기가 바로 놀이공원. 이하! 어, 빨리 가자 수지야.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고.
1: 좋아.
2: 정말 어이가 없군.
1: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0: 너희들이 거기서 뭐해? 설마 놀이공원에서 놀 줄도 모르는 거냐?
3: 우리도 이왕 놀이공원에 온 김에 재밌게 놀다 가자.
1: 뭐 그럴까?
4: 좋아.
2: 미니특공대 대원들이 놀이공원 따윌 재밌어 하다니 한심하고.

0: 수지와 함께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군.
1: 밀지마!
2: 본부를 저렇게 재미있게 꾸며놨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장이다.
1: 저건 내가 끝장낼 거거든.
3: 진짜 높다, 수지야.
4: 그러게.
3: 무신, 저게 뭐야?
1: 기라, 미니 특공대! 어서 크레이트 코일을 가지고 나와!
0: 카르노 군단, 여길 어떻게?
5: 어서! 저 녀석들을 물리쳐야겠어!
1: 응?

0: 당장 그만둬! 드디어 나타나셨군!
1: 이 녀석들이!

0: 파워 업!
1: 미니 특공대!
2: 아이노이드 소환! 자!
1: 이 녀석들이! 그레이트 코인을 내!

Yeah.

반드시 복수의 기업을

놓쳤잖아! 하지만 멀리 도망가진 못할 것.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포스티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응,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튀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응?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1: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2: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3: 스푸키,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1: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또 재채기를 하는데.
5: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1: 아니야, 아닐 거야.
5: 맞는 것 같은데.
3: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1: 나 검사 받기 싫은데.
6: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7: 알았어.
5: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7: 고마워, 진.
5: 천만에. 스푸키!
1: 엘리!
5: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게...
5: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1: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5: 스푸키, 어디 가?
6: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5: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 안 해! 안 한다고!
5: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6: 헨리, 무슨 일이야?
5: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0: 콧물이 나왔대.
1: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2: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0: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3: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2: 아닐 수도 있어?
4: 물론이지.
2: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3: 그래. 정말 간단하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2: 나 아니지! 아니지!
3: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2: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3: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2: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3: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2: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0: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2: 꽃구름 언덕!
0: 꽃구름 언덕? 응.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5: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2: 뭐? 정말?
1: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2: 소풍 가고 싶은데. 아, 꽃가루 간지럼증이라니.
0: 스푸키!
2: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0: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2: 어? 이거?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0: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2: 당연하지!
0: 잘됐다, 스푸키!
6: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0: 그러게 말이에요.
2: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0: 어서와, 스푸키!
2: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6: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2: 오,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봐 조심하려고요.
6: 어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0: 네, 출발!
6: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0: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응.
2: 답답해.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6: 자, 다 왔다.
0: 우와, 예쁘다.
6: 정말 그렇지?
0: 우와, 저긴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7: 같이 가.
6: 너무 멀리 가지 말렴.
7: 네.
2: 나비야, 나랑 놀자.
0: 어?

0: 무슨 일이야 진?
1: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프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알았어.

0: 여기야, 여기!
1: 헨리, 상황은 어때?
0: 스푸키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1: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앰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0: 됐어.
1: 스푸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2: 빨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1: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3: 걱정 마.
2: 스푸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0: 안 돼!

0: 됐어, 로이.
1: 좋아, 돌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2: 아, 그랬구나.
4: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5: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죄책이야.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6: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
6: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6: 뭐? 아이.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1: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 난 마하 7에 속도를 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1: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3: 타이거 사건 이후로 와인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2: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편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3: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1: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3: 짜증나!
1: 준! 어? 베라랑 짐 아저씨?
4: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3: 자, 뭐?
1: 무슨 일이야?
5: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4: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1: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5: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1: 응?
5: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4: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3: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5: 오, 역시 그쪽인가?
3: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 쪽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4: 역시 너희를 찾아오길 잘했네.
3: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1: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5: 물론이지.
2: 낙서란 시시하다.
5: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3: 알겠어요.
5: 어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3: 응? 여기도 막혔어요.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이리다 막혀보단다. 정리하지. 하늘을 수석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3: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1: 블루파 뭐합니다.
7: 궁금하라. 보이줄까? 보이줄까 말까? 보이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1: 뭐야 넌?
7: 반갑습니다. 탄트라카입니다. 인생 몸소가 흑까지 놀자. 몸타운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4: 저 상태가 왜 저래?
3: 탁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7: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탁키 아이가 탁키.
1: 사인이었냐?
5: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7: 아저씨 좋은 것 같고 있네.
3: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7: 치대! 치주! 아이고, 루카바 극해가 되겠나. 역품이 나올라 간다.
3: 나라라?
7: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유니 나이가 유니.
4: 어떻게 저래?
3: 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1: 알았어, 부탁해.
7: 어? 뭐니 아이가? 와이드카드랑 같이 있노?
3: 오, 타키가. 그런데 부탁, 이번에야말로 나의 송곳 여러분도 망치지 못한다.
7: 그래 그래, 도움 좀 잡아둬.
3: 짜증이야.
7: 유후, 진짜 없겠다.
3: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8: 모두 잘 어울려.
7: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내 잘했지?
4: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1: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7: 왜? 짜증나지? 실패 열받지? 어? 잘생긴? 짜증나면 내 항상 없는지 해봐라.
1: 놓칠 순 없지?
3: 잘해? 어디갔지?
7: 야이지 얼마나?
1: 저게?
7: 지나갑니다. 그것이 떠받았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뒤지네요. 제 찾았어요. 깨끗하네. 이거 재미없다. 이거 잘 심한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3: 사라졌어.
4: 어떻게 가능하냐고.
1: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5: 스텔스 모드?
1: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9: 그 판단은 틀렸어.

0: 있어, 지금.
1: 어? 솔레이유?
0: 해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1: 뭐라고? 응?
2: 어떻게 한 거야?
3: 다 보이신 거지? 하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1: 보인다고?
0: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4: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2: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0: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1: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6: 네, 편집장님.
7: 지금 뭐 있는 거야,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6: 네?
4: 네?
8: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1: 다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닛이라고?
7: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도 뿐이지 짐승이 힘까지 넣으면 충분히 가능해.
1: 왜 폰카드 말이지?
6: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7: 증원! 블루카!
1: 메가트론!
9: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불나불난장 녀석이군?
6: 블레이온이다.
10: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2: 뭐하노? 집 안 가나?
1: 탁키!
10: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 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2: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내기는 재밌으면 가야지. 재미없이 사는 데가 억수로만 상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행운아!
1: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0: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6: 알고 있어.
2: 뭔데? 쳐버리실 거래? 안녕하세요.
6: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2: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 두둑해 보이고 해석을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짜 파워를 쏘아줄게. 괜찮지?
6: 상관없어!
2: 로마틱! 어? 내가 도와줄게! 어? 야호!
6: 이 녀석이!
2: 어? 경치 좋지?
0: 뒤야! 블레이언 뭐하는 거야?
6: 난 신화 동체 되었어!
2: 맞지 맞지! 다시 해봐!
0: 우야! 반응이 느려!
6: 네 지시가 늦은 거야!
2: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10: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1: 대체 어떻게 닿지 않았고요?
9: 재미없어.
2: 마켓노!
9: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2: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9: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미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0: 동요하고 있어.
7: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이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나 본능을 숨길 수 없지.
0: 그래?
9: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2: 댄스 배틀 재밌겠다. 가자.
9: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2: 난 좋다.
1: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4: 평화롭고 좋네.
2: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0: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6: 싫다.
0: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6: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2: 맥빠지네.
9: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리언도 춤출 줄 알다고.
10: 이거 쑥스럽군.
2: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1: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7: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1: 아니, 경주 대결로.
2: 경주?
1: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7: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2: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9: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10: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0: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8: 용서해 줘, 솔레이오.
7: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에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2: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9: 아유,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1: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9: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2: 속이 뻥! 열리네.
11: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1: 메가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10: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5: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0: 승리의 조건이 뭐지?
7: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10: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2: 알았다. 알았어. 시작하자.
6: 준.
1: 어? 나이트 그리폰 대동.

0: 갈 수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을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가네.
0: 어서나 어서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야야야야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휴.
4: 나이트 그리프 타키를 앞질렀어.
1: 좋았어.
5: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3: 아니, 승산 있어.
1: 그래?
3: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이러다 안 쉬어.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헤벨을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6: 뭐?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라도 멈춘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6: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진짜 누구든 누구든 잡았구나.
4: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1: 어? 뭐?
0: 어서 가보자.
1: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5: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3: 타키는?
5: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준.
1: 타키...
0: 소원이라도 빌었어?
7: 무슨 얘기지?
0: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7: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0: 나? 내 소원은 뭘까?
7: 마침.
0: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이 정도 충격이 싫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3: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4: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4: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가 탄 거야?
5: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3: 그러니까 이게 그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어?
5: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4: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4: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건.
1: 뭐?
7: 솔리드건이라고? 이 녀석이?
4: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의 성태의 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4: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바가?
1: 결국엔 체포되어 드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0: 통과시켜.
1: 크레스트!
2: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3: 오빠.
2: 솔레이유.
1: 뭘 씻고 온 거야?
2: 아, 저건...
0: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2: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4: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2: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0: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2: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5: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4: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6: 배를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1: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7: 내 몸뚱아리 내놔.
1: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되찾고. 오.
7: 잠깐, 이거.
5: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 어? 골든 경감님.
0: 이게 그건가?
3: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1: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4: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0: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6: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부 코드네임 솔리드 헌.
1: 역시.
4: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8: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0: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2: 준.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피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혼도 같은 경우라면
1: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의 분리된 몸통?
4: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0: 어? 뭐지?
1: 이건 북치는 소린가?
9: 어허, 이 소리는
10: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1: 다들 갑자기 왜 그래?
11: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4: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12: 원어원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1: 뭐? 네, 은혜 아저씨.
11: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13: 놈이 깨운 거다.
0: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1: 잠깐만.
13: 어딜 가려는 거야?
2: 저길 봐.
1: 저 녀석.
13: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5: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0: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1: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0: 그래, 무사히 한다.
1: 타이건, 굴착기를 맞춰줘.
10: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4: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9: 네, 맡겨놔.
13: 시간,
5: 어서 차차.
1: 저게?
9: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10: 이제야 모였구나.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1: 저 녀석이
4: 솔리드온의 본체?
5: 녀석들이 보이게 둬선 안 돼.
10: 스타크라디언, 이거 먼저 온 수민들 이렇게 말할 줄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넣었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1: 놀래요? 달바 펜타곤의 세노!
3: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상의 대상륙이 아니야! 이제 메카 카르곤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의 큰소리 동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잘했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 된 말이야!
1: 나이트 드리폰 대동!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스크림 오브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묻지 않던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0: 아니야,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1: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임, 내가 가겠어.
2: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3: 그래!
2: 블루탑, 블레임, 제로! 블루탑, 허브! 블레이언, 다리를 노려!
1: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나니 믿을 수가 없군!
3: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1: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 같은 소리야!
4: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3: 와일드 가디, 그건...
5: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본떠서 만들어줬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6: 저게 뭔가 했더니...
2: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2: 마음으로?
5: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1: 나는 트리온 가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할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2: 오메가 히트! 블레임!
3: 솔리더, 여전히 강하군.
6: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3: 알겠어!
1: 저는!
3: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제가!
6: 알파볼트 캐논! 썬더 하울! 스매시!
3: 썬더 하울!
6: 블루카!
1: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군.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군,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6: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1: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야. 친구 딸이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착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는.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자 썰리곤!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카드봇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6: 블루카!
1: 그라운드! 히오리!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팠어.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탈

0: 파일을 사용하거나 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1: 엄마!
2: 괜찮아?
1: 응, 괜찮아.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3: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0: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운양의 복수.
1: 부모님!
2: 부모님!
1: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2: 그런가?
1: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2: 그래?
3: 그럼 어딨냐고!
1: 저쪽으로 가보자.
4: 지금이야.
0: 다녀올게.

0: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뭐 먹을 거좀 없나?
5: 그랬나? 아, 맞다.
3: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웬 고양이야?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초고!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초!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죠?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4: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

0: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1: 그러네.
2: 거기서 뭐 해요?
3: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1: 그랬어요?
2: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3: 이 꼴이 뭐냥?
0: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3: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0: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3: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0: 그 고양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3: 해치?
0: 응.
3: 그럼?
0: 계획이 있어요?
2: 혼내버리자고요?
0: 오, 예.
1: 나 갈게.
4: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5: 윤호 왔구나.
4: 네.
5: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4: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5: 그럴래?
4: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1: 날아가 볼까?
0: 저기에요.
3: 그렇네. 해치, 이 녀석.
0: 오씨.

0: 뭐야?
1: 꽝!
0: 어? 뭐지?
2: 해치, 이 잠보 녀석!
0: 모냥이다!
2: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0: 좋아!
2: 니르리리야! 니르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점 아자자자자자자.
0: 이번엔 안 놓친다.
2: 그렇지.
3: 윤호야.
4: 어? 세나.
3: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4: 괜찮은데.
3: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어? 너도 고맙지.
5: 거기서!
3: 어? 어?
2: 희라!
4: 어?
2: 아자자자!
5: 아자자자!
2: 아자자자자자자자자!
5: 아자자자자자!
2: 아자자!
0: 어? 어?
2: 해치, 나 여기 있다!
5: 거기 서라!
2: 싫다고!
5: 아자자자자자자!
4: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갔는데.
3: 어?
2: 아자자자자자자!
5: 거기서!
2: 나 여기 있다.
0: 어?
2: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5: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2: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5: 차!
2: 차! 닐리리야! 유!
5: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2: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닐리리요. 닐리리요.
0: 어? 어?
3: 와!
2: 물이 떠올랐어! 어때? 좀 멋지지? 닐리리요.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아라리오! 짜잔!

0: 오냥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아라리요.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냥?
1: 잘 봐.
0: 뭐 하는 거냥?
1: 아자자. 야! 아라리요. 잡았다.
0: 도와줘.
2: 뭐야?
0: 깨다 밀리리야.
3: 성공다.
4: 어? 저건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밀리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1: 이때다. 알았니? 짜잔.
0: 깜짝이야. 안되겠다. 밀리리야.
3: 우리도 도망가자.
1: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아라리오! 이제 괜찮지?
4: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5: 세나야, 사실은...
4: 어?
5: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5: 잘 가.
3: 응, 내일 봐.
5: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6: 수고했어.
3: 여기 살고 있었군.

0: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다람쥐와 굴렁쇠를 굴려요. 다녀오겠습니다.
1: 잘 다녀오렴, 우리 꺼병이들.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네.
4: 굴러라 굴러라 굴렁쇠 굴러라 굴러라 굴러라
3: 친구들 차례차례 조심히 내릴게요.
5: 선생님 다 내렸어요.
3: 그래 그래. 그런데 오늘 새로 오기로 한 친구는 아직 안 왔네.
6: 우와, 새 친구야? 새 친구라니 누굴까? 기대된다.
3: 어떤 친구일까?
5: 재밌는 친구면 좋겠다.
4: 요호호! 요호! 짜자자잔! 다람쥐 등장! 안녕, 얘들아! 나는 다람쥐야.
7: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8: 다람쥐야!
4: 짜잔!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9: 만나서 반가워요.
3: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유치원에 다니게 된 다람쥐예요. 모두 새 친구 다람쥐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8: 네!
4: 앞으로 잘 부탁해, 얘들아.
3: 잘됐다.
6: 다람쥐야, 그런데 그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4: 아, 이건 굴렁쇠라고 하는 거야.
7: 굴렁쇠?
6: 숲속 마을에서 자주 가지고 놀던 거야.
4: 너희하고 같이 가지고 놀려고 특별히 가져왔지.
6: 재밌겠다. 나도 굴려볼래.
4: 그래? 좋아.
6: 나도 해보고 싶어.
10: 나도 굴려볼래.
6: 나도.
4: 잠깐. 날롱쇠는 하나뿐인데.
6: 얘들아, 좋은 생각이 있어.
8: 뭔데?
6: 잘 봐. 자, 이렇게. 어때? 우와! 이것도 굴렁쇠 같네.
3: 응, 동그란 건 뭐든지 굴렁쇠가 될 수 있어.
11: 어허,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그럼 오늘은 다 같이 굴렁쇠 놀이를 해볼까요?
8: 네!
6: 좋아요, 재밌겠다.
11: 그럼 먼저 각자 굴렁쇠를 찾아보도록 해요.
8: 네!
6: 자,
7: 뭐 없나?

0: 나를 이거야.
1: 찾았다. 어? 그럼 나는 이거다.
0: 찾았다, 내 굴렁쇠.
1: 여긴 없네. 어? 우와, 바로 이거야. 이것도. 야,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아니고, 여기는 없고, 없어. 어? 완벽해. 내 굴렁쇠가 제일 예쁘겠지?
2: 어디 한번 볼까요?
3: 모두 멋진 굴렁쇠를 찾았네요.
4: 네!
5: 어떻게 굴리는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다들 잘 봐.
6: 야호!
1: 맞다! 굴렁쇠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7: 잘 굴렸다.
8: 쉬워 보이는데?
1: 별거 아니네.
5: 우리도 얼른 굴려보자.
3: 유치원 마당이 너무 춥구나. 좋은 방법이 없나?
1: 좋은 방법? 선생님, 좁은 마당에서도 다 같이 굴렁쇠 놀이를 할 좋은 생각이 있어요.
3: 어머, 그게 뭔가요?
1: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굴렁쇠를 굴릴 수 있어요.
5: 좋았어! 굴렁쇠 기차놀이!
3: 정말 재밌는 방법이네요.
5: 줄을 맞춰가니 부딪히지도 않고요.
1: 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다.
3: 여러분, 집에 갈 시간이에요.
9: 벌써요?
1: 선생님, 굴렁쇠 더 굴리고 싶어요.
3: 그럼 오늘은 다 같이 굴렁쇠 기차를 타고 집에 가볼까요?

0: 어? 우리 아이들 목소린데?
1: 우리 집으로 달려갑니다.
2: 엄마! 다녀왔습니다.
0: 꺼병이들 왔구나.
3: 우리 꺼병이들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4: 맞아요.
5: 유치원 정말 재밌었어요.
6: 오늘은 굴렁쇠 기차 타고 집에 왔어요.
4: 굴렁쇠 덕분에
6: 다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0: 그래? 잘 됐네.
3: 그럼 모두 내일 만나요.
7: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5: 아쉽다. 굴렁쇠 놀이 더 하고 싶은데.
6: 그럼 굴렁쇠 기차 한 번 더 탈까?
4: 그래, 좋아.
5: 다 같이 출발.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돌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블루섬에서의 하루.
1: 지금 해야한다.
0: 우리 눈꽃 열쇠만 찾아서 얼른 나오는 거야, 알았지?
2: 야, 좋아. 다들 조심해야 해.
3: 좋아, 가보자.
4: 좋아.

0: 여기도 붕어빵, 저기도 붕어빵, 붕어빵 전국입니다.
1: 정말 맛있어요.
2: 분홍붕어빵!
3: 난 파란색, 고소하고 달콤하고...
4: 눈꽃 열쇠다!
3: 나가는 문도 바로 앞에 있고... 저 시계는 뭐지?
2: 시계가 시계지 뭐야? 배고프니까 우선 먹자!
3: 진주 마카롱도 있어.

0: 내려오고 있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프 먹치기!
0: 저기에 눈꽃 열쇠를 넣는 건가 봐.

블루진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 봐.

0: 여기는 또 다른 방이야.
1: 여기 봐, 미끄럼틀도 어? 있어. 간다. 우와.
0: 비켜. 앞으로 간다. 우후.
1: 우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
2: 얘들아, 전등도 끄고 냉장고 문도 닫아야지.

0: 너무 어질러 놓아서 잘 자리도 없네.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
1: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0: 어? 하프?
1: 뭐 어때?
2: 졸린데 이제 자 자야들아.
3: 맞아.
4: 잠깐, 이 바람, 이 날씨는 캠핑의 날씨다! 나랑 캠핑할 친구!
0: 어? 블루진주 빛이 약해졌어!
3: 밤이라서 블루진주도 잠을 자나 봐.
0: 그런가? 잘 자, 블루진주야.

좋다. 맑은 공기, 하늘 가득한 별들. 좋지, 꼬물아. 이건 화풍별, 저건 꼬물이별. 저 못생긴 별은 뭉크별. 와, 화풍별 하나, 꼬물.

0: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1: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저기 둔 꽃나무가.
2: 빨리 섬을 빠져나가자.
0: 해야지.
2: 에라 모르겠다. 합격한다. 하프 꼬리치기. 가자. 윙크 몸통치기.
0: 그래, 마법을 써야겠어. 제발 괴물들을 멈출 수 있는 마-

0: 마법이 나와야 해.
1: 응, 그래 맞아. 마법 젤리. 아,
0: 코가.
1: 하프가.
0: 하프 미안.
1: 뭉크, 빨리.
0: 뭉크, 뭉크, 뭉크, 뭉크.
1: 와, 잘했어, 몽크.
0: 내가 좀 잘하지.

0: 그래.
1: 안녕, 민트.
0: 그래.
1: 뭐야? 괴물 천지잖아.

0: 잘 가고 있는 것 같네.
1: 바다 색이 변했어. 어? 아직 마법이 안 풀렸네.
0: 이제 아침이니 곧 풀릴 거야.
2: 아유, 추워.
1: 아빠, 잠깐만. 내가 침낭을 줄게.
3: 이거. 야. 야. 이제 괴물은 지긋지긋해. 야. 이제 못 쫓아오겠지.

0: 얘들아, 잘 돌아오고 있니?
1: 와, 랄라님이다!
2: 랄라님, 우리가 블루 진주를 찾았어요. 지금 눈꽃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0: 블루 진주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희는 모두 아무 일 없는 거지?
3: 네, 랄라님, 우리는 괜찮아요.
4: 야쥬! 아, 전 추워요.
0: 무슨 일이니, 하프?
3: 마법 젤리 때문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5: 랄라님, 그런데 블루 진주가 좀 이상해요.
0: 블루 진주가?
5: 블루 진주가 빛나지 않아요.
0: 처음부터 빛이 없었니?
3: 아니요. 처음엔 밝고 신비한 빛을 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0: 어? 그럴 리가. 블루 진주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
6: 그 강한 힘이 약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바다가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2: 블루섬의 바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전부 변해버렸어요.
5: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꽃하우스에 있을 때 빛이 점차 사라졌어요.
0: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3: 그냥 별일 없었어요.
7: 맞아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잤어요.
5: 아, 맞다. 그런데 막 전등 다 켜놓고 냉장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랬잖아.
2: 난 아니거든. 난 밖에서 캠핑했거든. 난 냉장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7: 네가 불 켜놓는 거 봤는데.
0: 얘들아! 분명 블루 진주의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5: 랄라님, 무슨 일이에요?
0: 전설에 따르면 블루 진주를 찾는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
2: 비밀의 열쇠?

0: 되지? 랄라님! 랄라님!
1: 랄라님! 랄라님!
2: 얘들아, 조심히 오렴. 나중에 얘기하자.
3: 네? 랄라님, 무슨 일이 있으니?
2: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줘.
3: 랄라님,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가요.
0: 저도요.
2: 고마워, 폴라. 나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줄래? 자, 덤벼!
4: 어? 뭐야? 여기 어디야?
3: 토드! 어? 이쪽으로 빨리!

0: 무슨 일이지? 랄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1: 쓰레기 괴물들이 왔을지도 몰라.
0: 쭈쭈바가. 쭈쭈바 먹고 싶다.
2: 하프, 이 상황에 쭈쭈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
1: 하프, 네가 버린 저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3: 내가 안 버렸거든.
1: 나 저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3: 호프, 너도 저번에 꽃에 물 준다고 물 틀어놓고 안 잠근 거 봤거든. 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2: 참, 너희들 또 싸우니?
4: 생각해보면 눈꽃하우스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막 쓰고 우리 모두 그랬어.
3: 그래 그래 맞아. 뭉크도 윙크도 호프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0: 또 쟤네야?
1: 앞이 안 보여.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 하프, 너의 꼬리 돌려치기를 보여줘야겠다.
2: 싫은데?
1: 뭐?
0: 아, 됐어. 내가 갈게. 올려줘. 하프, 아까는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랬던 건데.
2: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랬으면서 저 쓰레기 괴물들 치우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1: 맞아. 위로 동굴에 있던 그 문구, 모든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0: 우리의 문제?
2: 어? 저것 봐! 블루진주의 빛이 돌아왔어!

0: 어떻게 된 거지?
1: 너 돌아왔구나.
2: 미로 동굴에 있던 문자, 그게 비밀의 열쇠인 거야.
0: 진짜?
1: 그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꽂아? 언제 꽂았어?

0: 달라님 위험해요. 달라님.
1: 얘들아.
2: 랄라님!
3: 랄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얘들아, 눈꽃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통신이 어려울 것 같아.
2: 네? 무슨 일이에요?
1: 블루진주와 너희가 꼭 필요해. 얼른 서둘러줘.

0: 너무 많아. 이대로라면.
1: 랄라님, 랄라님,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대로라면 하프와 친구들이 돌아올 곳이. 얼른 가세요.
0: 어, 몰라, 몰라. 안 돼, 위험해.
1: 어서 서두르세요.
0: 안 돼, 몰라.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2: 눈꽃섬 내꺼, 크라! 블루진주 내꺼, 크라!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2: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3: 일기장이요.
2: 방과 후에 한 일은?
3: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2: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3: 빨간머리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오리를 길렀던 거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2: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3: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2: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내성적인 사람의

0: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I do not know what feelings are, but I am excited to hear about them.
3: Well, Grover, being excited is a feeling.
2: Oh, I knew that.
3: Now, there are other feelings like happy.
2: Happy!
3: Sad. Angry.
2: Angry!
3: Surprised.
2: Surprised!
3: Frustrated.
2: Frustrated!
3: Come on, let's find out more about feelings today on Sesame Street.
2: I feel proud to have helped you, Elmo. You are welcome.
3: Thank you, but okay.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0: 또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셋째 자리의 범인을 잡아라.
1: 누구나 요원 학교에 온 멋진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1: 안녕.
2: 오늘은 이 끼끼 요원이 친구들을 위해 당근 사탕을 가져왔지.
1: 요원들의 영양 간식 당근 사탕이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내 것도 있어!
1: 당근이지! 이 중에 셋째 사탕이 톡톡 거야!
0: 키키!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좋아하는 줄. 나한테 사탕을 세 개나 주다니. 고마워, 키키.
1: 헤이,
0: 어디? 왜? 내 사탕 세 개라며.
1: 요원들, 내가 세 개라고 했나?
2: 아니.
1: 그렇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셋째 사탕이 네 거라고.
0: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어.
1: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곰끼 요원도 전에 그랬잖아.
0: 곰끼가?
1: 응, 기억 안 나? 어? 방귀가스 테러 사건.
0: 기억난다. 그러니까 그때 곰끼는 방귀가스 테러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3: 어? 빨간 버스가 여기는 곰끼요. 빨간 버스가 도착했다.
1: 그 버스에 방귀가스 테러범이 타고 있다.
0: 조심해라 곰끼. 녀석은 지독한 방귀가스 폭탄을 가지고 있어.
3: 자, 걱정 마라 토토끼께. 녀석이 까불면 이 곰끼 요원이 독방기로 혼쭐을 나줄 테니 방귀 파스. 나이스. 좋았어 곰끼 요원.

0: 버스에 승객들이 아주 많구만.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데. 어?
1: 범인은?
2: 셋째 승객.
0: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얍! 잡았다! 방귀가스 테러범들!
3: 뭔 소리야?
4: 아빠, 방귀 뀌었어?
3: 나 안 뀌었어. 혹시 당신?
5: 어이, 아니에요.
0: 어? 이게 아닌데.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는데.
2: 이렇게 곰기도 셋이랑 셋째랑 헷갈렸었어.
6: 맞아. 다행히 실수한 걸 금방 깨달았지만.
0: 자, 하하! 셋이 아니라 셋째잖아! 얍! 죄송합니다. 아,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어? 아, 얘는 진짜 범인 아닌 것 같은데.
4: 맞출까?
0: 괜찮다. 아,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아, 모르겠다.
2: 그렇게 곰기는 범인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6: 여기서 요원들에게 문제. 범인은 분명히 셋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
2: 그런데 왜 곰끼는 범인을 찾지 못한 걸까?
6: 자, 하람 요원.
7: 사탕을 먹고 있으니까 뭔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갖고 넘어간 거 아닐까?
2: 어허, 재밌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범인이 아니었어. 응? 또 다른 의견이

0: 요원?
1: 예? 예?
0: 어? 우리 설아 요원?
2: 공기 요원은 왼쪽에서 셋째를 골랐잖아. 근데 왼쪽에서 셋째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셋째를 골랐다면은 그의 범인이 아니었을까?
0: 아~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3: 곰기가 범인을 잡지 못한 건 다 우리 때문이야.
0: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었지.
2: 근데 기준이 뭐야?
0: 기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강아지가 기준이 되면,
4: 기준!
0: 순서를 셀 때 강아지부터 세는 거야. 이렇게.
5: 강아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3: 이번엔 기린이 기준이 되면, 순서를 셀 때 기린부터 세는 거지. 이렇게.
5: 기린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0: 이렇게 순서를 셀 때는 어디부터 셀지 기준이 있어야 돼.
3: 그걸 깨달은 우리 곰끼는
6: 아, 그래, 순서의 기준. 토토끼끼, 어디를 기준으로 셋째 자리지?
7: 아차,
0: 그걸 말 안 했네.
3: 기린을 기준으로?
0: 셋째 자리.
6: 아하! 첫째, 둘째, 셋째, 여섯! 역시 방귀가스 폭탄으로 시민들을 괴롭힌 당신 공기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차하하하하.
0: 이런 와 공기 최고.
6: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순서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5: No! Crew!

0: 이동기 어디 어디 찾아 찾아봐
1: 왼쪽에서 첫째 아 아우 오른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

0: 우리 지금 어디 가게예요? 맞춰보세요.
1: 힌트, 우리 책 빌리러 간다.
0: 야, 그럼 너무 쉽잖아. 우리 도서관 가요. 도서관.
1: 우리가 빌리고 싶었던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0: 근데 누가 벌써 빌려갔으면?
1: 하, 안 돼. 서둘러 가자.
2: 서둘러! 고고!
0: 드디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어린이 책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1: 계단으로 가자.
0: 그래.
2: 1층, 2층, 3층.
0: 선생님, 공기와 수학괴물 어디 있어요?
3: 그거 저기 책장으로 가서 위에서 둘째 칸, 왼쪽에서 넷째 칸으로 가봐.
0: 위에서 둘째 칸,
1: 왼쪽에서 넷째 칸.
2: 감사합니다.
0: 위에서 첫째.

0: 왼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찾아보자.
1: 그래. 여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여기 있다. 따따, 예!
2: 와우, 잘했다, 요원들. 순서를 잘 세는 요원들은 우주에서 셋째, 아니, 둘째, 아니, 첫째가 된 요원들이다. 최고! 차하하하하하.
3: 공기 공기 공기
4: Who am I?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Who am I?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3: Let's go
5: 1, 2, 3, 4, 5, 6, 7, 8, 9, 10
3: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며
3: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6: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7: 너 대박 치킨!
6: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7: 너, 너 뭐하냐?
6: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7: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6: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7: 기부스러우니도 애매하고, 기부스러우니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6: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8: 바뀌는 게 있을까?
7: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6: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7: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9: 응?

0: 꼬리만큼 더!
1: 안녕! 누구나 유원학교의 원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안녕!
1: 다들 물 받았지? 곰끼 요원이 보내준 거야!
2: 우리 곰끼가 물 광고 모델이 됐거든!

0: 최고의 여왕은 최고의 물을 마신 뒤 아뜨뜨 쏴. 똑같지?
1: 아니.
0: 왜? 나도 곰기처럼 모델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귀엽지? 뀨. 빠르지? 쌩. 쌩.
1: 곰기가 모델이 된 건 귀엽고 빨라서가 아니야. 아뜨뜨별의 물탱크 사건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0: 아, 그 사건?
1: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아뜨뜨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0: 강은 바짝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어.
2: 하지만 걱정 뚝. 이럴 줄 알고 미리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거든요. 아주 가득. 이제 이 문만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콸콸콸. 자물쇠 비밀번호가. 뭐더라?
3: 잊어버렸어.
2: 뭐더라? 잠깐만. 이게
0: 단서는 오직 하나. 대대로 관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노래.

0: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1: 이거면 중구나던 소리입니다!
0: 홍경! 와주셨군요!
1: 자! 응? 다섯 손가락은 숫자 5! 이걸 사이에 두고!

0: 비밀번호는 1, 5, 10.
1: 역시 곰귀여원. 자, 그럼 1, 5, 1. 어?
2: 안 열리는데?
0: 차하하하.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여보세요. 하하차.
2: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곰기원은 이대로 물탱크 문 열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4: 자, 여기서 문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3: 어떤 수가 잘못 들어간 걸까?
5: 5를 가운데에 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는 5가 맞다고 생각해. 1호 1에서 1 한 개만 빼면은 4, 5, 1 아닐까?
6: 1만큼 더 작은 수는 4잖아.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가 6. 그러니까 4, 5, 6.
4: 정말 대단한걸.
3: 친구들 말이 맞았어. 곰기원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이유, 그건 바로
4: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를 헷갈렸기 때문이었어.
3: 여기 물병이 몇 병?
7: 하나, 둘, 셋, 세 병.
3: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0: 하나, 둘, 셋, 넷, 4명!
1: 그러니까 3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바로
2: 4!
1: 이번엔 반대로 4명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3: 3명!
1: 그러니까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바로
2: 3!
1: 와우!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4: 그럼 이것도 알겠지? 자, 당근사탕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1: 3보다 1만큼 더 작은
2: 2!
4: 하나 더 줄어들면
1: 2보다 1만큼 더 작은
2: 1!
4: 하나 더 줄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1: 0!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0! 0이라고 하지.
4: 오호, 0! 아무것도 없는 건 뭐다?
2: 0!
1: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수를 놓았을 때
4: 뒤에 수는 1만큼 더 큰 수,
1: 앞에 수는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5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2: 4!
4: 5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2: 6!
1: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 아, 있지, 있지. 아뜨뜨병 물탱크 비밀번호.
1: 그래, 우리 곰끼 요원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5: 좋아, 좋아. 집중해, 곰께. 넌 할 수 있어. 다시 불러보자. 그 노래를!
6: 그 노래?

0: 그래! 5보다 1 더 작은 수, 4! 5보다 1 더 큰 수, 6!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4! 5! 6!
1: 우리 곰기 영화는 아뜨뜨 별의 영웅이 되었고
2: 그 광고를 찍게 되었던 거지.
0: 최고의 영화는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보안 맞힌 거다. 1만큼 더 작은 수, 1만큼 더 큰 수를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0: 요원들 모두 집중!
1: 1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0: 0! 아무것도 없으면
1: 0! 바로 그 0이 어디 있을까?
0: 요원들 0을 찾아줘!
2: 아파트에 0! 길 위에도 0!
3: 달력에 0!
2: 전화기에 0! 돈에도 0, 0, 0, 0!
4: 0이다!
1: 와! 모두 잘 찾았다! 우와! 0 진짜 많다!
5: 잘 찾았어, 요원들!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
6: 공기 내가 바로 공기 우주 최고 요원
7: 공기
8: 렛고
7: 1, 2, 3, 4, 5, 6, 7, 8, 9, 10
8: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8: 공기
7: 누구나
6: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그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뭐지? 왜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눌렀는데 그러니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니까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게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리고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 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뭐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화 씨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그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미숙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 이제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가치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 다 들었어. 그랬고.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테 백가치 뇌종양인데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하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가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 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사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그 사실 이게 뭐 뾰루지가 않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는 아닐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 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가 뇌종양. 이태는가 이따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 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문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 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흥아나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 마취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봐요, 정신 차려봐요.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라는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엄마가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소서 개나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여기 있어요. 이 놈의 새끼, 어?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쪽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놓고, 그거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쪽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 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0: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제 인생 목표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트리에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은 바둑의 정석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바둑에서 정석은 각각의 상황에서 흑백 간 최선의 수로 이뤄진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바둑의 정석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기본 정석 몇 가지만 알아도 초보 단계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점에서 기본 정석 2개, 그리고 소목에서 기본 정석 2개를 배워볼게요. 바둑판을 보시죠. 자, 먼저 화점의 기본 정석 배워볼게요. 자, 흙이 이렇게 화점이 있죠. 이 화점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백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 돌에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흑돌이 3개고 백돌이 2개죠. 서로 끊겨 있기는 하지만 이 싸움은 흑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를 이렇게 공격을 해도요, 흑이 먼저 얘를 잡으면서 집을 크게 만들고 또 여기는 되게 약점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하수의 수법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죠. 이 날일자 이렇게 두는 거를 날일자 걸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일자 걸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한 칸, 두 칸 띄어서 걸쳐가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흙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는 게 아주 또 좋은 수예요. 이게 이제 화점의 날일자 정석인데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쪽에 어느 정도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흙이 이렇게까지 둔다면 이 귀에 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날일자가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튼튼해요. 흙이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요, 백한테 이렇게 막히면 오히려 이 흙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흙이 여기를 안 두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두는 게 또 좋고요. 근데 여기서 좀 급하게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수는 백한테 이렇게 역습을 당해서요,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정수가 이렇게 막아두고,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막혔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또 두 칸 벌리는 수 우리가 또 배웠었죠? 여기까지 두게 되면 정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둑에서 가장 기본 정석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수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두면서 백은 이 변의 실리를, 그리고 흑은 이 귀의 실리를 가져가는 거죠. 어느 정도 흑백 간 타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석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이쪽 귀에서도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귀에서 흑백을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 정석 하나를 배워봤고요. 아, 두 번째, 또 하나만 배우면 아쉽기 때문에 두 번째 화점 정석 한번 배워볼게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날일자 걸침 역시나 왔고요. 여기서 아까 이 날일자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귀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거는요, 흙한테 이 호구 모양을 맞아요. 지금 보시면 흙은 이 호구 모양으로 굉장히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벌려가면은 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는데, 호구 자리가 급소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급소가 되겠죠. 백은 이 자리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좋습니다. 여기를 올라오면서 이 변의 두터움 그리고 중앙의 두터움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흙은 하나 더 지켜두면서 이쪽에 실리를 확보하고요. 자, 백이 이쪽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돌이 하나일 때는요, 두 칸이 정수였죠. 왜냐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더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립 삼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가져가면서 이 변의 실리와 중앙의 두터움을 백이 가져가고 흙은 이 귀의 실리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쉽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날일자를 걸쳤을 때 흙이 붙이고요. 호구 자리를 올라가고 그리고 흙이 하나 지켜둬서 실리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백도 여기까지 두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점 정석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다음은 소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둑판을 보시면 이렇게 소목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날일자 걸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칸 걸침도 많이 나오는 걸침이에요.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튼튼하게 입구자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두 칸을 벌려가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이 변의 실리를 가져가는 거죠. 정성이 끝났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날일자 걸치고 입구자로 받아두고 백이 두 칸 벌리는 것까지 나중에 흑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귀의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변으로 확장을 했을 때도 눈목자나 큰 눈목자로 확장을 했을 때도 아주 단단한 실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의 한수가요. 예전에 고대에서부터 알파고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수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수라는 거. 심플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소목 정석을 배워봤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백이 여기를 걸쳤을 때 제일 많이 두는 수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는 수예요. 이 붙여가는 수의 의미는 이 귀의 실리는 내가 가져갈게요 라는 수죠. 자,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좀 무리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흙이 이렇게 딱 끊어가면은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데 나갔을 때 이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은요. 백이 이쪽으로 막더라도 흙이 이렇게 나오고 백이 막으면 우리가 배웠던 기술 양단수를 이렇게 딱 치면은 백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흙이 이렇게 붙여갔을 때 이렇게 막아가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늘어가는 게 정수예요. 만약에 흙도 파이팅이 넘쳐서 이런 데를 끊어갔다가는 백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이 귀의 실리가 다 백의 수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약점이 생겼죠. 이 약점을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실리를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배웠던 1입 3전 여기서는 세 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세력 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4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또 소목 정석 하나 완성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점 정석 두 개, 소목 정석 두 개를 배웠는데 이 정석을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흙이 첫 수로 귀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화점, 하나는 소목을 가져갔어요. 백도 하나는 소목을 차지했고요. 그랬더니 흙이 화점에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 이 걸칠 때는 화점에서는요. 날일자가 가장 좋은 걸침이 되겠고요. 자, 백이 또 날일자로 받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 나오는데요. 날일자로 달려 들어가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데까지 정석이 완성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정석이 끝이 났으면 백은 또 손을 돌려서 큰 자리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백이 걸쳐갑니다. 이쪽 또 날일자 걸쳐가니까요. 이번에는 흙이 귀의 실리를 좀 더 가져가고 싶어서 여기를 붙였어요. 호구자리 급소 올라오고요. 그리고 한 칸까지 받아두고 또 1입 3전이죠. 세 칸을 벌려가면서 여기서도 정석이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흙이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걸쳐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이런 식으로 날일자 구침을 하면서 귀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수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흙이 이렇게 또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걸쳐가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두면은 귀에 집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방해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이 이렇게 날일자를 걸쳐가니까요. 이렇게 입구자를 뒀어요. 우리가 배웠던 정석이죠. 자, 다음 수 어디였었죠? 네,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거 1, 2, 2전 가시면 되겠고요. 세 칸을 벌리는 거는 백한테 이렇게 침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두 칸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귀 하나가 남았어요. 백이 여기서 날일자 걸침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칸으로 걸치는 것도 좋아요.

0: 걸쳐가니까 여기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막아가고 늘고 연결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칸으로 이쪽은 이제 다 흙집이 된 거예요. 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더라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귀의 집이 확보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일입 산전, 변까지 차지를 해줘야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모범 포석이에요. 귀의 정석. 하나, 둘, 셋, 넷. 초반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개비처럼 이런 식으로 정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분이 정석을 배우셨으면 실전에서 이 정석을 많이 써보시기를 바래요. 물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 배운 거대로 안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뒀는데 상대방이 지금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두는 거예요. 까먹은 거죠, 이 수순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백에 실수를 응징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석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둑판에서 혼자 놔보시고 또 실전에서도 많이 써먹어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화점 정석 2개, 그리고 소목 정석 2개, 총 4개의 기본 정석을 배워봤는데요. 이 정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안 두면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 실전 대국에서 최대한 많이 써먹어 보셔야 돼요. 최소 10번씩은 연습해 보셔야 언제 나와도 이 정석을 자유자재로 써먹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흑과 백이 벌이는 수싸움인 수상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 여행기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모나리자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여행지 중한 곳인데요. 루브르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연평균 1,0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다녀간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박물관이죠. 그만큼 훌륭한 박물관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서 제대로 작품들을 관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늘 아쉬움이 남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특히, 그런데 모나리자 앞은 보호선이 설치되어 멀리서 관람해야 하는 데다가 관람객들도 정말 많아서 너무 많아 인파에 밀려 작품 감상은 사실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나리자는 그저 빙긋이 웃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가슴에 살짝 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여행자들이 루브르까지 가서 모나리자에서 실질적 루브르 탐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작품의 눈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나는 다 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관람 순서는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 모나리자, 나폴레옹의 대관식,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루브르 자체가 너무 넓고 작품 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동선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인류 문화의 보고인 루브르까지 왔는데 제대로 작품 관람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숙제하듯 끝내버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전늘 모나리자 근처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참 딱한 슬픈 그림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작품들도 사실 당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인정받던 화가들의 작품들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모나리자 그 이후로 잡은 것이죠. 먼저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드농관에는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체, 로또와 같은 베네치아 화파들의 컬렉션들이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이미 모나리자 관람에 지친 관람객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니 안타깝게도 베네치아 화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모나리자 바로 뒤에는 16세기 회화의 군주라 불렸었던 티치아노의 작품들이 걸려 있죠. 특히 모나리자를 마주보고 있는 베로네스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임에도 모나리자에 비해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쓰러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순간을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기적보다 베네치아 귀족들의 화려한 연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이죠. 이들이 바로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티치아노, 틴토레토, 바사노, 베로네체 등 자신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발품을 팔아 루브르에서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작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모나리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대적 아이콘이었었던 카라바초,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렘브란트의 작품 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가장 아낀다는 조르주 들라투르의 작품들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내부 공간에 사람들이 훨씬 적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술관은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작품 감상은 작품과 우리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이기도 한데, 우리에겐 작품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감상을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은 촛불의 화가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 불리우는 조르주 들라투르의 작품들입니다. 조르주 들라투르는 17세기 프랑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작품은 슐리관 2층에 보통 걸려 있죠. 먼저 조르주 들라투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르주 들라투르는 1593년 프랑스의 뷰슈르세유에서 태어났고요. 전성기 때는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묵상의 경건함을 주는 종교화에 능했었고, 재밌게도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식과 허세, 그리고 거짓과 같은 인간의 비도덕한 행태를 풍조하는 풍속화에도 능했었던 화가입니다. 먼저 조르주 들라투르의 풍속화인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가진 사기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도박장 테이블을 배경으로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른쪽 남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남성은 등 뒤에 카드를 숨기고 있고, 오른쪽 남성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주인과 그녀에게 칵테일을 건네는 여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죠. 아마 여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칵테일을 건네며 패를 훔쳐본 것 같고, 그것을 여주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것은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부유해 보이는 남성이죠. 남성은 세상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자신의 패만 바라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입은 옷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탈탈 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조르주 들라투르의 목수 성 요셉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 목공 작업실이고, 그림에는 예수와 예수의 양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목수인 요셉은 허리를 굽혀서 나무 들보에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이고, 어린 예수는 촛불을 들고 작업을 돕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결국 예수는 누군가가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날, 어느 목수가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림은 정말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노동하는 요셉의 얼굴은 주름지고 땀이 맺혀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리얼하고 또 요셉의 눈에 보이는 눈물도 관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는 촛불을 손에 쥐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세운 어린 예수의 작은 손에는 손톱대가 새카맣게 끼어 있는데요. 조르주 들라투르는 이런 리얼한 표현을 통해 아이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풍부한 색감과 섬세하게 표현된 사물, 그리고 주인공들의 시선과 구성까지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함 없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면 촛불이 타는 냄새가 톱밥 냄새와 섞여 날 것만 같죠? 그리고 이 생생한 생명감은 촛불의 광원을 통해 관람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르주 들라트루가 그린 촛불은 어린 아이 예수와 요셉의 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메시아 예수와 인간 요셉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저는 20대였고 제게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었죠. 사실 20대는 그렇게 다양한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다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 가진 것도 없었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혼자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만나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그저 촛불과 촛불에 비친 예수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작은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는 것과 목수 요셉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맑은 얼굴에서 일찍 철든 어린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먹먹함도 느꼈었죠. 그때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상념들이 고요히 가라앉는 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예술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여행을 기획하는 기획자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 언젠가 루브르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들 앞에 오래도록 서서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땐 그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슬픈 작품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잉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강에서는 바지 기장 수선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강에서는 셔츠 카라 리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셔츠 카라는 아마 다른 데는 다 멀쩡하더라도 이 카라가 먼저 해지거나 변색돼서 못 입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카라만 새로 바꿔준다면 다시 새 옷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크로 밴드의 카라 끝의 위치를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카라가 어디서부터 봉제됐는지 이 끝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양쪽 다 정확하게 끝을 표시해 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카라 부분만 실뜨개로 이 이음선을 뜯어 줄게요. 카라와 밴드 사이를 꽉 세게 잘 벌려보면 이 봉제선이 보여요. 이 실을 조심스럽게 실뜨개를 끼워서 기존의 이음선을 뜯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카라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 사이를 벌려가면서 보이는 실들을 쪽가위로 끊어줄게요. 이렇게 딱 카라가 분리될 만큼만 밴드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포착심지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거칠거칠한 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칠거칠한 부분에 풀이 발라 있어서 다리미 열로 녹이면 원단에 붙게끔 되는 심지예요. 그래서 이름이 접착심지고요. 카라 같은 부분에는 심지를 꼭 덧대줘서 원단을 보강해줘야 합니다. 카라보다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심지를 잘라줄게요. 우선은 심지를 이렇게 대충 잘라주시면 되고요. 원단의 안쪽 면에 이 심지에 거칠거칠 풀이 발려져 있는 부분을 대서 다리미로 눌러줄 거예요.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심지나 원단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는 꼭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고 다 붙였으면 그때는 쭉 펴서 열을 한번더 세주셔도 좋습니다. 원단에 이렇게 심지가 붙어요. 이제 이 원단을 겉쪽끼리 마주돼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 기존의 카라를 올려놓고 문진으로 카라가 움직이지 않게 눌러주고 이 라인을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다 그려주셨으면 문진 걷어내고 카라도 걷어내줄게요. 그 다음 외곽선에 시접 1cm의 선을 그려줄게요. 이 시접 부분이 균일하지 않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봉제선 자국이 있는데 시접이 일정하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시접이 짧아졌어요. 이거는 봉제하면서 시접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쳐낸 거라서 이 부분을 연장해서 여기를 채워주는 선을 더 그려줄게요. 이제 이두 겹의 원단을 한 번에 잘라줄 건데, 원단이 움직이지 않게 시침핀으로 군데군데 고정을 좀 해줄게요. 이제 시접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줄게요. 시침핀을 빼줄 건데, 시침핀을 빼기 전에 이 카라 윗부분에 너치 표시를 해줄 거예요. 중간중간 앞뒤 두 장의 원단이 같은 위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밥을 살짝씩 넣어주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두 절개 부분을 맞춰서 봉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너츠 표시까지 했으면 시침핀을 이제 빼줄게요. 다 봉제를 하고 나서 카라를 겉으로 뒤집을 때 카라를 뾰족하게 빼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요. 바로 실인데요. 실을 좀 길게 두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을 반 접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재봉틀로 봉제를 시작할게요. 되돌아받기를 하면서 봉제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방법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줄 건데, 끝까지 가기 한땀 전에 우선 멈춰주세요. 이렇게 한 땀만 남겨둔 상태로 멈춰줬습니다. 여기서 좌석 조개 잠깐 빼고, 노루발을 들어서, 아까 준비해준 이 실을 원단을 벌려서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길게 뒤로 쭉 밀어서 바늘에 딱 밀착시켜주세요. 그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마저 한 땀을 봉제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땀 사이에 실이 끼워졌겠죠? 이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는 이두 실을 모두 이 카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카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노루발을 내려서 쭉 봉제해주는데 좀 전에 이 가위밥으로 너치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 너치 표시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잘 맞도록 길이를 잘 맞춰서 봉제해주세요.

반대쪽 꼭지점에서도 이 실을 끼워줘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은 끝까지, 일단 꼭지점 끝까지 봉제를 쭉 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봉제를 해준 상태에서 먼저 방향을 틀어주세요. 똑같이 사이를 벌려서 실을 끼워주고, 바늘에 밀착시킨 다음, 노루발을 내리고, 진행 방향으로 한땀 봉제해주세요. 노루발을 들어서, 아까처럼 이 실을 모두 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봉제해주시면 됩니다.

계란을 올리고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빼주세요. 이렇게 옆선, 위, 옆선을 봉제해준 상태에서 아래 시접만 빼고 방금 봉제한 부분의 시접을 모두 0.5cm로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카라 쪽 원단이 같이 찝혀서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이 꼭지점의 시접은 삼각형으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옆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그리고 뾰족해진 끝을 뭉툭하게 봉제선에서 2, 3mm 떨어져서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카라를 뒤집어 줄 건데요. 접고 접어준 상태로 그대로 밀어서 뒤집어 주면서 아까 카라 안쪽으로 넣어줬던 실을 모두 싹 잡아당겨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카라가 뾰족하게 모양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 실은 쏙 잡아당기면 그대로 제거가 돼요. 카라를 겉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다려줄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버리면 이 카라 끝에 시접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렇게 다리미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접을 안쪽에서 안카라 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심지가 붙은 겉카라 쪽에서는 안카라가 안 보이고 뒤집었을 때 안카라 쪽에서는 겉카라가 살짝 보이는 형태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야 겉에서 옷을 입었을 때 안쪽이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안쪽에서 한번 다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안카라가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면을 모두 깔끔하게 다려주세요. 기존의 카라를 보면 약 0.3cm 정도 이렇게 상침이 쭉돼 있어요. 새로 만들어줄 카라도 상침을 쭉 해서 카라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카라를 달기 전에 카라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래쪽에 임시로 고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임시 고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0.5cm 시접으로 쭉 봉제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카라를 접어주는 거예요. 카라를 접어주는 이유는 옷에 착용했을 때 카라가 자연스럽게 접혀 넘어가기 위함이거든요. 모양만 살짝 접어가면서 쭉 해주시면 돼요. 이제 겉카라의 아래쪽에 1cm의 시접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시접선을 그려준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카라를 반을 접어서 양쪽의 길이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아래서 올라온 이 위치가, 이 선의 위치가 양쪽이 동일한지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몸판과 카라를 가지고 와서 각각 중심을 표시해 줄게요. 지금 몸판의 안쪽이 보이는 상태에서 카라의 겉쪽이 보이게 놓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 사이로 카라를 이렇게 끝을 맞춰서 딱 넣어주세요.

그다음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더 고정을 해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카라와 밴드를 고정해줬으면 기존의 밴드의 상침 봉제선에 따라서 쭉 봉제를 해주는데 적어도 1cm 정도는 더 나아가서 반대쪽도 더 겹쳐지게 그렇게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곡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가면서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되돌아받기로 매듭 지어주시고, 최대한 기존의 봉제선을 따라서 봉제해주세요. 끝 지점도 카라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무리해줄게요.

앞뒤로 혹시 봉제가 빠진 곳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빠진 곳이 없으면 시침핀을 빼줄게요. 마지막으로 다리미로 초크 자국을 지워주면서 한번 싹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터틀넥 티셔츠를 라운드 티셔츠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구는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는 하늘을 향해 드높이 치솟아 화산과 산맥을 이루고, 바위 파수꾼들은 맹렬한 바다를 굽어보며 감시하고, 지칠 줄 모르는 강과 시내의 물줄기는 우리 행성 표면에 흔적을 새기죠. 하지만 이런 수많은 규칙과 배경 그리고 환경 가운데 놀랍도록 다양한 생물들의 고향이 되어주는 독보적인 생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숲과 정글이죠. 각양각색의 생명체가 온 힘을 다해 약동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육지 생태계입니다.

연쇄관계 잘 드러납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 사냥꾼과 사냥감입니다. 곤충은 나무의 수액이나 나뭇잎, 열매 등을 먹고 살죠. 이 사마귀는 에너지 사슬의 시작점에서 뭘 해야 하는지 잘 아는 듯하군요. 작지만 당당한 이 포식자는 자기 몸집만큼이나 큰 곤충에 키튼질 외골격을 단숨에 부수고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도 끝났으니 몸에 묻은 찌꺼기를 핥아내며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마귀에게 이런 꼼꼼한 청소의식은 필수죠. 전념을 다하며 열중하는 걸 보니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인가 봅니다. 너무 집중한 나머지 위험에 처한 것도 모르는군요.

사냥꾼이 사냥감이 됐습니다. 사마귀는 마다가스카르 카멜레온의 간식으로 생을 마칩니다. 변장의 귀재로 유명한 친구죠. 포식자 수가 많은 상림 생태계에서는 생존조차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냥감 신세를 면하려면 정교하게 적응해야만 합니다. 정글은 사실상 동물왕국 최고의 위장꾼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몇은 그야말로 완벽의 경지에 도달했죠. 파충류나 양서류, 곤충류처럼 작은 동물들은 초록색이나 갈색을 띠며 나뭇잎과 나뭇가지, 심지어 이끼의 구석구석까지 똑같이 모방합니다.

보르네오 섬처럼 비교적 인간의 발길이 덜 닿은 정글에는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몸을 숨기는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냥꾼이든 먹잇감이든 환경에 잘 섞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보르네오 섬의 녹색볕 도마뱀은 정글에서 자라는 식물과 비슷한 색을 띱니다.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포식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수비죠. 하지만 침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위험한 왕도마뱀이 있거든요. 꼼짝 않고 있으면 사냥꾼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조마조마하네요. 왕도마뱀이 다가오자 평정심은 무너지고 평상시 색깔인 초록색은 눈길을 끄는 붉은색으로 바뀌고 맙니다. 순식간에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손쉬운 표적이 됐습니다. 이제 생존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재빨리 도망치는 거죠. 무성하고 따뜻한 적도의 숲에 비하면 지구에서 가장 큰 숲 생태계인 북부의 야생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여기선 겨울이 규칙을 정합니다. 1년 중 8개월이 겨울이니까요. 누구든 이 광대한 삼림지에 터전을 꾸리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타이가의 침엽수는 눈과 얼음, 바람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환경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타이가 침엽수림에 사는 동물들은 이 차가운 숲이 제공하는 식량과 보호를 받으며 모진 겨울을 견뎌내야 합니다. 큰 포유동물들은 혹독한 기온과 눈, 그리고 식량 부족에 어떻게든 대항해봅니다. 얼어붙은 이 황무지에서 먹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큰 곰 같은 동물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살을 찌워 체중을 두 배 정도 늘려야 굴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큰 곰에게 필요한 먹이는 숲이 제공할 겁니다. 곰한테는 고맙게도 거대한 숲엔 이미 겨울에 굴복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의 희생자는 곰에게 지방 공급원이 됩니다. 이 시기에 큰 곰이 섭취한 양분의 75%는 두꺼운 지방층으로 전환되어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원으로 조금씩 사용되는 것이죠. 침엽수가 차디찬 북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덥고 습한 날씨에도 잘 적응해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처럼 영원한 습지라 불리는 독특한 숲을 이루기도 하죠. 이 지역을 특징 짓는 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카이만 악어와 엘리게이터는 이 삼림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들이죠. 고대 혈통에 속하는 카이만 악어는 이곳에서 자라는 나구송의 뿌리나 가지, 줄기 사이에 삽니다. 플로리다 습지에선 누구도 이들의 턱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곳에 카이만 악어가 많은 건 온화한 기후 때문입니다. 큰 냉혈 동물의 생존에 필수 조건이죠. 습하고 따뜻한 에버글레이즈는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그러나 에버글레이즈 습지는 불안정한 곳이라 육지와 물 사이에 위치한 이 질척거리는 땅에서는 가장 용감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딱따구리가 자신의 소중한 먹이를 숨겨놓을 저장고를 만드는 중이군요. 먼저 야자나무의 섬유질 몸통에 구멍을 내고 도토리나 작은 열매들을 숨겨놓죠. 그리고 이곳 에버글레이즈와 멀리 떨어진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도 뜻밖의 열대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조엽수림은 지질시대 제3기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2천만 년 전 정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식물학적 유적이 보존될 수 있는 건 대서양의 무역품 덕분입니다. 바다와 바람이 만나
정글에서의 생존에 필요한 습도와 기온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곳은 화석숲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고적 모습과 비슷한 25여 종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거든요. 비냐티고 같은 열매는 별난 간식입니다. 시궁쥐처럼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녀석들에게 특히 더 그렇죠. 이 열매는 익는 과정에서 알코올로 가득 차는데 그때 이걸 먹은 쥐들은 알코올에 취해 나무에서 떨어지곤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조엽수림은 구름으로부터 얻은 물로 개울을 만들어내고 덕분에 본래 비둘기는 그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가뭄 때문에 그마저도 매우 귀하죠. 조엽수림에 서식하는 이 지역 고유의 새가 또 있습니다. 월계수 비둘기는 정글에 살지만 둥지는 화산암에 짓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습관이죠. 만만찮은 포식자 쥐들이 이곳 조리들의 둥지를 노리는데 특히 월계수 비둘기가 자주 표적이 됩니다. 약 75%의 알을 쥐들이 먹어치우죠. 절벽을 공유하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 독수리는 때로 비둘기들과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이곳에 침입한 쥐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포식자이기 때문이죠. 1억 2천만 년 이상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고립된 섬은 자연의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에 사는 동식물의 대다수가 이 섬의 고유종이니까요. 모든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가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섬엔 100여 종의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죠. 을신년스러운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이내 시끌벅적한 합창으로 변하네요.

사실 이건 기온과 습도가 낮을 때 정글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리가 더 또렷하게 멀리 전달되거든요.

인들이 원숭이는 자신들의 영역과 유대를 이렇게 확인하죠. 멀리 캘리포니아 내륙에서도 당혹스러운 괴성이 들립니다. 전설의 땅, 캘리포니아.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이곳의 야생에 특별한 의미와 개성을 부여하는 건 바로 나무입니다.

괴성의 발원지 역시 숲인 것 같군요. 와피티 혹은 엘크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사슴들은 번식기가 되면 숲을 떠납니다. 와피티는 한 해의 대부분을 숲에서 나뭇잎이나 싹, 나무껍질을 먹으며 보내죠. 그러다 번식기가 시작되는 가을이 되면 드넓은 풀밭으로 나온 수컷과 암컷들이 하렘을 만듭니다.

북미의 이 지역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큰 수종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모두 침엽수죠. 이 영역의 주인은 폰데로사 소나무, 향나무, 흰색 전나무, 그리고 누구보다 우뚝 솟은 자이언트 세코이아입니다. 이 지역 사슴 중에서도 숲을 가장 좋아하는 흰꼬리 사슴은 체중이 160kg까지 나가지만 세쿼이아 옆에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죠. 자이언트 세쿼이아는 거목 중 거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엄한 생물이라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00m가 훌쩍 넘게 자라고 지구 생명체 중에서 생물량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개체는 무게가 2,000톤이 넘는 걸로 추정되죠. 수명도 놀라울 정도로 긴데 몇몇은 수령이 3,000년이 넘는답니다. 자이언트 세쿼이아의 전성기는 백악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죠.

남아프리카의 삼림지대 부슈벨트는 면적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습과 달리 뜻밖의 놀라움이 숨겨져 있죠. 이 지역에 널리 자라는 모파인 나무는 이곳의 고유종으로 현지 이름은 나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나비를 닮았기 때문이죠. 나무와 덤불로 이루어진 광대한 미로 부슈벨트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의 피신처가 되어줍니다. 검은 코뿔소도 그중 하나죠. 검은 코뿔소 한 마리가 관목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이 녀석의 유일한 안식처죠. 해마다 이 시기에는 밤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두 살이 채 안 된 500kg의 어린 코뿔소는 추위와 건조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젖을 빱니다. 지구의 정글과 숲은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남부 흰 코뿔소도 북부 사촌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울창한 사바나에서만 생존하게 됐죠. 큰 수컷들은 소변을 뿌리고 대변을 묻혀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수컷을 봐주지

하지만 암컷이 암내를 풍기면 긴장감이 고조되죠.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바뀝니다. 2.5톤의 거구들이 시속 50km로 돌진하면 타격이 상당하죠.

최근까지는 지구 표면의 14%가 자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상당 부분과 보르네오가 여기에 속하죠. 하지만 지금은 6%로 감소했습니다. 산림 파괴가 이 속도로 계속된다면 오랑우탄의 고향은 2050년이면 사라지고 맙니다. 숲의 수많은 다른 동식물들처럼 이 영장류 또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는군요. 오랑우탄은 나뭇잎과 가지로 잠자리를 마련하는데 매일 밤 새 침대를 만듭니다. 작업이 꽤 복잡하긴 하지만 덕분에 모기와 비를 피해 안전하게 잘 수 있죠.

그 울창함이 무색하게도 정글은 큰 무리의 오랑우탄들이 만족할 만한 식량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각자 먹이 구하는 법을 터득하죠. 열매가 풍족하게 열리고 익어가는 시기엔 친밀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는 오랑우탄들이 생깁니다. 물론 근처에 우세한 수컷이 없다면요. 암컷과 새끼는 행복하게 놀며 교감합니다.

하지만 곧 따로 떨어져 외로운 유목 생활을 시작하겠죠. 지구에 넓게 펼쳐진 다양한 숲과 삼림지대는 귀한 보물입니다. 뿌리가 바닷속에 잠겨 있어도 생존이 가능한 열대의 숲 맹그로브도 놀랍도록 독특하고 풍요로운 생태계 중 하나죠. 다른 숲들이 그렇듯 이 오묘한 삼림지 또한 이색적인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코주부 원숭이 같은 동물의 생존은 전적으로 맹그로브에 달려있죠. 코주부 원숭이의 생활 방식은 동식물이 삼림지 환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숲은 지구의 큰 부분을 감싸고 있는 마법처럼 다채롭고 놀라운 땅이죠.

정글과 숲의 생태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다양성일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삼림지와 정글, 숲. 형태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나무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생태계. 대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기초단위. 그런 숲과 정글이 있기에 오늘도 자연에서는 특별한 생명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0: 인간의 추적 장치.
1: 이제 그만 와.
2: 싫어.
1: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 나 TV 볼 거야.
1: 탈거군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다. 볼트, 녀석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어서 특급 훈련을 해야 한다.
3: 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군.
4: 얘들아, 나랑 같이 놀이공원 갈래?
5: 어? 놀이공원?
4: 어, 나 티켓이 생겼거든.
1: 어? 수지와 함께 놀이공원아.
6: 지금은 우리가 티나랑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치, 티나?
1: 다들 안 오고 뭐해? 빨리 놀이공원으로 출발하자고! 카르노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7: 이 한심한 녀석! 너같이 무능한 녀석은! 혼돈나야 해!
1: 잠깐!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녀석에게 추적장치를 붙였지요. 이제 녀석들의 본부를 알아내는 건 시궁중 먹기입니다.
7: 역시 우리 능력자.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녀석들의 본부는 어디야?
1: 아직 추적을 안 해봤는데. 에?
7: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추적해봐.
1: 야하! 바로 여기에! 잘했다, 블랙헤버. 블랙소드와 함께 녀석들을 박살내고 그레이트 코인을 내게 바쳐라! 여기가 바로 놀이공원! 이하! 빨리 가자, 수지야.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자고.
4: 좋아.
3: 정말 어이가 없군.
2: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1: 너희들이 거기서 뭐해? 설마 놀이공원에서 놀 줄도 모르는 거냐?
8: 우리도 이왕 놀이공원에 온 김에 재밌게 놀다 가자.
2: 뭐, 그럴까? 좋아.
3: 미니 특공대 대원들이 놀이공원 따윌 재밌어 하다니 한심하고.

0: 소시지와 함께 먹으니 꿀맛이 따로 없군.
1: 에이, 밀지 마!
2: 본부를 저렇게 재미있게 꾸며놨을 줄이야. 하지만 그것도 오늘로 끝장이다.
1: 저건 내가 끝장낼 거거든.
3: 진짜 높아, 수지야.
4: 그러게.
5: 루시, 저게 뭐야?
1: 야, 이리 쪼금대! 어서 크레이트 코일을 가지고 나와!
0: 카르노 군단, 여길 어떻게?
6: 어서! 저 녀석들을 물리쳐야겠어!
1: 응?

0: 당장 그만 둬!
1: 드디어 나타나셨군!
2: 이 녀석들이!

두시.

0: 이제 파워 업!
1: 미니 특공대!
0: 다이노이드 소환! 자!

반드시 복수의 주변!

놓쳤잖아! 하지만 멀리 도망가진 못할 듯.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소풍 가고 싶어.
1: 어? 데이지 할머니 댁이다. 어? 포스트랑 클린이잖아.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안녕, 얘들아.
2: 스푸키구나. 어서 오렴.
3: 어서 와, 스푸키.
1: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3: 내일 데이지 할머니와 꾸꾸름 언덕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어.
1: 우와, 정말?
3: 거기엔 예쁜 꽃들과 나비들이 정말 많대.
2: 스푸키, 너도 같이 가겠니?
1: 물론이죠. 재밌겠다.
3: 스푸키, 얼굴에 침이 다 끼었잖아.
1: 미안, 죄송해요 할머니. 갑자기 코가 엄청 간질거려서요.
2: 갑자기 코가 간질거린다고? 너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있는 거 아니니?
1: 꽃가루 간지럼증이요?
2: 그래, 꽃가루 간지럼증이 있으면 요즘처럼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갑자기 재채기나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
1: 정말요? 에치!
3: 콧물도 나오는데?
2: 스푸키, 혹시 모르니까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아보렴. 마침 구조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단다.
1: 검사를 받았는데 꽃가루 간지럼증이면요?
2: 그렇다면 소풍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네? 소풍을 못 간다고요?
3: 스푸키, 아직도 코가 간지럽니?
1: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또 재채기를 하는데. 너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1: 아니야, 아닐 거야.
3: 맞는 것 같은데. 스푸키, 그러지 말고 검사를 받아봐. 정말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1: 나 검사 받기 싫은데.
0: 어서 와. 검사장은 저 안쪽이야.
5: 알았어.
6: 열이 있는지부터 확인할게. 다행히 열은 없어.
5: 고마워, 지.
6: 천만에.
3: 스푸키!
1: 빨리!
3: 여긴 어쩐 일이야?
1: 그게...
3: 너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 받으러 왔구나?
1: 아니야! 나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3: 스푸키, 어디 가?
0: 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6: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1: 안 해! 안 한다고!
3: 스푸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0: 할리, 무슨 일이야?
3: 스푸키가 꽃가루 간지럼증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받지 않겠다고 이러지 뭐야. 스푸키 말론 데이지 할머니 댁에서부터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왔대.
0: 그래?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1: 그게 나 꽃가루 간지럼증이면 어떡해?
3: 아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6: 그래, 스푸키. 검사를 받아봐.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아닐 수도 있어?
4: 물론이지.
1: 알았어. 그럼 받아볼게. 이걸 떼어내면 꽃가루 간지럼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6: 그래, 정말 간단하지?
7: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내가 확인해볼게.
1: 나 아니지! 아니지!
7: 어쩌지? 꽃가루 간지럼증이야.
1: 뭐? 그럼 나 이제 어떡해?
7: 너무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면 금방 좋아질 거야.
1: 정말 정말 나가고 싶으면?
7: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다녀와선 깨끗이 씻고.
1: 마스크? 마스크만 쓰면 나 소풍 가도 돼?
3: 소풍? 소풍을 어디로 가는데?
1: 꽃구름 언덕!
3: 꽃구름 언덕? 응. 거긴 꽃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
8: 스푸키, 마스크를 쓴다 해도 꽃구름 언덕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잘못하면 재채기나 콧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
1: 뭐? 정말?
0: 그래, 많이 서운하겠지만 내일은 소풍을 가지 않는 게 좋겠어.
1: 소풍 가고 싶은데.

0: 밀가루 간지럼증이라니.
1: 스푸기!
0: 너희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1: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말이야. 너 마스크를 쓴 거 보니 꽃가루 간지럼증이 맞구나.
0: 어? 이거? 아니야! 그냥 코감기래. 오늘만 쉬고 나면 낫는댔어.
1: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는 거야?
0: 당연하지!
1: 잘됐다, 소풍이!
2: 그래? 간지럼증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구나.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1: 어서와, 스푸키.
0: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지 할머니.
2: 좋은 아침이구나, 스푸키. 감기는 아직 낫지 않은 모양이구나.
0: 감기 다 나았어요. 다시 걸릴까봐 조심하려고요.
2: 어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3: 네, 출발!
2: 여기만 지나면 바로 꽃구름 언덕이란다.
1: 우와, 정말요? 빨리 가자. 응.
0: 답답해.
4: 와, 이제 살 것 같다. 같이 가, 얘들아.
2: 자, 다 왔다.
3: 우와, 예쁘다.
2: 정말 그렇지?
1: 우와, 저긴 나비떼가 있어. 가보자.
3: 같이 가.
2: 너무 멀리 가지 말렴.
3: 네.
4: 나비야, 나랑 놀자.
1: 스푸키, 좀 이상해 보이는데?
2: 스푸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스포키!
1: 스포키 살려!
0: 무슨 일이야, 짐?
2: 방금 꽃구름 언덕에서 데이지 할머니께 신고가 들어왔는데 스푸키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니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대.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로키! 걱정 말거라! 곧 구조대가 올 거야!
1: 안 돼! 로키!

0: 켈리, 상황은 어때?
1: 토끼는 꽃가루 간지럼증 증상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나무에 깊이 박혀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0: 알았어. 로이, 크레인을 준비해줘. 엠버는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응.

0: 스파키, 조금만 참아. 금방 데리고 올라가 줄게.
1: 아치! 아치!
2: 폴리,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해.
0: 알았어. 로이, 응급처치를 할 거야. 단단히 잡고 있어줘.
3: 걱정 마.
2: 스파키, 해독제를 줄게. 훨씬 나아질 거야.
1: 으치!
4: 안 돼! 내가 갈게! 야!

0: 됐어, 로이.
1: 좋아, 돌릴게.
0: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야.
2: 그런데 스푸키, 친구들에게 왜 꽃가루 간지럼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3: 그게 친구들하고 소풍을 못 갈까 봐 그랬어.
4: 아, 그랬구나.
5: 하지만 스푸키,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니까 말이야.
3: 네, 이제 알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나 정말 괜찮아지는 거지?
6: 그럼, 당분간만 참고 조심하면 다시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을 거야.
3: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볼게.
0: 자, 그럼 스푸키의 안전을 위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까?
2: 나 재채기해. 헨리, 너도 혹시 꽃가루 간지럼증 아니야?
4: 아니야.
3: 맞는 것 같은데. 헨리, 너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도록 해.
4: 아니야. 난 꽃가루 간지럼증 절대 아니야.
3: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4: 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기가 좋겠다. 아자자잔.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뭐 먹을 거 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3: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오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2: 나무 위?
0: 주먹을 괴롭혔다!
1: 일단 피하자.
3: 어? 오. 어? 뭐지?
4: 여기 버리지 말라고야!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1: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2: 그러네.
0: 거기서 뭐 해요?
4: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2: 그랬어요?
0: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이 꼴이 뭐냐?
1: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4: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1: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4: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1: 그 고양이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4: 해치?
1: 응.
4: 그럼
1: 계획이 있어요.
0: 혼내버리자고요.
2: 오, 예. 나 갈게.
5: 어,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6: 어, 윤호 왔구나.
5: 네.
6: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5: 아,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6: 그럴래?
5: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2: 날아가 볼까?
1: 저기에요.
4: 그렇네. 해치, 이 녀석.
1: 오씨.
7: 모냥이다!
4: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7: 좋아!
4: 닐리비야! 닐리비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럼!
7: 이번엔 안 놓친다!

0: 세나.
1: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0: 괜찮은데.
1: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너도 고맙지?
2: 거기서!
3: 여기 있다.
2: 거기 서라.
3: 싫다고.
2: 아자자자자자자.
0: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이쪽으로 갔는데.
3: 아자자자자자자.
2: 거기 서.
3: 나 여기 있다.
2: 어?
3: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2: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3: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리야! 차! 차! 닐리리야! 유악!
2: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3: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밀리리요. 밀리리요.
2: 어?
3: 물이 떠올랐어. 어때? 좀 멋지지? 밀리리요.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아라뷰! 짜잔! 또냥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아라리요.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냐?
1: 잘 봐.
0: 뭐 하는 거냐?
1: 아자자. 야!
0: 야! 아자자.
1: 아라리요. 잡았다.
0: 도와줘.
2: 야!
0: 뭐야?
2: 깨다. 릴리리야.
3: 성공이다.
4: 하는 거야.
5: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릴리야.
3: 너 누구야?
6: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3: 진정해.
1: 이때다. 알았요. 짜잔!
0: 깜짝이야!
1: 응?
0: 응? 아, 안 되겠다! 릴리리야!
3: 우리도 도망가자!
1: 어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아라리오! 이제 괜찮지?
6: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4: 세나야, 사실은...
6: 어?
4: 비밀 꼭 지켜.

0: 줄 거지?
1: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안 할게.
0: 잘 가.
1: 응? 내일 봐.
0: 들어가자. 어. 예, 다녀왔습니다.
2: 어, 수고했어.
3: 여기 살고 있었군.
4: 고마워, 포그나.
5: 아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야! 해치?
4: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5: 웃기시네. 밀밀이야.
4: 자, 아라리오.
5: 뭐냐?
4: 벌 받을 시간이다.
5: 제발. 두고 보자, 해치.
6: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0: 그런 말한 적 없는데.
1: 해치, 맞지?
4: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1: 아, 맞다.
4: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1: 응?
0: 됐다.
4: 자.
1: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4: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1: 응? 응?
4: 아차차차차! 아차차차차! 아차차차차!
1: 파이팅! 어,
0: 그만해.
7: 세나야!
0: 어? 아, 안녕.
1: 안녕? 학교 안 가?
7: 아, 가는 중이야. 가자.
5: 이 집이라고?
3: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5: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3: 있을까?
5: 난 모르지.
3: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 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장.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호근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어? 어? 어?

0: 이건 뭐냐? 밀리리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은의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5: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5: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해치다. 밖에 해치가 있어요.
1: 알았어.
0: 응?

0: 밀리리야? 문양 어때? 뜨겁지? 아쇼! 버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리! 문양! 어우, 이게 무슨 대표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라차!
0: 나 이

0: 일찌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야! 어? 봐봐봐. 잠깐.
1: 무슨 소리지?
2: 아프다고.
3: 어이 없어.
1: 어? 괜찮아?
4: 어,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짜짜. 뭐냐? 설마?
0: 안녕, 모냥?
5: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릴리야.
5: 얼레리요!
0: 꼴레리요!
6: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밀리리요!
0: 아주 멋게!
7: 영화 아니에요?
6: 그럼 TV 드라마인가?
1: 어? 고마워, 포근알.
8: 어, 윤호 왔니?
1: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8: 어, 세나도 있었구나. 어,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1: 한번 해봤어요.
8: 어, 웬일로 청소를 다? 어? 포근아? 어,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뭐?
5: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근아.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0: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뭔가 나쁜 짓을 벌이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야,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1: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0: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1: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0: 그래, 내가 한 거야.
3: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0: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2: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0: 이건 또 뭐야? 넌 누구야?
1: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0: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주부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제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야,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삼삼삼 웃어보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0: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아주 질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뭘 드릴까요 하고 손님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리고 또 이걸 쓸 거야. 이건 정반인데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테이블에 갖다 주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이걸 할 거거든. 웨이터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웨이터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웨이터가 돼보자. 손님들한테 아주 딱 맞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우리 다 함께. 근데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마실 거 여기요? 이제 내가 손님할게. 너희가 웨이터 할래? 여기 수프 한 그릇 주시겠어요?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웨이터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손님들한테 원하는 걸 갖다 주자! 그럼 출발!

0: 안녕, 딜런.
1: 얘들아, 안녕. 우린 웨이터야. 같이 식당 놀이 할래?
0: 좋아!
1: 요리사 비씨, 잘 자른다.
2: 어, 그럼 난 손님 해볼래. 어, 내 식탁 보스면 되겠다. 이제 멋진 식당으로 변했어.
1: 우와, 정말. 봐봐.
2: 나 멋지게 입을래. 근데 나한테 멋진 게 없으면 어떡해.
1: 뭐든지 쓸 수 있어.
2: 멋진 거, 멋진 거. 바로 이거야.
1: 오, 멋지다.
2: 딱 맞아.
0: 난 손님 받을래.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할게.
3: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혹시 예약하고 오셨나요?
2: 어, 예약하는 게 뭔데?
0: 손님이 오겠다고 미리 말해주면 우리가 이름을 적어두는 거야.
2: 오, 나 점심 먹으러 갈래. 오늘!
0: 좋아요. 여기 있네요. 오지. 한 명 자리 맞으시죠? 따라오세요. 잘 따라와.

0: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기만.
1: 고마워요. 손님, 웨이터 딜런입니다. 메뉴판 여기요. 오늘의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둥글 수프랑 얼음아풀 또 우스꽝 스파게티예요. 웃긴 춤추면서 갖다 주거든.
0: 우와, 나 그걸로 할래.
1: 알겠습니다. 곧 나와요. 띵! 요리사 B씨, 우스꽝 스파게티 하나요.
0: B씨.

0: 맛있겠다. 여기 우스폰 스파게티가 있었어. 나 이제 손님 할래.
1: 그럼 내가 웨이터인데 손님도 받아?
2: 좋아. 네,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1: 어떻게 내 웨이터 코스염?
2: 예약하고 오셨나요?
0: 네, 페이지요. 저기가 제자리예요. 오지?
1: 아, 맞아요. 저기예요.
2: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0: 고마워요. 오지, 정말 오랜만이야. 그렇지?
1: 진짜 오랜만이야. 엄청 오래됐어.
2: 웨이터 딜런입니다. 메뉴판 여기요.
0: 우스꽝 스파게티 하나요? 근데 소스는 면하고 따로 주시겠어요?
2: 아이, 그럼요. 곧 나옵니다.
1: 잘 골랐어. 진짜 맛있어. 냠냠냠냠.
2: 띵! 요리사 B씨, 우스꽝 스파게티 하나 더요.
3: 비비?
2: 잠깐, 뭘 깜빡한 것 같은데. 오, 데이지가 소스하고 면을 따로 달랬거든. 휴, 아주 완벽해. 우리 웨이터 음식 들고 가요, 빨리. 흘리지 않게 조심. 자, 여기 있습니다.
1: 웨이터, 따뜻한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나요?
2: 물론이죠.
0: 웨이터, 저도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얼음도 넣어서요.
2: 알겠어요. 물 여기 있습니다.
0: 따뜻하긴 한데 얼음이 안 들었는데.
1: 그리고 내 건 좀 미지근해.
0: 맞아, 이거야. 아주 딱 좋아.
1: 근데 네가 손님이면 난 웨이터에 손님도 받고 또 요리까지 해?
2: 좋아. 어서 오세요. 딜런 식당입니다.
1: 여기야, 비씨.
0: 저기 오네.
2: 우스꽝 스파게티를 엄청 큰 그릇에요? 곧 나와요.
1: 비씨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의야.
0: 아이, 당연하지.
2: 띵! 요리사 딜런, 스파게티 하나요? 그것도 이만한 그릇에다가요. 커다란 게 필요해. 이만큼 말이야. 좋아, 손상안경을 써보자. 커다란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게 보이니? 비씨 줄 건데. 저기 있어! 띵띵이 다섯 번만 하면 나옵니다. 좋아, 네 번만!
0: 하나, 둘,
2: 요리사! 요리사님 준비됐어요?
0: 셋!
2: 음식 나왔어요? 자, 여기 우스꽝 요리요.
1: 웨이터, 웃긴 춤은 안 보여주나요?
2: 아, 맞다, 깜빡했어. 우린 웨이터 음식
0: 큰 그릇도 들어야지.
2: 좋아, 웃긴 춤 큰 그릇 들고. 알겠어. 우린 웨이터 음식. 자, 여기 우스꽝 요리요. 또 한 번요. 그럼 손님들 모두 원하는 대로 받으셨죠?
0: 그럼요.
1: 비비.
2: 나하고 나눠 먹고 싶다고? 우와, 이제 나도 손님이다!
1: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걸 전부 다 들어준 것 같아.
2: 우와, 정말이야? 우리가 해냈어!

0: 이제 내 차례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로 재주 넘는 웨이터. 그게 나야.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손님 멀로 주문 하시겠어요?
1: 저는요 빙글빙글 마리로 할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여러분에겐 로망집이 있나요?
1: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0: 그 집에는 꼭 이게 있었다죠?
1: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한편 이런 심심산골에 어? 여기 유럽인가요?
3: 베네치아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0: 떠나보니 더 짙어지는 우리 것에 대한 향수.
3: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오늘은요, 외국물 좀 먹어봤기에 가능했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집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왔습니다. 이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네.
4: 이야, 이 주변에 안개도 쫙 깔려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신비롭거든요? 혹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5: 450곳.
4: 아, 450곳이? 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야, 이 깊은 산 속에 사시는 걸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컨셉인가 오늘? 와, 풍광이 정말 예술이네.
0: 가만 보면 보민 소장님은 오르막길 젊은이셔.
4: 아, 건축상구지. 야, 이 집이구나. 오, 풍경은 좋다.
0: 어머나 세상에, 마당이 이렇게 넓어요? 아, 이 집은 또 얼마나 된 거야?
4: 야, 이 집 묘한데요. 이 오래된 집 같기도 하고 통창이 있어서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집 정체가 참 묘하네요.
6: 엄마.
7: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6: 멋진 분이 오셨네요.
7: 아이고. 아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 기쁩니다.
4: 너무 멋쟁이시다.
7: 아이고, 행사하시네.
6: 멋지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이 마당도 넓고.
7: 네.
4: 특히 집이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집 나이가 참 궁금한데
7: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4: 그래도 한 일제강점기쯤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100년? 더 됐나?
7: 그때 정도면 제가 독립운동할 때인데 사촌 형님하고 네? 이게 지은 지가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4: 24년이요?
7: 네.

0: 오래된 학교 중에 한 곳이고 3년 유학 생활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한 30년 이상 공연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던 바리톤 장은훈. 그 시절 유학은 마음 한켠에 늘 태극기를 달고 있던 개인의 성취 그 이상의 것이었죠.
0: 국내로 돌아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 개관 기념 오페라 까르멘으로 데뷔를 하면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하고 교직 생활을 했었죠.
1: 아내 역시 오랫동안 공연 기획자로 활약을 했답니다.
2: 미리 하는 음악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 공연을 제가 한 3천여 회 이상 제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죠.
1: 이런 예술가 부부가 어쩌다가 이 산골에 토를 잡은 걸까요?
3: 이곳은 보시다시피 450가지가 돼가지고 풍광이 뛰어나고
4: 좋네요.
3: 저기 보이는 산이 문유산인데 그럴 문자에 네. 즐길류 놀류자를 써서 선비가 시와 함께 즐기면서 논이는 곳이라고 해서 그 산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참 나에게 큰 복이겠다 싶어서 이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1: 그렇게 26년 전 목수였던 사촌 형과 함께 이 땅에서 난 흙과 돌로 무려 2년간 지은 집이랍니다.
2: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4: 아, 원래는 초가집이었다고요?
2: 네, 흥부집 같은 초가집.
3: 흥부집. 매년 초가 있기가 어렵고 산새들이 초가집을 자꾸 쪼아가지고 굼벵이를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4: 아, 그래요?
2: 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3: 그래서
4: 보통 일이 아니구나.
3: 네, 지붕 개량을 한 겁니다.
4: 아, 그러셨군요.
1: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난 자연물로만 짓고 싶었는데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죠. 부부가 산에 물을 끌어와 만든 연못이며 통옥할 때 나온 돌들이 부부의 손을 거쳐 오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힘이 참 대단하죠.
4: 집 내부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네. 들여다볼까요?
3: 네. 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4: 여기가 초가였다고요?
2: 네.
4: 와. 근데 초가도 나름 진짜 멋있었겠다.
3: 네. 멋있었습니다.
1: 집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탐구해볼까요? 인테리어가 반전이네. 원래 거실이었는데 지금은 부부의 침실이랍니다.
4: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또 요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어떻게 깔끔하고 좋은데요. 천장고도 일단 좀 높고 기둥, 보, 뭐 거기에 석가래까지 다 있는 정말 이 일종의 한옥 같은 중목 구조네요.
1: 낭만에 죽고 사는 예술가 남편. 삼면을 과감하게 통창을 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이랍니다.
3: 밖에 풍광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따로 액자 같은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음악적으로 보면 꾸밈처럼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끼워봤습니다.
4: 너무 멋스러워요.
1: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황토에 지푸라기를 섞어 두껍게 만든 벽 덕분에 단열도 문제가 없다네요.
3: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4: 순수 황토로만
3: 네 순수 황토로 안과 밖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균열의 미가
4: 균열의 미
3: 시골 사람들은 너무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1: 그래도 천장엔 석회라도 석던데 이 덕은 100% 황토. 그런데 어쩐지 아내의 눈에는 덜 지어진 집처럼 어색하더랍니다.
2: 저게 지금 도배지가 아니고 도배지 안에 바르는 초벌지거든요.
4: 초배지.
2: 네. 저걸 이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얇으니까요. 잘 붙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가 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움이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저가 했습니다.
4: 직접?
2: 네네.
1: 역시 황토로 마감한 바닥은 울퉁불퉁 굴곡의 미. 이쯤 되면 화장실도 푸세식 아닌가 싶은데.

0: 깔끔한 데다가 운치까지 있는데요.
1: 벽은 100% 황토로 하면 물에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2: 여기는 물타를 쓰셨네.
1: 네, 하고 제가 거기다가 네. 방수를 많이 칠했습니다. 아. 네.
0: 이 집에서 유일하게 화학 제품이 쓰인 공간이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2: 너무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과연 그 이탈리아에 오래 계신 분이 맞나 싶거든요.
3: 결국은 오페라 아리아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가곡이야말로 몹시 그 중요한 부분이 있고 남은 여생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전통적인 것을 좀 고집하고 싶습니다.
4: 요즘 30대만 돼도 가곡이라는 장르를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문화로서 잊혀져가고 또 사라져갈 수 없는 장르라는 그런 소명이랄까 하는 부분에서 조그마더라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가곡제라는 가곡제를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0: 부부는 음악을 단절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거랍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주변에 방해되지 않도록 산 깊은 곳에 무대를 만든 건데요.
2: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3: 좋게
2: 때는
3: 좋게 말씀해 주시네.
2: 아니, 정말 문만 보여가지고 이게 건물 규모도 가늠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 심지어 2층 건물이에요, 이쪽은.
0: 열악한 환경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해 비탈면을 이용한 2층 공간. 재료 대부분이 이 산에서 난 거랍니다.
3: 여기 보이는 도

0: 450고지. 당시 직접 길을 내며 공사를 해야 했다네요. 자재 나르기도 쉽지 않았으니 자연에 기댈 수밖에요.
1: 재료는 같은데 한쪽은 한옥이고 또 한쪽은 양식이라 그래야 되나? 네. 서양식 건물처럼 보여서 참 신기해요, 그게.
0: 디자인보다 소리가 중요한 공간. 설계를 남편이 직접 했다는데요.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서 봄직한 나무문으로 들어가면은 둥근 모양의 객석 그리고 소박한 무대로 이루어진 작은 음악홀이 나옵니다.
2: 여기는 한국 가곡 전용 극장 형태로 지어놔서 공명관계를 생각해서 천장이 좀 둥글고 앞이 이렇게 반타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지었습니다.
1: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음이 어느 정도 울려줘야 육성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반사가 많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요새 콘크리트 만드는 큰 공간에 가보시면 이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3: 울려서
1: 너무 불편한 게 음이 계속 반사가 되니까
2: 돌아다니죠.
1: 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이 공간은 희한하게 음도 좀 울리면서 흡수는 되는.
2: 네, 이제 관객들이 차게 되면 조금 더 소리가 안정되고.
1: 그렇죠.
2: 네,
1: 사람 몸이 흡수를 하니까 음을
2: 네,
1: 좀.
2: 딱 좋습니다.
0: 나무와 황토가 적당히 소리를 흡수해준다죠.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발명품이 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천장에 구멍이 있는데.
2: 네, 구멍이 있습니다. 환기도 되고.
1: 환기도 되고.
2: 네, 이제 소리가 너무 넘치면 불필요한 소리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덜 왕왕거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1: 네.
2: 테두리는 이제 철망으로 해서 이제 뭐 곤충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0: 사라져가는 우리 가곡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만든 가곡 음악당 그런데 그 꿈을 이런 첩첩산 중에 이룰 거라고는 아내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답니다
4: 그 깊은 숲속에 저를 데려다 놓고 본인의 그런

0: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못해서 왔는데 내려오면 동네 분들이 저는 저한테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기에 정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돌산을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땅을 계속 사고 있대요. 뭔가를 저기다가 한대는데 자기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1: 한집 건너 친구고 친척인 고향 땅. 동네방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0: 그래서 어느 날은 시동상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터미널에서 봤는데 구호지이더래요. 그래갖고 차를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갖고 다시 봤대요. 진짜 형이 맞나? 봤더니 형이더래요. 어떻게 형을 저 산속에 거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냐고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2: 평소에는 이제 장화 신고 이제 그렇게 뭐 삽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든 뭐 구입하러 가려면 또 누군가의 차를 트럭을 얻어 타고 급히 가야 되고 이러한 입장에서 뭐 갖춰 입고 이런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1: 아유, 꿈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분이네. 영광의 상처도 많답니다.
2: 여기서 작업하다가 또 뭐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16번을
0: 얼굴에 흉이 그래서 여기저기 생긴 거거든요.
2: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데 또 돌에 끌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흉터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피부가 괜찮았는데
3: 야, 그때 고생하셔서 이렇게 날씬하신가 봐요.
2: 네, 한 10kg는
0: 10kg가 빠졌습니다.
3: 아니, 배도 하나도 없으시고. 네.
2: 아마 성악가 중에 가장 날씬한 성악가일 겁니다.
1: 이 공간이 완성된 게 2006년. 그 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곡제를 열고 있는데요. 가곡을 알리겠다는 사명 하나로 사비를 털어 진행하는 무료 공연. 다행히 7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후원을 받아 한층 내실을 다지게 됐다네요. 무대 양옆으로는 자그마한 크기의 연주자 대기실이 쌍둥이처럼 있고요. 대기실 2층에는 멀리서 온 연주자들이 짐을 부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인데요. 공연이 없을 때면은 남편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2: 주로 달이 뜰 때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새벽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 지은 가곡만 150곡이 넘는다네요.

0: 진짜 멋있다. 와.
1: 가곡제를 찾는 연주자들을 위해 방을 내주기도 한다는데요. 가장 귀한 손님이 내려와 있답니다.
2: 제가 열어볼까요? 오. 와.
1: 오, 가구 배치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게 외국의 연주자라도 묻고 있는 걸까요?
2: 집은 이렇게 정말 전통적인 약간 황토 집 같은 느낌인데?
3: 네. 네,
2: 근데 이제 채워진 내용물은 굉장히 현대적.

0: 방역이고. 네. 이 방은 도대체 누구 방이죠?
1: 가끔씩 제가 빌렸습니다만. 네. 이제 서울에서 아들이 공연을 주로 하는데.
0: 아, 아드님.
1: 네. 저희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네. 이제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 방이에요.
2: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순천으로 내려온 아들 성악가 장의현입니다. 저도 아버지랑 같은 베네치아 국립음악원에 나왔습니다.
3: 선후배 관계신 거예요?
1: 네. 네,
2: 선후배 관계.
1: 아마도 큰 후배죠. 네. 밖에서 볼 때는 후배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2: 네, 그렇답니다.
4: 네.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아들은 성악뿐이 아니라 재즈까지 섭렵한 발방미인. 그런데 출생부터 아버지 큰 그림이 있었답니다.
2: 저는 평생 제가 나는 서울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네, 등본을 보고 순천 출생이었다를 알게 됐습니다.
1: 만들어지기는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낳기 이틀인가 전에 와서 낳고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만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이 국제 가옥지만큼은 좀 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겠지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뜻 이제 아들이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 내려왔지만 한 세대를 지나며 집도 달라졌는데요. 아들은 벽을 트고 구들 대신 보일러를 깔았고요. 주방도 입식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돌담을 살려서일까요? 따뜻한 시골 정취가 살아있네.
2: 황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석가래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테리어적 요소로 그냥 남겨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노출을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삶에 조금 맞게 편한 요소들을 좀 추가한 거죠.
4: 아버지가 뿌리 내린 이곳에서 이제 아들이 세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울 차례. 아우, 내가 다 든든하네요.
2: 커피 왔습니다.
1: 커피 왔다고 그러네.
4: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에 활기가 넘친답니다.
2: 드시니까?
5: 레이디 퍼스트.
3: 고마워요.
1: 땡큐.
3: 너무 잘 내준다.
1: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이번에는 좀 뻣뻣거리고 어때?
2: 이번에는 이제 곧 가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트리스트가 좀 가을가을스러워야 사람들도 좋아하다 보니까.
3: 이번에 그 곡도 해? 나 그 곡 되게 좋던데.
1: 나도 좋던데.
2: 아, 그래? 그 노래 이번에 하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0: 오, 좋다. 선생님, 오늘은 집그 이상의 공간을 본것 같은데요?
1: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곡이라는 일종의 좀 불모지 같은 그런 영역을 정말 꾸준히 순천이란 지역에서 하고 계신 거니까 언젠가는 좀 가곡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2: 그렇게만 된다면.
3: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래도 참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1: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재료, 그러니까 흙과 돌, 이 주변에서 난 거를 위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은 다른 집이 또 하나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옥 같다면, 그리고 저 위쪽은 마치 유럽에서 보는 성벽 같은, 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집은 결국 자기의 또 하나의 나거든요. 이분한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순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어떤 유럽의 문화를 또 영향을 받은 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거고 역시 집이란 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의 분신 같은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세계를 경험했기에 더 애틋했던 우리의 뿌리.
4: 잘 가꾸어져서 가곡하고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터도 마련했고.
3: 연주자들 TV로만 보는 것 말고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직접 보면 좋겠다 싶은데 평생 그렇게 내가 가진 걸로 이 예쁜 자연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0: 간절히 품어온 염원은 반드시 길을 낸다는데 세계가 우리 K가곡을 주목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경기도 파주로 왔습니다.
1: 근데 오늘 좀 가을에 그 날씨가 좀 느껴지네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거든요. 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완전히 무슨 시골 같네.
0: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골 마을. 풍경도 정겨운데요.
1: 아, 저 집이구나. 야, 근데 정원을 보니까 나무들도 다 예쁘고요. 와, 이 지어진 지도 좀 몇 년 된 집 같은데요?
0: 조경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데다 낡은 나무 담장이 멋스러운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1: 저 계십니까?
5: 네.
1: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야, 굉장히 젊은 부부신데요?
5: 그런가?
7: 감사합니다.
1: 근데 특히 입구에 이 등나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야, 이 정도 만들려면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시간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7: 막 두시면 잘 자랍니다.
1: 아, 그래요?
7: 오. 등나무를 심은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5: 6년?
7: 한 5년, 네. 6년?
1: 그래요? 네. 야,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네.
1: 예. 아, 여기가 프론트 마당이라고? 야, 근데 정원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0: 늦여름에 정원이 예쁘기 쉽지 않은데, 정성을 많이 들이셨네.
1: 나무가 하나하나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5: 집이 워낙 네모네모하고 색깔도 회색이라 처음에 정원이 있기 전에는 좀 많이 딱딱해 보였거든요.
1: 좀 건조했구나.
5: 네.
1: 근데 생각보다는 마당이 넓지는 않네요?
5: 마당이 저희가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1: 세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5: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원이고.
1: 네.
5: 뒤에 마당 하나가 저희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네. 캠핑하는 것스럽게 쓰는 뒷마당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놀라고 만든 놀이마당이 하나 있어요. 모래마당.
8: 안녕하세요. 흙이 있는 마당에 갖고 싶어 집을 지은 아내 김지수.
9: 남편 박범준입니다.
8: 어렸을 때 미국으로 아빠 일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잠깐 간 거니까 타운하우스나 어쨌건 임대 집에서 살았으니까 단독주택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전부 다 단독주택이니까 놀러 가면 그 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0: 아파트에서만 살아봤던 꼬마에게 잔디 정원이 펼쳐진 미국의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 그렇게 아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당이 세 개 있는 집에 살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6: 아니 보통들은 앞에 마당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잖아요.
8: 지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예산은 한정적이고
7: 2층 집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지붕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이렇게 길쭉한 벽돌, 예쁜 벽돌을 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그럼 그걸 포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한 게 마당을 나눠서 공간감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0: 건축사가 단층 집의 단조로움을 성격이 다른 세 개의 정원을 통해 탈피해보자 한 건데요. 흙조화하는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제안이었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부 공간을 그렇게 나눠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내부가 참 궁금해지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1: 네, 들어가시죠.
0: 예.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야, 잡초도 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리고 계시네요.
2: 살리는데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
3: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넉넉하게 만든 전실 공간을 지나면 어머나, 부엌이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식탁에서 거실까지 거대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0: 야, 집 내부가 제가 평소에 보던 집하고는 좀 다른데요?
2: 아, 그래요?
0: 왜, 뭐가 다르지? 아, 진짜 소위 LDK, 진짜 LDK를 보는 느낌?
2: 예, 그죠. 네. 하나로 이렇게 부엌에서 네. 다 볼 수 있길 바랬어요.
3: LDK란 거실과 식사 공간, 그리고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는 배치를 말하는데요. 주방에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구조. 유럽에서 시작된 공간 배치라네요.
0: 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거의 관제탑 수준에.
2: 네, 진짜.
0: 네, 아일랜드라.
1: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애들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고 애들을 보면서 하고 등 돌려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그 오픈 키친이 있는 식당 같은 걸 좀 참고했어요.
3: 아일랜드 앞으로는 무려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이 놓여 있는데요. 이 집에서는 거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랍니다.
0: 정말 이 식탁 하나만 봐도 그 두 분이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 네. 방향성은 확실하신 것 같아요. 되도록 방에 있지 말고 나와 있자. 네,
2: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넉넉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놨으니
0: 편하게
2: 친구들이랑 뭐 이웃들이랑 와서 넉넉하게 앉아서 먹고 놀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있었어요.
3: 주방에서 거실 공간이 집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데요. 이 공간감을 위해 집의 골조도 결정이 됐답니다.
1: 철근 콘크리트인데.
0: 아, 철근 콘크리트.
1: 네. 아. 넓은 공간을 원해서.
0: 네.
1: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한?
0: 원래는 그러면은 뭐 경량 목구조나 목구조로 생각하고.
1: 만약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0: 아.
1: 그런데 넓은 공간을 원했고, 뭐, 이런 넓은 식탁이라든가 넓은 아일랜드라든가 넓은 주방, 개방감 있게 애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걸 원했으니까.
3: 요즘 우리나라에도 LDK 배치가 유행이라는데 이 정도로 과감한 집은 못 본 것 같은데요?
1: 손님들이 올 때마다 좀 바꾸기도 해요. 아예 이 소파를 다이닝 쪽으로 보게 놓으면
0: 아 뒤집어서?
1: 네, 좀 더 여기가 파티하는 공간처럼
0: 되기도 하고
1: 이 소파를 이렇게 놔서 프로젝터 쪽으로 놓으면 아이들 모여가지고 뭐 다 같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3: 네. 서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 즐기는 홈 파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낯설지만 따뜻했던 추억을 이 집에서 구현하고 싶었답니다.
2: 아빠 친구의 댁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환대하는 느낌을 주는지, 특히 손님이 왔을 때 하나하나 배려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아,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구나라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모르게 조화롭고 그런 걸 지향하는 것 같아요.
3: 당시의 경험 때문일까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신혼집이 잡지에 실릴 만큼 인테리어에 관심도 재능도 많은데요. 특히 시간이 쌓인 것들에 끌린답니다.
2: 70년대, 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네. 기차역에 걸려있던 시계였어요. 저희 할머니
4: 할머니잖아요.
2: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의 외삼촌이 시골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넣어놓으셨는데 그 창고가 비가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가서 발견하고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진해삼촌 할아버지께 얻고 그런 다음에 이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3: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2: 아, 저희 방송사에 있었어요. PD였어요.
1: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그러니까 저의 맞선임이었죠. 사수.
2: PD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밤새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때 제일 심했던 주는 아이가 깨어있을 때 함께한 시간이 그 일주일 동안 30분밖에 없더라고요.
1: 회사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 팀이 다르고 나서부터는. 그럼 집에서 만나야 되는데 집에서 만나질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나 그만둘까 물어보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거든요.
3: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퇴사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했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기력함이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때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먹었다죠.
2: 그냥 끌렸어요. 그냥 흙이 갖고 싶어. 왜냐면 집에서 로즈마리를 하나 키워도 이게 너무 화분 안에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탁 심은 순간 걔는 확 엄청나게 그 흑심으로 잘 자라니까 그런 거를 곁에서 계속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치유한다는 말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끌림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렇게 나만의 흙을 찾아 이곳에 터를 잡고 집에 대한 오래된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는데요. 집은 6개월 만에 완성됐지만은 정원은 그때부터 시작. 게다가 마당이 세 개이니 일이 보통 많은가요? 그렇게 정원에 매달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2: 그때 들었던 의학 팟캐스트에서 번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그 증상들이 다 번아웃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 정원 가꾸고 이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몸이 조금 좋아지는데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때 나는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구나. 정원하면서 그게 조금씩 되돌아오면서 그게 비교가 되니까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때와 조금 회복된 나가 비교가 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1: 특별히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있어요. 정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정원 일을 해요. 쉬지 않고. 막 밀짚모자 쓰고 막 몇 시간씩 대학교 아래서 안 들어와요, 집에. 그럼 힐링을 하고 있구나.
5: 아니야, 너가 아니. 너네 과자 너무 많이 먹었어.
3: 그럴 때면 남편은 뒷마당에서 육아 담당. 쓸모를 나눈 마당 덕분에 가능한 호사지요.
6: 그거 아빠가 해준 거잖아.
1: 이거는 사실 제 로망이죠.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고 말고는 상관없고.
6: 아빠.
1: 그냥 불 피워서 고기 굽고.
6: 아빠?
1: 또 그러다 보면 해지면은 그냥 불멍하고 이런 거는.
3: 그런데요, 8년을 살다 보니 현실은 로망과 좀 다르더랍니다.
1: 저는 잔디마당에서 아들들과 캐치볼을 하는 로망, 풋살을 하는 로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가 힘든 잔디를 깔고 했는데 애들이 캐치볼을 안 해주기 때문에.
3: 처음 짓다 보니 놓친 것도 많았고요.
7: 벽난로가 있네요. 기성품을 사서 매립한 거죠. 근데 연도에서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7: 그 열은 포기하고.
1: 그런 걸 몰랐어요.
7: 정말요?
1: 그러니까 벽난로는 그냥 로망으로만 가지고

0: 있던 거라
1: 아.
0: 이 연통을 통해 가지고 막 발열이 공기를 막 데펴줘야 되는데
1: 그쵸.
0: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불장난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지만
1: 네.
0: 집을 덮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1: 아.
2: 아이고, 쟤, 장난감 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3: 근데 은근 써요, 쓰긴 써요. 특히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손님 무는 걸 좋아하니까 손님들이 쓰길 바라세요. 왜냐면 보통 없으니까 집에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어쨌건 벽난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3: 놀러 오면은 이게 또 피우게 되고.
1: 이게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3: 네.
0: 불장난 싫어하는 남자는 없어요.
2: 미국 주택에서 인상적이었던 머드룸도 만들었는데요.
3: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 뭐 가방 걸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니면 저희 겨울에는 외투 걸어놓고 쉽게 걸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저희 옷장이랑 신발장이 이렇게 있어서 겨울 옷들은 다 거기에다가 놔서 외출할 때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입고 나갈 수 있게
1: 너무
3: 했어요.
1: 편리하다.
2: 다용도실까지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글쎄 중요한 하나를 놓쳤답니다.
3: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일단 신발부터 벗고 싶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대로 여기서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곱게 올라오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일단 들어가 해서 일단은 집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온 다음에 머드룸이 있어서 그게 한국형인 것 같아요.
2: 또 하나 아내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3: 처음에 의도는 브렉퍼스트 룩이었어요.
1: 브렉퍼스트로.
3: 그러니까 미국 집들은 다이닝 룸은 약간 손님 오고 약간 격식 차려서 식사할 때 제대로 식사할 때 하는 좀큰 식탁이 있는 곳이고 브렉퍼스트 룩은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후다닥 아침밥 먹고 하는 그런 부엌 한 켠에 작은 식탁과 의자 몇개 있는 그런 작은
1: 편리하게.
3: 공간이거든요. 그걸 원했는데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주차장 나가는 문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그래야지
1: 그렇구나.
3: 짐들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식탁을 놓고 하기에는 조금 동선이 안 나와서 브렉퍼스트 룩을 커피 룩으로 바꿔서 옆에서 커피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됐어요.
1: 이렇게 되면 윈도우 시트에 좀 가깝지 않나?
3: 맞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저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기 이러고 이렇게 쏘면 잘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 쉬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2: 덕분에 아지트 하나 생기셨네. 그럼 이번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댁은 모든 방을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세 개의 방이 저마다 세 개의 마당과 연결이 되도록 한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3: 둘째 아이 방은 앞마당이랑 연결되고, 첫째 아이 방은 뒤에 이제 모래마당이랑 놀이마당이랑 연결되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2: 이야, 모래마당 넓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3: 막상 안 쓰더라고요.
1: 그래요?
3: 1년에 4, 5번 쓸까? 뭐그
0: 그래요.
3: 정도예요.
0: 저희는 계속 주방을 중심으로 있고, 여기서 놀면, 뭐, 아이들끼리 놀거나, 아니면 혼자 놀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놀려고 하는 나이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더 들면 모래 자체가 흥미가 없어지겠죠.
2: 아이고, 뭔지 언제 애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든가요? 나름의 쓸모를 뭐 찾아가야겠죠?
1: 이 천정구가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창의력 향상에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얘기를 듣고
1: 하신 거죠?
0: 창의력이 좋다 그래서 상상력이 좋다 그래서 높게 아이들 방만 높게 했어요.
3: 그러면서 옆에 이제 다락방 공간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꽁냥꽁냥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 아지트?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2: 그렇긴 한데, 아유, 너무 가파르다. 거의 이건 뭐 유격 훈련 수준인데요?
0: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높고 그리고 사다리가 너무 수직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애들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3: 그냥 숫자로 몇 미터로 보는 거랑 맞아요. 딱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거랑은 조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2: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선 첫째가 다락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온다나요?
4: 다락에서 차 마셔요?
5: 그냥 재밌으니까요.
4: 어떤 게 재밌어요?
5: 아니, 왠지 요새 같은 데에서 마시는 느낌이 있으니까 애들은 쉽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4: 어떤 애, 동생들이요?
5: 예, 한 4살짜리. 걔네들 쉽게 못 쳐들어오잖아요.
2: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건네 다 컸어요.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하고 싶어 욕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성공이랍니다. 원래는요 훨씬 더 컸더나요. 와.
3: 저기 원래는 지금 세탁기 있는 자리까지 다 그 욕조 자리였거든요. 생각해보니 이 욕조가 좀 굉장히 많이 클 것 같고 조금 욕조를 줄이면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넣고 한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왜냐면 아니었으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욕조여서 물 채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2: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이 집에 대한 추억은 이제 아이들의 몫일 테지요.
3: 이 집이 아이들에게 약간 집의 근원적인 그런 밑바탕?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집은 이러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0: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여기가 아빠가 자랐던 집이야, 엄마가 자랐던 집이야 하고 데리고 와서 여기선 이렇게 노는 거야, 저기선 저렇게 놀았었어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들려줄 얘기거리가 많아야겠죠.
2: 이 집의 땅 심으로 자란 아이들은 또 어떤 집을 꿈꾸게 될까요? 우리의 집은 이렇게 진화 중입니다.
6: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7: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8: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7: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현재 짓고 현관 짓고
8: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7: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6: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9: 흥대원동, 수혜동, 북경동에 신촌, 원래 신촌동, 한남동, 이태원, 서초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10: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0: 으슬으슬 환절기에 떨어진 입맛 저격할 김장은표 넘버원 요리. 더 이상 중국집 갈 필요 없다. 집에서 만드는 중식 일품 요리. 두반장만 있으면 5분 뚝딱인 맛있는 마파두부부터 끓이기 쉬운 줄 알았는데 은근 까다로운 국요리. 영양만점 뿌리채소들을 듬뿍 넣은 뿌리채소 된장국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에너지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쉽고 간단하고 그런데 맛까지 있는 마파두부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파두부니까 두부 필요하고요. 네. 또 파를 좀 듬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줄기 필요하고요. 여기에 갈은 돼지고기, 또 다진 마늘, 생강. 네. 그리고 볶아낼 기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에는 보통 이제 마파두부 하면 두반장,
1: 맞아요.
2: 또 굴소스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카레 가루를 좀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간장이랑 소금, 후추, 그리고 물렁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추가로 해서 좀 걸쭉하게 농도를 낼 겁니다.
1: 네, 오늘은 이 카레 가루가 요리의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고기에 씹히는 맛도 좋지만 걸쭉한 소스에 두부의 부드러움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자, 두부는. 예. 뭐 1.5cm 정도의 깍둑썰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부 한 모를 보고요. 이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좀 썰어볼게요.
1: 깍둑썰기 하고
2: 1cm 정도 되겠네요.
1: 네.
2: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1: 두부도 항상 우리가 이제 구비해두는 그렇죠. 식재료이죠.
2: 네.
1: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마트에 그렇죠. 가면
2: 뭐 남녀노소 할 거 예. 없이 두부로 할 수 있는 요리 뭐 다 좋아하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두부도 뭐 찌개용 두부, 또 부침용 두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침용 두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2: 자, 두부 네.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대파도 이제. 다져볼 거예요. 근데 너무 곱게 다질 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4등분 정도 네. 해주시고 약간 큼지막하게 좀 성글게 다져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매번 이제 최고의 요리 비결 하면서 이 파는 거의 안 들어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어요. 뭐 마늘 그렇죠. 그렇고
2: 맞아요.
1: 또 고추 그렇고
2: 네. 그래서 예전에 네. 그 파 가격이 폭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정말 대체할 게 없어서 예.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1: 정말 대체 불가, 네. 그쵸?
2: 그쵸, 대체 불가죠. 자,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썼는데.
1: 그니까 말이에요.
2: 파를 사용하기에 너무 비싸지니까.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그럼요,
2: 요리
1: 그럼요.
2: 만들기가.
1: 예.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파 듬뿍.
1: 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2: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2: 자, 그러면 네. 이제 밑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실 저... 들어가는 재료가 복잡하지는 않죠.
1: 예.
2: 네네.
1: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한번 네. 이제 조리를 해봐야 될 텐데.
2: 네.
1: 조리하기 전에.
2: 네. 양념을 좀 섞어볼까요?
1: 그럴까요? 네. 양념 한번 섞어볼 텐데요.
2: 네. 그래서 양념을 넣는 순서도 그렇고 한두 가지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네. 좀 미리 섞어가지고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2: 일단은 이제 두반장.
1: 두반장.
2: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굴소스.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신 양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볶아낼 때 두 번에 나누어서 넣을 거라서 네. 이거를 일일이 그때마다 반반씩 계량해서 넣기 힘드니까
1: 맞아요.
2: 한 번에 다 섞어줄 거예요.
1: 네.
2: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카레가루.
1: 오늘 카레가루가 네. 오늘 요리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2: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함께 들어가면 어떤 맛을 내줄까요?
2: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마파두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매콤한 두반장의 향으로 많이 먹는데 카레가루가 들어가면 사실 카레라이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예, 거기에 이제 두부의 부드러움까지 더해져서 카레도 아니고 마파두부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데 또 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1: 네. 맛있는 맛이 더해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2: 네, 여기에 이제 올리고당이나 뭐 알룰로우스나 설탕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1: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재료들을 바로 양념을 바로 냄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리 섞어서 네. 나눠서 넣을 때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일단 이제 고기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볼까요? 네. 자, 조리를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네, 일단 이제 포도씨유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네. 여기에 아직 가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 네. 이렇게 넣어서 좀 향이 우러나올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1: 향채소를 볶아서.
2: 네. 또 이때 기름이 너무 달궈져 있으면은 향이 우러나오기 전에 네.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 충분히 향이 우러나오도록 이제 볶아주세요. 네. 지글지글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1: 그때 고기를 넣어서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고기에 있는 누린내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랑 그 생강, 네. 이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에 좀 넣어주시면은 이제 그러한 좀 잡내를 잡아줄 수가 있죠.
1: 아, 근데 진짜로 선생님, 네. 최고 요리 비결 하면서 이런 어떤 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냄새 잡는 네.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최고 요리 비결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요리를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2: 아, 보통 때 정말 이런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해 드실 것 같아요.
1: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는 것만 많아져서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네.
2: 자,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 끓기 시작을 하면 네. 이때 이제 준비된 다른 고기를 넣어주세요.
1: 그럴까요? 네,
2: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네. 이때 조금 손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1: 저 고기

0: 있도록 충분을 해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면 맞아요. 좋습니다.
1: 납작하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네, 맞아요. 그냥 큰 덩어리를 놓으면
1: 안 녹아요.
0: 안 잘. 녹아요. 예. 예.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불러 떨어지면 예. 또 다치실 수도 있고.
1: 거의 돌덩이처럼.
0: 맞아요.
1: 또 이렇게 생활의 비결도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0: 이렇게 해서.
1: 네. 근데 그럼 이 간고기는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0: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붉은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잘 떨어졌죠?
1: 네, 고기가 익은 색깔이 나고 있어요.
0: 네, 요 정도.
1: 요 정도까지만.
0: 네, 해주시면 되고 네. 이때 이 양념의 반 분량을 넣어줄 겁니다.
1: 아, 그래서 네. 아까 미리 섞어두셨던.
0: 네.
1: 진짜. 뭔가 두반장의 향과 굴소스의 향과 카레 향이 섞여가지고 지금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 근데 진짜 카레가루 조금 들어갔는데 향이
0: 굉장히
1: 예, 너무 좋아요. 네.

0: 한번 데쳐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완성되고 나면 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또 볶아내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네. 또 데치는 과정을 한번 생략을 하면 또 번거로움도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물을 좀 넣을 거예요.
1: 아, 이 타이밍에?
0: 네, 물을 좀 잠길 정도로
1: 아, 어느 정도 네. 이제 맛이 밴 후에 네. 물을 넣어주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한 컵 반 정도 지금 넣었습니다.
1: 네.
0: 이때 이제 나머지 양념을 좀 반 넣어볼게요.
1: 나머지 양념을.
0: 네.
1: 확실히 이렇게 나눠서 넣으면 맛이 네. 조금 달라지죠, 선생님?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재료 들어갔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고 끓이면은 이제 그 좀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진하게 잘 뵐 것 같아요.
0: 잘 뵈요. 예, 예.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0: 그렇죠. 이제 한 끗 차이가
1: 맞아요.
0: 이제 완성됐을 때 똑같은 분량이 들어가도
1: 예.
0: 맛이 좀 차이가 나죠.
1: 맞아요. 네. 자, 선생님 대파는 언제 넣어요?
0: 대파는 마지막에 넣어요.
1: 맨 마지막에? 네.
0: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경우에도요.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오는 브랜드에 따라서 굳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0: 이렇게 물이랑 전분이랑 저는 지금 뭐 3대 1 정도로 섞었거든요.
1: 네.
0: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살펴봐 주세요.
1: 넣어가면서. 불안하면 조금씩 넣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예.
0: 근데 한번 농도가 너무 강하게 굳어버리면 네. 이게 또
1: 수습이
0: 걷잡을 수가 없죠.
1: 네.
0: 또 물을 또 넣게 되면
1: 싱거워져요.
0: 양이 점점 많아지고 싱거워지니까요. 네. 자, 이렇게 좀 걸쭉해졌죠.
1: 네.
0: 조금 끓어가지고 전분이 익어야지만 어느 정도 걸쭉한 농도가 생겼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로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끓이면서 볼 수 있어요.
1: 저어가면서
0: 네.
1: 보면서 한번 전분을 네. 물을 넣어볼게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1: 네.
0: 마지막에 파를 넣어줍니다.
1: 이제 약간 이제 보글보글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농도가 어느 정도 난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1: 이야.
0: 파 넣어주고요.
1: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다른 반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촉촉하게.
0: 이제 밥 위에 끼얹어가지고 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1: 네.
0: 이게 이제 후추. 후춧가루 넣고
1: 네.
0: 간을 보셔가지고 간이 살짝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소금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세요.
1: 자, 저는 완성접시 준비해 볼게요.
0: 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정말 푸짐해요.
0: 저 두부 한 모로 이렇게 푸짐하게.
1: 그러게요, 한 모 들어갔네요 두부가.
0: 자,
1: 선생님.
0: 네.
1: 오늘 굉장히 촉촉하게 하셨잖아요.
0: 네.
1: 뭐 이렇게 덮밥처럼 마파두부를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1: 저는 만약에 이제 밥을 안 드실 거면 두부를 좀 더 넣고.
0: 네.
1: 그냥 이걸로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것만 드셔도 좋고.
1: 예.
0: 또 가지 같은 거 쪄가지고.
1: 네.
0: 그 위에 이 마파 소스 뿌려 드셔도 좋고.
1: 아, 그러게요.
0: 네.
1: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이 넣으셨던 카리가루가.
0: 네.
1: 요리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0: 한번 이렇게 카레가루 넣은 좀 색다른 마파두부도 드셔보시면
1: 네.
0: 반하실 겁니다.
1: 자, 온 가족이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마파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마파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깍두기

0: 썰고 대파는 굵게 다져주세요. 두반장, 굴소스, 진간장, 카레가루,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을 절반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물을 넣기 전에 양념 절반을 먼저 넣어 볶으면 재료에 양념이 더욱 잘 배요. 두부를 넣어 볶다가 물과 남은 양념을 넣어 센 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전분물을 넣어 농도를 맞춘 뒤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마파두부가 완성됩니다.
1: 구수한 된장국에 뿌리채소를 넣어 더 특별한데요. 뿌리채소 된장국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날씨가 추워지면은 뿌리채소들은요, 영양분을 이렇게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맛이 좋아지는데요. 네. 오늘 뿌리채소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우엉, 연근, 그리고 당근도 뿌리채소죠. 네. 세 가지. 그리고 곤약, 유부, 네. 대파까지 이제 건더기 재료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또 육수 재료로는 오늘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낼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 풀어주시고요. 또 약간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까지 넣어주겠습니다.
1: 입맛 없는 날 네. 아주 가볍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간단한 음식이 오히려 맛내기는 까다로운 법인데요. 이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뭐 하면 될까요?
2: 네, 우선 이제 곤약을 살짝 데쳐줄 건데요. 네. 곤약은 굳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맡아보시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1: 맞아요.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2: 네, 좀 꼭 데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썰어주는 크기는요,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크기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네. 납작납작하게 좀 편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요즘 이 곤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네.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이 곤약은 먹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처럼 이렇게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 건 전 처음인데.
2: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오늘은 이제 기름에다가 달달 볶아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예. 이제 그런 참기름의 고소한 향도 배고
1: 식감도 좋고,
2: 네, 식감도 좋고 네. 해서
1: 포만감도 주고
2: 다른 뭐 밥도 필요 없고 요 된장국만 한 그릇 드셔도 네. 든든합니다.
1: 아, 네.
2: 네. 이렇게 이제 썰으신 다음에 네. 한번 데쳐줄 거예요.
1: 그럴까요?
2: 네. 자, 팔팔 끓는 물에.
1: 원래 곤약은 익혀서 먹으니까, 그렇죠?
2: 네. 뭐 사실은 뭐 다 익은 거긴 한데 이렇게 데쳐주면은 곤약 특유의 그런 네. 비릿한 냄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데쳐내시면 돼요. 오래 데치실 필요는 네. 없고요. 끓는 물에 넣었다가 충분히 이제 냄새가 빠졌다.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건져내시면 됩니다.
1: 살짝 담궜다 빼는 정도네요, 선생님.
2: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건져내시고요. 네. 그대로 식히시면 돼요.
1: 네. 자, 저희가 곤약을 데쳤고요. 이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2: 다음은요, 이제 육수를 우려볼 텐데요. 네. 우선 이제 분량의 물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차가운 상태에서 다시마 넣어주시고 팔팔 끓으면 이렇게 내장 제거한 멸치를 넣고 한 5분 정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 나서는 네. 좀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끓은 후에 멸치를 넣어주셔야지 멸치의 네. 그런 비린 맛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마를 넣은 네. 국물이 끓을 동안에 네. 이제 들어가는 뿌리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1: 그럴까요?
2: 네.
1: 자, 손질해 보겠습니다.
2: 네, 우선 이제 우엉인데요. 네. 우엉은 그냥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1: 정말 뿌리채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고
2: 네, 그리고 예.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네. 또 뿌리채소 향도 좋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가 들어갔을 때 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나 맛이 저는 또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이 계절을 알리는 대표적인 채소인 것 같아서

0: 이런 뿌리채소들이 이 가을에 많이 나오나 봐요.
1: 그렇죠. 날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좀 영양소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0: 이 식재료들이. 네. 지금 이제 다시마 우리 네.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1: 네, 끓고 있으면은 네. 멸치 넣어주시고요. 네.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좀 탁한 맛이 날 수 있다.
0: 맞아요.
1: 그리고 국물에서 점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0: 네.
1: 다시마 건져내시고요. 다시마는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국물 내고 남은 다시마들 이제 맛간장 넣고 졸여가지고 드시면은 예 충분히 또 맛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멸치 넣고 한 3, 4분 정도만 더 끓이신 다음에 이제 네. 멸치는 건져주세요.
0: 오, 벌써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요.
1: 네.
0: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1: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0: 네.
1: 자, 요 끓이는 동안에 아까 곤약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받쳐놨잖아요.
0: 네.
1: 체에 받쳐놨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참기름에 달달 볶아볼 거예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그럼 냄비를 좀 바꿔서
1: 네.
0: 볶아보겠습니다.
1: 곤약까지 넣어가지고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이미 곤약은 익혀서 나왔는데 저희가 한번 기름 네. 날리게 데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한번 더 볶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1: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이제 고소한 향도 스며들고 열에 의해서 표면에 살짝의 기포가 생기면서
0: 네.
1: 우리가 된장을 풀었을 때 된장이 더 안에까지 잘 스며들거든요. 기포가 생긴 표면에
0: 예, 예.
1: 양념이 잘 붙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0: 고소한 네. 맛도 더해지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표면이 두루두루 볶아졌다 하면은
0: 네.
1: 이때 다른 뿌리채소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0: 네.
1: 대파를 제외한
0: 네.
1: 당근, 우엉, 연근까지 넣어주세요.
0: 아무래도 뿌리채소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1: 네. 이렇게 그리고 기름에 한번 볶아주시게 되면은
0: 네.
1: 이제 표면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국으로 끓였을 때 잘 부서지지 않게
0: 네.
1: 좀 예방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마지막에 이제 유부를 넣을게요.
0: 네. 지금 약간 약간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1: 그렇죠. 표면이 전체적으로 네? 투명해졌죠.
0: 맞아요.
1: 전분이 표면에 전분이 있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유부까지 들어갔으면
0: 네.
1: 육수를 넣어보겠습니다.
0: 아, 육수를 네.
1: 자, 멸치를 걸러줘야 되니까
0: 제가 받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1: 좀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0: 그러게요.
1: 네, 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재료를 듬뿍 먹기 위한 국. 네, 이렇게 해서 끓여줍니다. 좀
0: 넉넉하게 재료를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에 이제 미소 된장을 풀어주시는데
0: 네.
1: 이제 생각보다 뭐 이제 되직하지가 않잖아요.
0: 예?
1: 여기에다가 국물만 조금 타서 네. 넣어가지고 풀어볼게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0: 아, 좀 빡빡할 때.
1: 네, 이대로 넣어줄게요.
0: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미소 된장은 네. 너무 오래 끓이면 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0: 예.
1: 채소 넣고 채소 익을 때까지 그냥 다 같이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0: 예.
1: 채소를 볶아가지고 어느 정도 끓이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0: 넣으셨어요.
1: 된장을 풀었잖아요.
0: 예.
1: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파.
0: 대파. 한번 채소 넣을게요.
1: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팔팔 끓였으면 더 이상
0: 네.
1: 끓이지 마시고 불을 꺼주세요.
0: 네.
1: 안 그러면은 좀 씁쓸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미소 된장을 오래 끓이면은
0: 네.
1: 좀 쓴맛이 나거든요.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매운 고춧가루
0: 네.
1: 살짝 넣어서
0: 완성시켜볼게요.
1: 이렇게 해서 색이 빨갛게 변하진 않았지만 끝에 좀 톡 쏘는 매운맛이 오는 정도로
0: 네.
1: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익었으면 담아보도록 할게요.
0: 그럴까요? 자. 뿌리채소가 듬뿍 들어가서. 그냥 한 그릇만 먹으면 몸이 그냥 든든해질 것 같아요.
1: 네, 든든하겠죠.
0: 예.
1: 그래서, 곤약까지.
0: 예.
1: 듬뿍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예. 완성했습니다.
0: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뿌리채소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뿌리채소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곤약은 한입 크기로 썰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주세요.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다시마를 먼저 넣어서 끓인 뒤 국멸치를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우엉은 어슷 썰고 연근은 4등분 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밑국물에 국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건져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줍니다. 냄비에 참기름과 곤약을 넣어 볶다가 당근, 우엉, 연근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유부채와 밑국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미소 된장을 풀어 넣고 송송 썬 대파를 넣어 끓여주세요.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뿌리 채소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한 리필을 외칠 달콤 짭조름한 두부 버섯 강정부터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는 톳과 두부의 만남, 톳두부 무침까지 깔끔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클레이 장난감이 아직 안 왔답니다.
1: 클레이 장난감이 없다니.
0: 내일 금방 도착할 거예요. 내 공구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2: 무블리는 작업실에 공구가 엄청 많잖아요.
3: 처음 만져보는 장난감 클레이. 조물조물 말랑 궁금해 클레이.
4: 보기 기다 람거북이 만들어볼까.
3: 날개 달린 고양이를 만들어볼까. 했지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0: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고 올 테니 마법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5: 축하 축하 해.
6: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0: 딜리 씨,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찾았다. 네, 저긴 비밀의 숲 근처잖아.
7: 감긴가? 해치! 빨리 마법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몸이 왜 이러지?
8: 야,

0: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안 되겠어. 빨리 배달하고 가서 쉬어야겠어. 왜 앞으로 안 가지? 야, 이게 뭐야? 나 좀! 나한테 왜 이러는데?
1: 딜리시! 딜리시가 위험해! 그래, 구조 신고! 조아시티 구조대죠?
0: 네.
1: 지금 비밀의 숲 근처에서 사고가.
0: 네,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1: 비상! 비상! 딜리시가 위험에 빠졌어요.
2: 딜리가요? 왜요?
1: 딜리시가 비밀의 숲을 지나다 무언가에 붙잡혔다고요. 구조대는 모두 출동해서 갈 수가 없네요.
0: 아! 그럼 내 조물조물 클레이.
3: 눈치 챙겨라.
4: 노블리, 우리가 구하러 가요.
3: 맞아요. 우리 모두 딜리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1: 하지만 비밀의 숲 근처까지 갈 방법이. 명심해요.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안 돼요. 한 대씩 차례대로 네 번을.
3: 그래.

0: 피치 피치 피치 피치 가져라.
1: 로블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아, 아니에요. 줄톤이 최고.

0: 꼴찌잖아.
1: 꼴찌 잡힌.
0: 그럼 지름길로 가서 1등하면 되지.
1: 1등은 잡힌.
2: 너희들 배달 물건에 손대지 마. 너희 누군데 남의 걸 훔쳐.
3: 우릴 몰라.
0: 그래 몰라.
3: 우리는 어둠의 거미들. 너희들의 물건을 훔치지. 네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훔친 물건들로 뭘 하냐고. 모두 어둠의 세력으로 만들어버리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야.
2: 야! 누가 도와주세요! 어둠의 세력. 여기요! 여기에요!
3: 너를 구해주러 온 녀석들이라고. 아니, 어둠의 세력으로 만든 먹잇감이 늘어난 거지.
2: 뭐? 안 돼!
1: 코콘타, 여기 무섭다. 뭔가 나올 것 같다, 빈.
0: 무섭기는 괜찮을 거야.
4: 거미지, 거미, 딜리씨. 딜리씨. 아무래도 딜리씨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빨리 구해야겠어요.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하나, 둘.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3: 둘. 에이그, 그렇게 힘들이 없었어요. 얘들아.
4: 올라오고 있어요. 힘내요.
5: 빨리 딜리를 구해야.
6: 아,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3: 그거 잘 됐군. 어? 모두 잡아서 데리고 가주마.
7: 모두
3: 녀석들 제법 있잖아. 이러다 이길 줄 알았냐?
7: 뭐라고?

0: 어림없는 소리. 이대로 한 시간만 지나면 너희들도 곧 우리와 같은 어둠의 세력이 될 거거든.
1: 뭐야, 늦어버려서 언제 나가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다 잡혀버리면 어떡하라고?
2: 어떡하냐, 빈?
1: 설마 우리가 구해야 하나?
2: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핀.
3: 안 돼! 야? 징그러운 거미 말고 나비 같은 건 안 돼? 차라리 잠자리, 매미? 기왕이면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날아다니는 게 좋은데.
0: 저런 녀석이 우리 편이 돼도 괜찮을까?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라. 어둠의 세력 새싹들아. 뭐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라는 거야?
1: 역시 나 없으면 안 되지. 핀핀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0: 잠깐! 너이 녀석!
3: 도망쳐! 모두 도망쳐!
1: 핀핀!
3: 그렇다!
0: 감히 나를 속여!
3: 메리, 거울 묶여!
2: 이러다 다 잡히겠어! 모두 흩어져!
0: 녀석들을 쫓아!

0: 훔쳐갈 물건 때문이겠지요.
1: 빌리, 로블리, 우리가 구해줄게요.
2: 누가 누굴 구한다고?

0: 저건 어둠의 기운?
1: 진리를 구했어!
0: 아취!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배달을 끝내줘서 고마워요, 딜리 씨.
2: 고마워요, 딜리.
3: 자, 그럼 배달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하는지 알았어.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0: 어때? 잘했지?
1: 아우,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어,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도움이다! 어이구, 사나워라고! 어, 저런, 꽈당 넘어졌네.
0: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이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나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할쩡아. 얄밉고 심술 부진 말도 척척 잘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

0: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바로 화낼 거야. 그냥 지레칠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랑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1: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곰은 씩씩하다. 동물한테 이렇게 살살해야지.
0: 나무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나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1: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0: 신녀석아!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언다고. 절대 안 얼어.

0: 근처에서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1: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의 생일.
1: 오늘은 팔팔 엄마의 생일입니다. 팔팔 아빠가 침대로 아침을 가져왔죠.
2: 생일 축하해요, 여보.
1: 팔팔하고 조지는 생일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0: 엄마 생일 축하해요.
3: 어머나, 이렇게 놀라운 생일 선물을 받다니.
2: 앞으로 놀랄 게 더 많을걸. 우선 아침부터 먹어요, 천천히.
3: 맛있겠다.
2: 빨리 가서 준비하자꾸나.
1: 팔팔 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2: 이제 케이크 위에 초를 꽂자. 하나, 둘.
3: 어디들 있어요?
1: 팔팔 엄마가 아침을 다 먹고 내려옵니다.
0: 엄마가 오세요.
2: 큰일이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세요?
3: 나예요. 들어가도 돼요?
0: 아니요, 안 돼요.
3: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데 그래요?
2: 일은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들어오지 마.
3: 알았어요.
2: 여보, 거실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3: 그것도 좋죠.
2: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3: 알았어. 베파, 엄마도 거실이 어딘지 알아.
0: 엄마, 책 읽으세요.
3: 고맙다.
0: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3: 고맙다, 베파.
2: 자, 이제 케이크 위에 엄마 나이만큼 초를 꽂자.
0: 하나, 둘, 셋.
2: 어이구, 까딱하면 모자랄 뻔했네.
0: 아빠, 엄마는 몇 살이에요?
2: 살짝 가르쳐주마.
0: 와, 그렇게 많아요?
2: 그러니까 초는 세 개만 꽂으면 될 거야.
1: 생일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2: 이제 나가서 거실을 예쁘게 장식하자.
0: 저희 왔어요.
3: 아, 드디어 왔구나. 그러자나도 심심했는데.
0: 엄마, 마당에 나가서 산책 좀 하지 않으실래요?
3: 꼭 그래야 하니?
0: 네. 엄마, 안녕. 산책 잘하세요. 엄마가 들어오셔도 되면 부를게요.
3: 생일 한번 치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요, 원.
1: 파파랑 조지는 아빠하고 거실을 예쁘게 꾸몄어요.
0: 오, 재밌다.
1: 할아버지 할머니도 파파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4: 어머마, 생일 축하한다.
5: 어서 들어가자꾸나.
3: 전 들어오지 말래요. 페파랑 조지가 아빠하고 저 몰래 무슨 일을 꾸미나 봐요.
5: 그래서 나와 있구나. 그럼 이따 보자.
3: 들어가세요.
0: 엄마, 이제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3: 그거 고맙구나.
0: 근데

0: 감아야 해요. 눈 뜨면 안 돼요, 엄마.
1: 하나, 둘, 셋. 이제 눈을 떠요.
2: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3: 이런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1: 이제 촛불을 꺼요. 소원도 빌고.
0: 이거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뭘 것 같아요?
3: 글쎄, 뭘까?
1: 어서 열어봐요.
3: 어머나, 정말 예쁜 옷이네요.
0: 우와! 엄마 정말 예뻐요.
1: 예쁜 옷을 입었으니 좋은 데 가야지.
3: 이건 뭐예요?
1: 연극표야. 오늘 밤에 하는 거야.
3: 고마워요.
4: 펠파 엄마는 연극을 좋아하죠.
5: 애들은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3: 모두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1: 또 제일 아름다운 엄마지.

0: 탈파하고 조지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게들 맛있니?
2: 다 먹었다!
3: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2: 이게 뭐예요?
1: 이가 빠졌구나.
2: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3: 페파, 가서 거울 좀 보렴.
2: 내 거였잖아. 이가 빠졌어요.
3: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전니니까. 전니는 원래 빠지는 거야.
2: 그럼 새 이가 나오는 거예요?
3: 그럼 나오고 말고. 이제 치아 요정이 우리 페파를 찾아올 거야.
2: 치아 요정이요?
3: 그래, 치아 요정. 오늘 밤에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치아 요정이 올 거야. 치아 요정은 빠진 이를 가져가고 대신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을 넣어두지.
2: 저 어른이 되면 치아 요정이 될래요.
1: 조지, 넌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2: 공룡.
1: 공룡이 되겠다고?
2: 조지, 얼른 가서 자자. 나 빨리 치아 요정 만나고 싶어.
0: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페파하고 조지가 이를 낚습니다.
1: 페파, 뭐 하는 거니?
2: 빠진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치아 요정을 위해서요.
0: 페파는 서둘러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넣어두었죠.
3: 잘 자라, 페파와 조지.
2: 엄마, 안녕. 아빠, 안녕.
1: 잘 자라, 페파, 조지.
2: 조지, 나 오늘 안 잘 거야. 너도 안 잘 거지? 우리 치아 요정 올 때까지 기다리자. 치아 요정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한참을 기다려도 치아 요정은 오지 않습니다.
2: 치아 요정이 왜 안 오지?
0: 무슨 소릴까요? 치아 요정일까요?
2: 조지,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못 말려.
0: 소리의 주인공은 조지군요. 피곤했던 조지는 잠이 들고 말았죠.
2: 조지는 벌써 잠들었지만 난 안 잘 거야. 안 자고 있다가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보고 말 거야. 난 잠들지 않을 거야.
0: 드디어 치아 요정이 왔어요. 하지만 페파는 잠이 들었죠.
4: 페파, 안녕. 너 주려고 이 동전을 가져왔어. 오, 이가 참 깨끗하구나. 고마워, 페파. 안녕.
3: 페파, 조지, 일어나. 아침이야.
2: 나 안 잔 거예요.
1: 치아 요정 왔었니?
2: 안 왔어요.
1: 베개 밑을 한번 보자꾸나.
3: 페파, 봐봐. 치아 요정이 왔다 간 거야. 동전을 두고 갔잖아.
2: 만세!
3: 앉았다더니 잠을 잤구나.
2: 그게 아주 잠깐 잠이 들었었나 봐요. 다음번엔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치아 요정이 오면 꼭 만날 거예요.

0: 앞서 요정과 악당을 이끌어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내가 어제 꿈을 꿨어. 아주 기분 좋은 꿈.
2: 우와, 박사님 꿈에 누가 나왔길래?
4: 아, 제가 나왔군요.
5: 아잉, 제가 나왔군요.
0: 에이, 나야 나. 제가 나온 거 맞지?
3: 아니, 꿈에 내 이가 나왔어. 하하.

0: 선생님의 이가요?
1: 꿈에 내 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박사님, 저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같은 중인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라고 말하지 뭐야.
2: 박사님, 평소에 이를 아주 잘 닦으시나 봐요.
1: 물론이지. 그런데 이를 닦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3: 출동!

0: 이미 다 끝났다고요.
1: 뭐? 그저께 아침? 안순이, 너 그럼 계속 지금 일을 안 닦았... 안순이, 너 엄마가 이 닦아줘야겠다. 자, 입 벌려봐. 아.

0: 했으니 너 얼마나 안 닦았으면은 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아휴, 불쌍하다. 안순이, 네 이들이 불쌍해. 내 이가 뭐가 불쌍해.
1: 그런데 엄마의 말대로 안순이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었지.
2: 우리가 원래 이렇게 누런색이었나?
3: 아니, 하얀색이었어. 주인 잘못 만나 이 꼴이 됐지만.
4: 사람들이 우리 냄새만 맡으면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해. 이거 다 안순이 때문이야. 안순이 정말 미워.
1: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가엾은 안순이의 이들아, 안순이가 미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수해야지. 안 그래? 기다려라 이들아, 악당 크크가 곧 갑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 단순히 결국이 안 닦고 잔다.
1: 이럴 줄 알았어.
2: 안녕, 안순이의 이들.
1: 뭐야, 입속 세균인가? 우리를 썩게 하려고 왔네.
0: 세균, 너 여기서 당장
2: 아니야, 나 세균 아니야. 악다 큰 거야.
1: 악다?
2: 그래, 너희들 한순이가 잘 닦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계속 있을 거야?
1: 여기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2: 나가야지. 입 밖으로 탈출해야지.
1: 탈출?
2: 그래, 안순이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아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고 있다가 조만간 시커멓게 썩어서 치과에서 그냥 다 갈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1: 안돼.
0: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2: 좋았어. 그럼 손. 응?
0: 손.
2: 안순이의 이들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풀샷 뿅.

그리고 다음 날 아침

0: 니들 다 어디 간 거니?
1: 몰라요. 니들이 아들을 도망갔나.
0: 아유, 말도 안 돼. 일단 엄마가 니들 좀 찾아볼게. 니들아, 어디 간 거니? 니들아! 니들아, 어딨니? 니들아, 어딨니? 니들아! 니들아!
1: 여보세요?
2: 혹시 도망간 이를 찾고 있나?
1: 누구세요?
3: 방금 전 공원에서 안순이 너의 냄새나는 일을 본 사람이 있어. 크크크크크. 그럼 이만.
0: 이 찾으러? 어디로?

쑥 냄새 날 것 같으니까.

0: 씻으니까 좀 낫지?
1: 시원하다. 근데 너도 냄새 좀 난다. 아유.
2: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도 칫솔로 씻으니까 엄청 시원하다.
3: 깜짝아! 안순아!
0: 너희들 여기 왜 있지?
2: 다시 돌아갈게. 입 벌려봐. 자, 간다.

0: 반수라, 이제 우리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1: 너 우리 안 닦아줄 거잖아.

0: 아유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너 이 녀석 당장 안순이의 일을 안순이의 입속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0: 응, 그러지 못해. 자기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돼.
2: 흥, 그런 크크 너는 너 이 언제 닦았냐?
0: 그걸 왜 내가 니들한테 말해야 하지?
3: 언제 닦았는지 말하기 싫으면 해봐.
0: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3: 뭐야?
0: 에이, 또 과장한다.

0: 그 어린이 괴롭힐 시간에 네 이나 제대로 닦아.
1: 지금이야. 딩딩 동동
0: 딩딩 오랜만에 이 좀 닦아봐야겠다. 둘, 셋, 뿅!
2: 그렇게 크크가 사라지자

0: 그날 이후 안순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매일 아침 저녁 이를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이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행동에서 조사!
0: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2: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를 깨끗하게 닦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마시오.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일러라.
2: 그만 놔줘요. 어?
3: 너 뭐야?
2: 나? 지우 짝꿍.
1: 싫은데, 싫은데.
3: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0: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2: 별것도 아닌 걸 뭘.
0: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2: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어?
4: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2: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4: 네, 알았어요. 무서워.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이 무서워지는 거야? 나는 왜 무서울까?
5: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6: 나.
7: 둘이 더.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6: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8: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9: 근데 먼저 말해.
10: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9: 아, 무서워.
7: 나도 혼자서 살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나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5: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8: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11: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10: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7: 소름.
6: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5: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6: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10: 뭘까? 표현할 게 없네.
8: 나는 세계 3차

0: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1: 무서워.
0: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2: 딱 지금 날 거라는 그 느낌이지.
0: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3: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2: 과학적네?
4: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0: 그치.
4: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좀 무서운 게 있어.
2: 사실 너무 소름 돋는다.
3: 그럴 때내팁 하나 알려줄까? 창과 고인으로 영국을 빕니다 하는 거야.
2: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3: 흥분포증.
2: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3: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2: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3: 뭐라고?
2: 자동문 공포증.
3: 자동문 공포증.
2: 들까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4: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3: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2: 그러게 고민된다.
4: 뭘까?
0: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3: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2: 동동.
3: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모든 걸 가로지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2: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따라할 수도 있네?
3: 맞아, 그럴 수 있지.
5: 네. 나쁜 거라고 포기해야 되는
4: 아니, 잠깐,
3: 아니지,
4: 진짜
3: 절대
4: 일이
3: 아니지.
4: 아니야. 내가
3: 왜냐하면은
4: 먼저 말해.
3: 고마워. 무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수 있는 거잖아. 무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무서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실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시대로 남았겠지. 생존 본능 얘기하려는 거지. 생존 본능.
2: 살기 위해서 진화한 감정인 것 같다.
4: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3: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 이거
3: 끝인가?
2: 뭐야 이거?
4: 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시민이가 화이팅. 감사합니다.
0: 참가고인님.
2: 먹어도 되는 건가? 귀신이 피 아니야?
3: 되겠지?
2: 왜? 딸기도 내가 신발. 안 되네, 자존심.
6: 꺼졌을 때 어땠어?
4: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3: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6: 그것도 알았어?
2: 무섭지 않았는데
0: 귀여웠어요.
6: 깜짝 놀랐어. 왜 아까 그

0: 성우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 아, 맞아. 나도 알아.
2: 이미 우리가 유령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3: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이 어떻게
1: 됐지? 아니, 다들 조금씩 먹어.
2: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1: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3: 엄마의 잔소리. 하는 엄마의 잔소리.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0: 근데 너무 과해.
3: 너무 과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4: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5: 영어.
4: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5: 17점 수학.
4: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5: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4: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5: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4: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5: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4: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4: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5: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5: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4: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0: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입체주의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의 굳은 심지와 인생에 대한 열정을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설명한 대로 그려줘. 아, 자, 거의 다 됐어. 그렇지. 좋아.
1: 누가 그린 그림? 세계 각지 그림들이 모여있는 담화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도슨트 제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로 전시를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 또벤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짙은 눈썹이 유행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2: 눈썹에서 쓸쓸함과 강인함이 모두 느껴져.
3: 인간이 만든 예술은 세월이 지나도 감동을 주네요.
1: 자, 여러분, 모두 이 그림에 주목해 주십시오.
2: 못 보던 작품인데?
4: 신인 작가 작품인가?
1: 지금껏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미국 미술 전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 역시 색채가 예사롭지 않더라.
3: 최초 공개 작품이라니, 이건 찍어야 돼.
5: 저,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인가요?
6: 그러게, 대체 작가가 누굽니까?
1: 이 그림은 인간이 AI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6: 아니, 뭐라고?
4: 그건 제대로 된 예술이 아니지.
5: 그림과 그림인데 뭐가 다른 걸까?
7: 내가 생각했을 땐 예술이라는 일단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저렇게 만들었다 해도 예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8: 내 생각에는 지금 점점 AI가 발달하고 사람의 일을 AI가 점점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AI에게 예술이라는 것까지 넘겨버리고 AI가 그린 그림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9: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그걸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8: 근데 예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0: 근데 AI가 그린 줄 몰랐으면은 영상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건데 AI라는 걸 듣고 이제 반응이 식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정보를 알기 전에 내 눈으로 봤을 때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게 예술인 것 같아.
7: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도는 일단 인간에게 있다고 보거든. AI는 그걸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시대로 내려놨으니까 얘가 이런 정확한 결과물을 낳는 거니까 이 의도는 인간에게 있는 거지.
11: AI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9: 근데 그게 그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라면?
11: 그러면 애초에 사람이 명령하는 것도 이상하는 거죠.
8: 근데 AI

0: AI가 예술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입한 감정과 영혼으로 만든 그림이니까 결국에 그게 정말로 AI가 생각을 하고 감정이 느낀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
1: 너네는 그러면은 그 AI가 그린 그림하고 그 화가가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같은 그냥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2: 둘다 다른 그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대신에 가치가 조금 AI가 만든 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인간이 이걸 그리고 싶은 의도만 있는데 내가 이 그림 실력이 없어 손이 안 따라줘. 그러면 똑같은 의도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림 실력까지 갖춘 작가와 그림 실력을 못 갖추고 의도만 있는 작가의 차이에서 가치는 조금 AI가 만든 게좀더 떨어질 것 같긴 해.
3: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의 실력에는 사실 생각과 고뇌만 들어간다 보는 게 예를 들어 공허함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빈 백지에 캔버스만 딱 내도 이거는 저는 공허함을 표현한 겁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공허함을 저렇게 표현한다고? 너무 놀라워. 너무 대단해요.
1: 저게
3: 그럴 거
1: 바로
3: 아니야.
1: 공허함이야.
3: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테크닉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나는 고뇌가 한 9할 이상은 다 차지한다고 봐. 협업자라는 거는 그 사람과 같이 만드는 사람을 뜻하잖아. 근데 AI는 단순히 그냥 그 그림을 그려주는 손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협업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1: 아니지, 우리가 붓하고 얘기를 해? 뭐, 붓한테, 붓아, 나 이렇게 그릴 건데, 네가 이거 좀 그려주라. 이렇게 해서, 붓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움직이면서, 윙, 막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AI는? AI야, 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좋을까? 해서 AI가, 네, 이것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 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협업자라고도 볼수 있지. 협업자가 단순히 인간이어야 되는 거, 생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3: 근데 나는 애초에 AI를 협업자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AI랑 같이 엄청나게 위대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거는 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네. 역시 AI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낸 인간의 위상은 점점 낮아질 거야. 파묻혀질 거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만든 거는 AI니까.
1: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지 해서 오히려 그거를 명령을 내린 사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AI를 좋게 평가한다고 사람의 계급이 AI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야.
3: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볼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AI가 그린 그림 있잖아. 그거 너 인간이 누가 만드는지 알아?
1: AI.
3: 그러니까 너도 AI라고 답하잖아.
1: AI가 만든.
3: 그러니까 정작 그 입력한 사람을 모르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저걸 AI가 만든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람의 위상을 실수로 낮춰버리고 AI가 그렸다고 생각하고 AI의 예술적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야.
1: 근데 AI보다 인간이 더 낮은 건 아니야. 왜냐면은 AI는 아직 창의력이 없어. 인간은 항상 창의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순수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AI는 그거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상상한 거를 그냥 흡수를 해갖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데이터로 하는 거야.
4: 아, AI는 단지 도구일 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0: 근데 만약에 협업자라고 치면 협업자는 말 그대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반반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1: 난 진짜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해.
0: 근데 그러면 그 그림으로 인해 들어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해?
1: 그 그림으로 이익이 왜 들어와? 저작권이 없는데? 저작권이 있는 데가 없으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데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AI가 만든 그림은 그 인간이 그린 게 아니야. 그렇다고 AI가 온전히 다 그린 것도 아니야. AI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쓴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있던 데이터들을 내려받아서 그걸 합치고 이건 좀 분해하고 이건 빼고 해갖고 만든 게 AI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걸 저작권을 부여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3: 그럼 만약에 그 AI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그 AI가 그 그림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였다면? 네가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작가라면?
1: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0: AI가 표절만 하지 않는다면은 AI도 나중에 그림 실력이 없는 사람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과 예술에.
1: 사람한테 이제 위기가 될까봐 조금 그게 두려울 뿐이지, 그냥 그 AI 생으로 이제 예술로만 딱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예술이 충분히 될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2: 나도 AI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된 적이 많지만 이런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된다면 또 좋은 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
3: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4: 뭐?
5: 누구세요?
6: 누구세요?
5: 뭐지?
6: 안녕?
7: 안녕하세요.
6: 굳이 표정을 그렇게 심오하게.
8: 니들이 예술을 알아?
9: 예? 네, 알아요.
10: 알긴 알아요.
11: 아, 저렇게 치다가는 답을 들으셔야죠.
12: 아니, 어디가?
13: 저희도 얘기해요.
14: 아니, 저희도 얘기해요.
1: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거야. 진짜로 나 대신에 울어주는 거지. 약간 걱정인형 같이 실제로 우는 사진을 AI가 그려줬으니까 나는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지.
15: 아하.
16: 아하.
15: 야, 근데 너는 나폴레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진 알지, 말 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나는 그 나폴레옹 대신 내가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할 거야.
17: 준서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할 거예요.
18: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8: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9: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1: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2: 난 마하 7에 속도로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길 몸이 아니란 말이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1: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3: 다이번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왜? 내가 어때서?
2: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편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 분.
3: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1: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2: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3: 짜증나!
1: 준!
4: 어?
1: 베라랑 짐 아저씨?
4: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3: 자, 뭐?
1: 무슨 일이야?
5: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4: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1: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5: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1: 응?
5: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4: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3: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5: 오, 역시 그쪽인가?
3: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4: 역시 너희를 찾아오길 잘했네.
3: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1: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5: 물론이지.
2: 낙서란 시시하다.
5: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3: 알겠어요.
5: 어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3: 응? 여기도 막혔어요.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길이다 막혀줬다. 나 참 미안하지. 하늘에서 사귀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3: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1: 블루카 뭐하고
7: 궁금하다. 보이줄까? 보이줄까 말까? 보이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1: 뭐야 넌?
7: 반갑습니다. 카키라카입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토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4: 저 상태가 왜 저래?
3: 카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7: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카키. 아이가 카키.
1: 사인이었냐?
5: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7: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3: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7: 치대 치주. 아이고 루카봐, 루카가 되겠나. 명품이 나올라 간다.
3: 나라라
7: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윤희 나이가 윤희.
4: 어떻게 저래?
3: 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1: 알았어, 부탁해.
7: 어? 뭐니 아이가? 과연 뱀이랑 같이 있노?
3: 오, 타키가! 그런데 보자! 이번에야말로 나의 숨은 이름부터 도망치지 못해!
7: 아, 그래 그래! 꼭 좀 잡아둬!
3: 짜증!
7: 유후! 진짜 아프겠다!
3: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8: 너도 잘 어울려.
7: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내 차례째!
4: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1: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7: 짜증나게 쉽게 열받게! 어? 잘생긴! 짜증나면 내 상처 먹든지 해봐라!
1: 놓칠 순 없지?

0: 저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떠받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늘지네요. 제 찾았어요. 깨끗하네. 저 재미없다. 누구 잘 식은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1: 사라졌어.
0: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1: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 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3: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0: 어? 어떻게 한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타키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동작 하나하나 전부.
1: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0: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1: 네, 편집장님.
6: 지금 뭐 있는 거야, 짐?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1: 네? 네?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다키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 짓이라고?
6: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인 힘 덕분이지. 짐승이 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가능해.
2: 그 웨폰 카드 말이지.
7: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8: 어? 준! 블루카!
2: 메가트론도!
8: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블라블라지 않은 녀석이군.
9: 블레이온이다.
7: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0: 뭐하노? 집 안 가나?
2: 타키!
7: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0: 너무 진지해성성해. 내게는 재밌으면 가지. 재미없이 사는 대로 가. 억수로만 싸워다. 반면 재미를 아는 나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3: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은 쓰면 안 돼.
9: 알고 있어.
0: 뭔데? 첫번을 찍으래. 안녕하세요.
9: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0: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배신도 두둑해 보이고 해석을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수 파워로 떨어질게. 괜찮지?
9: 상관없어!
0: 도망해! 내가 도와줄게!
9: 야! 이 녀석이!
0: 경치 좋지?
3: 뒤야! 블레이언 뭐하는 거야?
9: 난 신화 동체 되었어!
0: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3: 우야! 반응이 느려!
9: 네 지시가 늦은 거야!
0: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7: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8: 재미없어.
0: 마케노!
8: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0: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8: 힘끼리 주먹 대결! 딸기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0: 야! 동요하고 있어.
6: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2: 그래?
8: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0: 댄스 배틀 재밌겠다.
8: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0: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1: 평화롭고 좋네.
0: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3: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9: 싫다.
3: 거야.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9: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0: 맥 빠지네.
8: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고.
7: 이거 쑥스럽군.
0: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2: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9: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2: 아니, 경주 대결로.
0: 경주?
2: 내가 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9: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0: 속도로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8: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7: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3: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10: 용서해줘, 솔레이오.
9: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길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0: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8: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2: 고마워.

0: 어디로 가지?
1: 외식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2: 속이 뻥 뚫리네.
3: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0: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4: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5: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6: 승리의 조건이 뭐지?
7: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4: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2: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자.
8: 지금.
0: 어? 나이트 그리폰 세너.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문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블럭인데.
0: 어서나 어서나.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5: 슈.
4: 나이트 그리프 앞을 앞질렀어.
1: 좋았어.
5: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리인가?
6: 아니, 승산이 있어.
1: 그래?
6: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보고올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니가 많이 쉬어라.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헤벨은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7: 어? 그러면 맘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화도 못 친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7: 그런 인생 재미없어.

0: 추락했어.
1: 어? 뭐?
2: 어서 가보자.
0: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3: 승부가 안 나고 말았고.
4: 파티는?
3: 글쎄, 그대로 울고 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 좀.
0: 파티.
2: 소원이라도 빌었어?
5: 무슨 얘기지?
2: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5: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2: 나? 내 소원은 뭘까?
5: 마침.
2: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3: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5: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0: 가보자!
6: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0: 솔레이유!
2: 준!
0: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2: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5: 저 탈출 포트는?
0: 대체 누가 탄 거야?
5: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6: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0: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7: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8: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3: 나도 끼워주시?
5: 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0: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2: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0: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2: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0: 그치.
5: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0: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5: 뭐? 솔리드혼이라고?
8: 이 녀석이?
2: 누군지 알아?
5: 마키나의 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0: 족장?
3: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러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0: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2: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0: 걔가 예의긴 한 거야.
1: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2: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3: 어, 통과시켜.
1: 크레스트!
4: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1: 오빠.
4: 솔레이오.
1: 뭘 씻고 온 거야?
4: 아, 저건...
5: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4: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1: 세 개?
6: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4: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3: 분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4: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7: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1: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6: 헤비아이언? 그 트레일러?
7: 기갈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8: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처고. 오. 잠깐, 이거.
7: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1: 어? 어, 골든 경감님.
3: 이게 그건가?
9: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1: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6: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3: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 헌.
1: 역시.
6: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11: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 헌인가?
3: 이 녀석도 묵비꾼 행사 중이군.
4: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 혼도 같은 경우라면
1: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 혼의 분리된 몸통?
6: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3: 어, 뭐지?
1: 이건 북치는 소린가?
12: 어, 어허, 이 소리는
13: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1: 다들 갑자기 왜 그래?
0: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6: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14: 원어원족에 전해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1: 뭐? 네, 의대 아저씨.
0: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15: 놈이 깨운한 거다.
3: 어?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1: 붙잡아.
15: 어디에 가려는 거야?
4: 저길 봐!
1: 어, 저 녀석!
5: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7: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3: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1: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3: 그래, 무사히 한다.
1: 타이건, 굴착기를 맡아줘.
13: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6: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14: 맡겨놔.
15: 시간!
3: 어서 도착!
1: 저게!
12: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응! 크레인카를 맡아줘!
13: 이제야 모여!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1: 저 녀석이
6: 솔리드온의 본체?
7: 녀석들을 모이게 둬선 안 돼!
13: 스타 가디언, 이거 먼 좋은 수민들 이렇게 말할 줄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율선에 나왔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다.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1: 솔레이오스 달바 텐타곤의 생성.
3: 여기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상국이 아니야. 이제 맥한 파르곡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약한 소리 동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 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대심한 스타가 몇 명이야.
1: 나이트 그리폰 대박.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그리모드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참이

0: 밝혀낸 힘이 붙지 않는 그리웠던 야생의 힘을 일깨워볼게.
1: 조심해!
2: 얘들아!
3: 이런 일,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0: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4: 솔레이, 내가 가겠어!
5: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솔레이! 세덕! 블루탑! 허브! 블레이언 다리를 노려!
0: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내가 없거야!
1: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4: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0: 같은 소리야!
6: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와일드 가디, 그건...
7: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8: 저게 뭔가 했더니...
5: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6: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5: 마음으로?
7: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0: 나는 트리움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얌전히 처벌할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5: 오메가 히트! 블레임!
1: 솔리던, 여전히 강하고
8: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1: 알겠어!
0: 저는!
1: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제가!
8: 알파볼트 캐논! 썬더 하울! 스매시!
1: 썬더 하울!
0: 내가 미련하게 돌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가니야.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8: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따위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착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된 솔리곤!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 카드봇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8: 블루카!
0: 그라운드!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0: 찾아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제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학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꾸미라.

얘기를 하잖아.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이건 우리 백성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소중한 곡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소.
1: 전하, 이미 신하들이 여러 번 확인해서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사옵니다.
0: 아니,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이오.
1: 전하, 아뢰옥기 황궁하오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백성들은 전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옵니다.
0: 이것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좋은 방법인지,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겠소.
1: 전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들이 쌓여가고 있어옵니다.
2: 추상 전하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니 나란 일이 너무 지체되는구려.
3: 상왕 전하께 구하여 답을 얻는 편이 빠르겠소.
4: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는지요?
0: 부인, 신하들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고민이 깊어지오. 내 손끝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니 도저히 도장을 찍지 못하겠소. 신하들도 날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왕이 된 것만 같아 부끄럽소.
4: 전하, 그것은 나약하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신중하신 것뿐입니다. 신첩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임금님이십니다.
5: 역시 대왕님은 다르시다. 괜히 전설의 왕이 아니야. 백성들 걱정하느라 생각이 많으시네.
6: 그러니까 오로지 백성 생각뿐이셔. 세종 같은 왕이 또 있을까?

0: 도적대다! 외국은 쳐들어왔다! 외국놈들이 읍성을 통째로 에워쌌으니 모두 도망치시오!
1: 충청 앞바다가 뚫렸다는구만. 이러다 한양까지 오는 거 아니야?

0: 경합바다가 뚫렸다면 이 아래 고을들은 이미 위기에 놓인 것이오. 사력을 다해 남은 군사를 이끌고 육지 성벽에서 최후의 배수진을 치는 게 어떻겠소?
1: 좋은 생각이 옵니다, 전하. 성벽만 굳건히 지키면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들을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2: 주상, 바다의 배를 포기하고 성벽만 지키겠다니요. 도적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 해마다 찾아와 누락질할 것이오.
0: 하오나 아바마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싸움은 우리 병사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는 꼴입니다. 군사 또한 나라의 백성이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옵니다.
2: 가만히 서서 막아내기만 하다가는 결국 또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오. 내 새끼가 귀하다면 도적들의 손에 쥐어진 칼날을 부러뜨려야 하는 법. 저들의 소굴을 영원히 소탕하려면 기지인 이곳 대마도섬을 먼저 쳐야 하오.
1: 상황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작전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 크옵니다.
2: 왜구들이 배를 싹다 끌고 우리 땅을 기습하러 왔다는 건 지금 대마도가 텅 비어있다는 뜻이오. 이 절호의 기회에 도적들의 지휘본부가 있는 대마도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확실한 전략이오.
0: 아바마마의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내 눈앞에 백성만 보았던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평안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주의 자세로다. 장군, 오늘 내가 칼을 뽑는 것은 선을 넘은 왜구의 도적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요. 적들에게 가서 전하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는 자는 살려주겠지만 끝까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벌할 것이오. 대마도 정벌을 선포하노라.
2: 예, 전하,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군,

0: 잠깐 진짜 가게 따라갔다 잘못되면.
1: 장군님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외국놈들이 어떻게 깨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자고.
0: 그래도 전쟁 직관은 좀 무서운데.

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겠구나.
1: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지도 몰라.
0: 자신의 고집대로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어.
1: 아버지랑 아들 모두 정말 대단하셔.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0: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걸려
0: 안 짠!

0: 군사들이여, 조선의 기상을 저 도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너희를 구하러 왔다.
1: 정말 조선군이요? 우리 편이십니까?
0: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자.

0: 상황 전하, 대마도의 포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우리 백성들을 무사히 구출하였나이다.
1: 이 종무가 참으로 장하도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2: 경하드리옵니다, 상황 전하.
0: 전하께 승전보를 전해드렸으니 내일 해가 뜨면 우리 군을 철수할까요?
3: 철수하다니! 포구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구한 것으로 상황전하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0: 하오면...
3: 저들은 급히 도주하느라 식량조차 챙기지 못했다. 반면 우리는 두다치 식량을 확보했으니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구의 근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씬도 못하게 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

0: 적들의 기척이 너무 없습니다. 숲이 너무 깊어 조심해야 한다.
1: 함정이다! 대형을 유지하라! 방패막을!

0: 전하, 이정무 장군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고도 왜구를 다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정무 장군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1: 경력을 얼마나 잃은 건지 꽤 많이 잃었다고 하더구나.
2: 유정승, 그대의 말대로라면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주란 말이오?
0: 전하의 인자함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어옵니다. 당장 이종무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그 가문을 몰락시켜야 합니다.
2: 그대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오. 허나 적의 기습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장수의 탓으로 돌려 목을 치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0: 하오나 나라의 법이!
2: 이정무 장군은 적들의 본거지를 부수고 대마도 항복까지 받아온 영웅

0: 잘한 것은 쏙 빼놓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수의 목숨을 빼앗는 게 과연 올바른 법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소? 안 그렇소?
1: 우와, 대박 대박! 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싹 다물었어. 대왕님 진짜 멋있다.
2: 역시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씀도 잘하셔.
1: 아, 이걸 태정전하께서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3: 왜구들의 소굴을 짓밟았으니 이제 저들은 굶주림에 더더욱 사나워질 텐데 이제 어떡할 계획이오?
0: 그들이 도적이 된 것은 땅이 척박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개방하여 정식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무역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3: 나는 대마도를 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주상은 적을 무역 상대로 변화시키는 거리야.

0: 주상,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잘 해나가 주길 바라오.
1: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이 나라의 깃털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이 있는지 소자 이제야 비로소 알겠나이다. 소자 곁에서 더 오랫동안 가르쳐 주시옵소서.
0: 이제 참으로 주상의 시대가 왔소. 두렵소?
1: 두렵지 않나이다. 모든 것을 홀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나이다.
0: 그가 모아온 주상의 치밀한 행정력과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참으로 훌륭하였소. 그 마음으로 흔들

0: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아바마마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조선을 이끌어 가겠나이다.
1: 덩이야, 세종대왕님이 왜구를 물리친 뒤에 왜 항구를 열어 무역을 허락해 주신지 알아?
2: 이제 착하게 살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건가?
1: 침략하지 말라고 쌀과 물건을 거래할 길을 열어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2: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서 진짜 평화를 만드신 거구나. 역시 대왕님은 현명하셔.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눈을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수거를 하러 가면 쌔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 하면 쌔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1: 다시 10개.
2: 감사합니다.
0: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 해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동복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1,000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거는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요. 페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0: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1: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스톱!
0: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2: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
0: 둘, 셋.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3: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0: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4: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는 게 관건.
5: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6: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면 됩니다.
0: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6: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8.
8: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9: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네.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0: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9: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0: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운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인데요.
11: 안녕하세요.
10: 이름 문경환이라고.
11: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10: 등치는 3만원인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11: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10: 여기는 최승희라고. 예소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침묵이라 가는 것 조심하고
11: 네,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0: 구독자들이 출발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1: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0: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2: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1: 예,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0: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우측 차옵니다. 대기요. 우측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0: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3: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1: 전화 여기 나왔다.
3: 네. 잠시만요. 일어났다. 내릴게요.
1: 근데 차가... 차가 일단 될 데가 없다.
3: 일단 여기다 대고.
1: 일단 예. 잠깐만.
3: 여기요.
0: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1: 아, 이건 보인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0: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대출하신 분이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이렇게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일단 나무 먼저 뜯고
3: 분리 좀 할게요.
0: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3: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겠습니다.
0: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1: 잠깐만. 야, 밤으로 이동하자.
3: 네.
0: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1: 너 이쪽 잘 봐봐.
3: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1: 위쪽 포인트야?
3: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1: 여기다.
3: 아, 앞에요?
1: 그치, 앞이지. 네. 어, 앞이다.
2: 지금 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1: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0: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3: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가능했거든요.
0: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2: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2: 100만 원이요?
1: 예.
2: 아, 그렇게 비싸요?
1: 예.
0: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3: 예.
0: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그래서요. 예.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이제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0: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2: 많이 무거운가 봐요?
1: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2: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1: 아, 저...

0: 들어보세요.
1: 진짜.
2: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1: 와, 와, 여기까지 물을 이렇게.
0: 맞아요. 소리도 응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이게 속보만 맞아로도 20kg가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2: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3: 하나, 둘, 셋.
2: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4: 소파를 번쩍번쩍 드는 게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1: 네.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4: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1: 어릴 때요?
4: 네.
1: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이러면서 이제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2: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5: 야, 저 소파, 소파부터 올리자.
1: 예, 네, 알겠습니다.
5: 승희야.
1: 승희야, 소파 올리자.
5: 소파부터 올려.
1: 조금만 옆을 빼보자.
0: 하나, 둘, 셋.
2: 아이고,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5: 야,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5: 하신 게 없어?
1: 네. 아, 죄송해요.
5: 야, 조심해. 네,
1: 수고하셨습니다.
5: 야, 저 가져와.
1: 네. 일거리 또 만들어.
5: 어이구,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5: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켜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 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2: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5: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2: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5: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1: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2: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5: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2: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5: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저희가 관리한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또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2: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1: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2: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5: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아, 또 나가야 돼요? 예, 또 나가야죠.

0: 지정된 지역을 모두 돌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그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놨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차곡차곡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나르고 알았지? 어. 시작하자.
0: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어, 거참 신기하네.
1: 지금 같은 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싣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들 싣죠.
0: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저희가 언덕이나 이런 데 갔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3: 하나, 둘, 셋.
0: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1: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3: 네.
1: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자.
3: 예.
0: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1: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고.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가.
0: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2: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1: 아, 땡큐.
0: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1: 됐어. 그걸 끝으로 끌어. 밑으로.
2: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3: 하나, 둘, 셋.
2: 이렇게 가요.
0: 한 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1: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데로 또 가야 되니까.
2: 네.
1: 빨리 이동하자.
2: 예.
0: 쉼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하차장에 내려놓는 작업. 이 고된 과정을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1: 차량 닦고.
2: 네. 원래 이렇게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 저희가 평상시에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금 여름철 하반기에는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2: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늦게 끝났네요.
1: 마무리 했냐?
2: 네, 마무리 했어.
1: 고생들 했다. 퇴근들 하자.
2: 네, 고맙습니다.
1: 고생했어.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도 있고. 이런 직장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받는 데까지 계속해야지.
0: 치열하게 수거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4: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5: 여기는 비닐 좋고 그다음에 쓰레기. 여기는 딱딱하고 알켓. 여기는 병하고 알켓.
0: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4: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프에서 내려주면 이제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어요.
0: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4: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0: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감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4: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감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 감용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4: 사태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0: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인고시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4: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포장 완충제라든가 건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0: 다음에 찾아가는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6: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낸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0: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7: 팀장님, 뭐 소리야? 형성 소화 중 유입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리 걸렸어요.
8: 지금 무슨 일이에요?
6: 아, 지금 저 산발효조에서 형성소화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0: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8: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6: 네, 지금 저 원료가 이송이 안 되면 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0: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6: 아, 지금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0: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6: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0: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8: 괜찮으세요?
9: 네, 괜찮습니다. 이거 독성이 있거나 뭐 위안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 없고요. 이게 예전보다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뵈면은 잘 안 빠집니다.
0: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색으로 교체만 하면 됐 교체만 하면 됩니다.
0: 음식물 소화액을 발효조에서 소화조로 이송하는 펌프가 고장난 건데 1년에 서너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 늘 새 펌프를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11: 펌프 잘 되나?
12: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6: 펌프 교체 다 끝났고요. 현금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소 충전으로 공급될 겁니다.
0: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13: 여기는 음식물 센터에서 넘어온 가스를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압축하는 압축 시설입니다.
0: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3: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 에너지로서 대기 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0: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친구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 근데 어때? 많아? 그리고 나 양 같지?
3: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1: 정말 많이 있어 보이네.
2: 무겁다.
1: 조심하고 이때 부분에.
2: 깨지고 있네.
1: 이런 거 깨진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병.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 됐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0: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2: 맞지, 너도.
4: 예.
2: 괜찮아, 무겁지?
4: 예, 무겁지.
2: 아, 예. 깨진 거 조심하고.
4: 예.
1: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5: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1: 네, 아무래도 저희가 뒤에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저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5: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1: 네, 저는 따라가고.
0: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6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5: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6: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네, 그러는 겁니다.
0: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 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5: 그런데 이게 걸으면서 찾는 것도 일이네요.
6: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0: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6: 이렇게 박스를 접어서 버리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부피가 주니까.
0: 끊임없이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거 작업. 온종일 길 위를 걷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5: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6: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0: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1: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0: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5: 아니,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1: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0: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5: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6: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1: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요 시간에 출근 시간대 이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0: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1: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차고로.
6: 네, 알겠습니다.
1: 네,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0: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뀝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0: 도로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1: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2: 어디로 네. 가는 거예요?
1: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버리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0: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3: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수작업이랑 너무 힘들어요.
0: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2: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1: 이제 이거는 또 버리 하차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0: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2: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1: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0: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2: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3: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요, 그 뭐지? 그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2: 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0: 스티로폼이 한 차 가득 찼습니다.
2: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로?
1: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2: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1: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0: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3: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면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0: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1: 저희가 면소재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저희 전황제가 모이는 곳.
0: 면 지역은 면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1: 여기서는 똑같이 시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모아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3: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고
0: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자, 마지막.
0: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다 좀 씻고 와서 야. 일로 와.
0: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에 열기를 식히려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2: 힘든데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3: 뭐 맞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0: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3: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2: 재밌으세요, 그래서?
3: 네, 재밌어요.
4: 마무리 가자.
5: 네, 네, 끝이에요.
2: 나도.
0: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 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1: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자.

0: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1: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0: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1: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 됐습니다.
0: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0: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4: 보여 보여 이제 일 나가야지.
5: 네.
4: 호선아.
5: 네.
4: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5: 네.
4: 통 꽉 차거나 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알겠구나. 위치 알려주면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5: 네.
4: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5: 네.
4: 협업.
5: 협업.
4: 오케이.
5: 오케이. 가자 이스끼리.
1: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6: 음식물 그 수거는
3: 네.
6: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1: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3: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1: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7: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1: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7: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1: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7: 칩만 있으면 일반 봉투, 검정 봉투, 흰 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1: 그 시각 차량 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3: 찬영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1: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8: 간혹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1: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내부에 적재합니다.
9: 음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8: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게 되면 터져서 바닥에 예쁘러지면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장 안에 노릇입니다.
1: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0: 꽂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2: 가자.
0: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3: 일을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이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0: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3: 안 힘드세요?
1: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0: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천천히 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해!
0: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3: 아, 덥다.
0: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5: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냐 하고.
6: 형 왜 이렇게 뽀송해요?
7: 미안하다. 아, 나도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6: 에어컨 꺼.
0: 숨가쁘게 달리다가도 길가에 수거 용기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쓰레기가 담겼는지 뚜껑을 열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네,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들어와.
6: 이동하자.
0: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던 그 순간.
6: 진짜 사고다.
0: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거치되어 있던 수거통이 쓰러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5: 왜 그런 거예요?
8: 아,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0: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1: 국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6: 가자.
0: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8: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3: 아, 여기서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8: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0: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3: 이제 다 끝난 거예요?
1: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0: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9: 지금 뭐 하시려고요?
10: 저기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9: 아, 여기서요?
10: 네네네.
9: 가끔 구워 드세요?
10: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0: 와, 골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10: 야, 맛있겠다. 오.
2: 빨리 꽂아요, 빨리.
8: 아무래도 좀 여름에 많이 덥고 힘들다 보니까 영양 보충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충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2: 많이 드세요.
0: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13: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저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0: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14: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15: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누나, 형 중립쯤 해줘라.
16: 네, 알겠습니다.
2: 차원하게 뿌려줘.
16: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되는데.
2: 네,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16: 아닙니다.
1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죠. 힘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뭐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뭐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뚝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했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백가씨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선생님이 보고 섰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니스공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이 꼼짝

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이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같이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테 백과 뇌종양인데 왜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아.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야. 백가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사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그 사실 이게 뭐 뾰루지가 않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태는 그랬다.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러고,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문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라는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써서 개나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여기 있어요. 이놈의 어?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때부터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글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

0: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인생 목표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공미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먹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공리 주먹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화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 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 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이 집게, 긁게, 가루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집게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요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이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집게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집게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글께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로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기리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 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 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 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툭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 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 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 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 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 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 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 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뭐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거문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집 크기는 뭐 작은 건한 서너 명 정도, 큰건 10명 정도.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거는 원룸, 좀큰건 투룸, 뭐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집게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트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개도 만들고 가루날 도끼도 만들고.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 그거 아닙니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집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집게, 양면 집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집게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웬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

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뭐 우리 막지. 우리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뭐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헨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헨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헨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헨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헨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종.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헨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헨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0: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웬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석기, 가루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공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루어나,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이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이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곡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0: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1: 이거 교차 검증했나?
0: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0: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0: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4: 아니에요!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5: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6: 어쩌라고?
5: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6: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5: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6: 폭풍에 살았다, 야.
5: 밥 한 번 사.
7: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8: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9: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8: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9: 지우개 있었어요.
8: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9: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8: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9: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9: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8: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9: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8: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9: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8: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9: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0: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현입니다. 도시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남길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 해서 기존의 것을 무조건 밀어내서도 안 되겠지만 보존과 개성이라는 이유로 과감한 도시개발을 못한다면 도시는 제대로 된 진화는 어려워집니다. 서울 종로, 을지로 같은 동네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요? 에도시대 최고의 번화가로 노포와 옛길이 남아있던 이온바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온바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식이 생기면서 쇠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니온바시에도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바시 개발에 뛰어든 것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본 최대의 도시개발 기업으로 성장했던 미쓰이 부동산인데요. 이들은 니온바시 다움이라는 전통적인 콘텐츠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에도의 코어를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은 코어의 에도, 코레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의 컨셉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간다였습니다. 첫 번째 남기기 전략으로 니온바시 지구에 위치한 일본 은행 본점, 니온바시의 석조 다리, 미쓰코시 백화점의 본점, 미쓰이의 본관, 또 니온바시의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 역사적인 건축물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오랜 시간 니온바시에서 행해진 문화 행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온바시의 다리를 싣는 축제라든지 니온바시의 여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접대에 대한 어떤 그 단어를 오모테나시, 호객들에 대해서 모두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요런 아침에 새로운 손님들을 다 지역에 새로 맡기 위해서 다 동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다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다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다리 씻기라는 축제를 현대에 되살려서 지역에 있는 여러 오피스 워커나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함께 다리를 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리기 전략으로는 기존의 니온바시 골목 문화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전 에도 시대의 정취를 되살리기 위해서 에도 시대처럼 돌바닥을 깔고 건물의 저층부 디자인을 골목의 양측면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니온바시의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성당이 어찌 보면 동네의 중심입니다. 일본은 신사가 동네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니온바시의 상인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후쿠도쿠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구독구 찻집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좀 옮겨가는 식으로 계속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 문화를 되살리고자 미래에 계승하고자 새로운 신사로 재정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해 가기 전략입니다. 이제까지 니온바시에 없었던 최신 전략 시설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역사적 건물이었던 미쓰이 그룹의 본관에 연속되게 새로운 본사 건물 니온바시 미쓰이 타워를 지었고요. 그 최상층부에 6성급 호텔이었던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를 니온바시에 유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성장을 깨할 때는 튼튼하고 큰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니온바시란 지역의 장점을 살리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줄 튼튼한 큰 나무가 바로 새로운 본관 미쓰이 타워였던 겁니다. 이 주변을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 타워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개발기업 미쓰이 부동산은 오피스 1층에 지역의 노포를 가장 메인되는 입구에 입점시켰습니다. 바로 센비키야라는 가게인데요.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도쿄 시민들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온 노포입니다. 1834년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째 맥맥을 이어오는 노포가 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문학가 이상이 도쿄에서 임종을 앞두고 가장 먹고 싶어 했다는 멜론의 브랜드가 바로 이 센비키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워 1층에는 스타벅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보통 카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타워 맨 입구에는 당당하게 노포가 하나 입점해 있습니다. 전통을 재해석해서 이 타워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쓰이 타워에서 길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보면 코레도 빌딩 1층에는 1792년 니온바시에서 창업했던 23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생활도구 전문점 키야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은 니온바시 시민들은 물론이고 요리사들도 애용하는 요리카를 제공해 오면서 사랑받은 니온바시의 가장 대표적인 노포이기도 합니다. 또 키야를 따라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줄을 서서 종이컵에 든 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1699년에 니온바시에서 창업해서 무려 320년 동안이나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쓰오부시의 전문 노포인 님벤입니다. 이곳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하기 편한 다시백 형태의 제품도 판매하고요. 가쓰오부시를 좀더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까 생각해서 가볍게 차 형태로 마실 수 있게 하는 카페도 만들어 보고요. 가쓰오부시를 베이스로 한 요리도 제공하는 식당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심을 거듭하고 있는 노포.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이온밭의 노포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과거와 행제가 공존한 이온밭의 매력에 푹 빠져들면서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이런 노력 끝에 이온밭은 노인들만 찾던 동네에서 이제는 전통과 혁신이 살아있는 동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온밭은 또 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전을 자극한 게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도시개발을 조금 한수 아래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그리고 복원사업을 성공해냈을 때 일본 도시계획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시계획의 숙제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니온바시 상부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였거든요. 니온바시는 원래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물의 도시였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각종 배들이 모두 모이는 집합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 경제 개발 시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이 운하들을 대부분 메꾸거나 일부는 고가도로가 되어서 정치했던 수변 풍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니온바시 고가도로 철거와 운하복원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말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고가도로를 없애려면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대체 노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들 아래에 대형 지하 터널을 뚫는 데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 뿐만이 아니라 통신망 상하수도, 가스관 등 인프라 관련 설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공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지금 니온바시에는 민간이 협력하여 니온바시의 원기능이었던 물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40년 니온바시를 방문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지하화되어서 하늘이 되살아나 있고요. 에도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그 석조다리 아래로는 하네다 공항과 아사쿠사로 가는 배가 다니는 아기자기한 수변 마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개발할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벚꽃창신, 옛것을 깊이 살피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쇠퇴한 역사 속에 도심을 되살릴 때는 기존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남길 것과 소생시킬 것,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도입할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니온바시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의 재개발을 놓고서도 옛것과 산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창조는 깊이 살펴서 잘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로 하겠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고대근동 3,000년을 띄엄띄엄 이렇게 재밌는 장면만 보는 강의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일 동안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 두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떠한 특성, 어떠한 모습의 제국이었는지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여러분 다가오기 쉽게, 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제국이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빌로니 특히 달라지는 점은 이거예요. 신바빌로니아 제국까지는 먼저 있었던 고대 근동 세계의 어떤 고유한 점, 독특한 점이 잘 지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말하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마지막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제국이에요. 좀 생각도 다르고 이제 좀 독특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키게 돼요. 자, 우선 바빌로니아부터 가보겠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존경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등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빌론이 그때부터 문화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화 선진국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그것보다 후발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적으로 살짝 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가기보다는 자꾸 바빌론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건설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바빌로니아는 바빌로니아 나름대로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눌려 산 게 자기네들한테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저항운동하고 반란운동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신바빌론 제국, 바빌론을 이루는 부족, 지역 중에 하나가 칼데아인들이 있어요. 이 칼데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빌론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칼데아인들, 칼데아 바빌론 이렇게 불러요. 칼데아인들 중에서 이제 나보폴라사르라는 임금이 아시리아가 내분을 일으켰을 때 그 내분의 바빌론 대표로 그 사이에서 역할을 되게 잘해가지고 드디어 612년에 기원전 니네베가 함락됐어요. 니네웨가 함락되고 신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신바빌로니아 시대가 열려요. 신바빌로니아는 일단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시리아식으로 강성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 강대했어요. 문화적으로 강성한 거를 이제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국제 공용어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도 여전히 아카드어였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바빌로니아의 언어였어요. 아카드어는요, 아시리아에서 쓰는 아카드어가 아시리아어고 바빌론에서 쓰는 아카드어가 바빌로니아어예요. 사실 하나의 언어예요.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는 언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가 문화적으로 강성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사실 아카드어의 표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빌로니아의 독특한 이제 문학,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 덕분인데. 이집트는 지혜가 발달한 반면에 법이나 이야기는 잘 발달하지 않고 재미 좀 없다고 그랬는데 아시리아 쪽은 안 그래요. 이쪽에서는 법도 발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발달해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에라 이야기라든지 바빌론 신정론이라든지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흔히 길가메시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그림 같은 이 상을 많이 보세요. 이게 길가메시라는 명문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자를 고양이처럼 안고 이렇게 힘센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신화적인 인물 중에 길가메시 아니겠냐 해서 이제 많이 통용되는 그림이에요. 하여튼 이런 길가메시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예요, 정말로. 안 갖춘 게 없어요. 훌륭해요, 굉장히. 그래서 뭐 외모는 워낙 화려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뭐 집안도 워낙 빵빵하고, 어디 힘도 굉장히 세고, 하여튼 모자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얘가 너무 이런 애가 나오면 어떡해요.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에 걸맞는 친구를,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엔키드예요. 얘는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길가메시는 성 안에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존재의 큰아들. 근데 성 밖에 사는 엔키드라는 놈, 얘도 이제 힘도 거의 비등비등한데, 얘는 이제 달라요. 길가메시는 아주 잘 입고 몸에 기름도 바르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얘는 성 밖에서 막 길에 털도 나고 막 짐승들하고 어울려 먹고 이런 놈이었는데, 얘를 데려다가 길가메시의 되게 친구처럼 둘이 만들어줘요. 둘이 보자마자 딱 알아봐요. 서로 친구인 걸. 이렇게 되면은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둘이 행패하고 다녀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 둘이 다닐 땐, 저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죽음이라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성찰을 해서 신내키 운니니가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길가메시한테 최고의 고통은 지금까지 같이 모든 모험을 같이 하고 이런 걸 다 같이 했던 엔키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들의 결정이, 아, 신들이 인간의 고통을 아는구나. 이 이야기를 적었던 사람은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엔키두가 죽은 다음부터 길가메시가 엄청 슬퍼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길가메시 이야기는 지금부터 구도자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야 되겠다. 인간이 왜 죽음이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지 과정을 서술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그걸 넘는 것은 어떤 행복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 앞에 놓인 어떤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사시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회가 바빌로니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대단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도 결국은 망했어요. 신바빌로니아. 근데 망할 때도 되게 독특하게 망하는데, 이제 나보니두스 임금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나보니두스 상이고, 제가 이제 하란 가서 찍어온 것인데, 전체 석비는 저만 하고요. 요 위에 이제 나보니두스예요. 이제 나보니두스는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되면 주류가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 신앙을 갖고 그 마르둑 신앙을 중심으로 칼데아인들이 세웠던 신바빌로니아도 결국은 마르둑 신앙이 부패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이 임금이 이른바 개혁파, 소수파 임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신앙, 그러니까 달신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개혁파 임금의 힘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마르둑 신앙 하는 사람들하고 이 신하고 또 싸워요. 마르둑 사제들은 이 나보니두스가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통파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바빌론 출신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엄마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보니두스 임금이 수도 바빌론을 비우고 아라비아 원정 간다고 하면서 사막에서 몇 년 살다 와요.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인지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쳐들어올 때 바빌로니아를 무혈 입성했거든요. 어떻게 했냐, 마르둑 사제들한테 내가 들어가면 나보니두스 죽이고 마르둑 신앙도 없애주겠다, 아니 부활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게요? 점령해버렸어요. 그 바빌로니아는 그 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 마지막 임금이 이제 키루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기원전 이제 6세기 정도에 페르시아가 열리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려요. 바빌로니아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수메르부터 내려온 수메르 아카드 시대의 신화라든지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 수메르 아카드 바로 옆 나라, 엘람에서 나온 나라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야만인 취급받았고, 원래 그 기원전 10세기 2000년대에 뭐 했던 민족인지 기록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르스 진망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큰 제국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분 사람들이 언어가 틀려요.
유럽 사람들처럼 인도 유럽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메르 사람들이, 아카네 사람들이 세머스거든요. 지금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그런 세머를 쓰게 되는데 이 언어하고도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퍼뜨린, 페르시아 사람들이 퍼뜨린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선악 이원론이에요. 세상이 선신과 악신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 삼라만상 보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고 사회라든지 자연 이런 거 보면은 선한 신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나쁜 신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어떤 때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어떤 때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색이에요. 섞여 있어요. 여기서 선한 신, 아후라 마즈다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상을 받냐?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히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요. 요 시간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서는 지금 선신과 악신이 교차해요. 여기서 선신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왜냐? 이 시간에 종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역사의 심판이, 이건 후대에 나온 사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페르시아 할 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사상이 있고 최후의 심판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악한 존재는 없어지고 선한 사람만 약간 이제 조금 덜 선하면은 조금 연옥 같은 데좀 빠졌다가 다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빠진다는 거죠. 즉 선악 이원론, 최후의 심판, 내세. 요세 요소는 원래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 종교에서. 이집트에서도 심판 찾을 수 있고 또 선악 이원론 같은 것도 찾으면 다른 나라도 찾을 수 있는데 요세 개가 합쳐지면은 뭔가 굉장히 설득력 있어져요. 그럴듯해요. 막 그래야 될것 같아. 지금 굉장히 이게 많은 사회적인 현상, 왜 세상에는 악이 일어나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적인 흐름 같은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윤리적인 권고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그리고 이 사상이 굉장히 큰 포용성을 발휘하는 사상이기도 해요. 그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따라야 돼요. 그 신을 영향력을 자꾸 퍼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선한 원리만 따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원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훼 신을 믿어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선한 원리를 믿는 거니까. 왜냐면 야훼 신의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전례를 의뢰를 하는 것도 파라오가 막 이렇게 뭐그 신전 앞에서 막뭐 번제를 바치고 막 하는 것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허용을 해줘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지배자들이 그런 의뢰에 참여해도 괜찮아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의뢰를 그대로 해요. 이집트 사람들 별로 불만이 없어요. 제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령지에 가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사이즈의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다 점령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시리아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를 제국했고 바빌로니아는 여기서부터 이집트를 조금 지배한 정도라면 페르시아는 이제 다 지배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갖고 있는 포용성, 확장력, 그리고 전쟁을 엄청 잘했어요. 원리의 시대, 포용의 시대, 관용의 제국,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쟁이 심하고 아시리아 시대라든지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고생하던 민족들은 페르시아 시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세금을 내고 페르시아 임금한테 주로 은화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군대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자기네 왕조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지만 그두 가지만 지켜지면은 자기네 고향에서 자기 조상의 관습대로 경제활동 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조상의 전통대로 의례 같은 것도 막 참여하고, 니네 조상의 전통은 좋다, 뭐, 막 이래주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반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군대는 이큰 제국을 운영하면서 각가지 제국의 다양한 부대들을 정규군으로 모았어요. 사막에서는 사막 부대,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의 부대. 그래서 왜 그리스 영화 300 같은 영화 보면은 그리스인은 하나의 군대로 그려지지만 페르시아군은 여러 부대로 나누어져. 어떤 빨간 옷 입은 놈, 파란 옷 입은 놈, 막 탈을 쓴 놈, 막 아시아인들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요. 왜냐면 이 다양한 민족들을 다 부대로 끌어모을 수 있고, 더군다나 제국 곳곳에 고속도로를 내어서 그큰 군대를 일주일 안에 제국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동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넉넉하고 관용의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죠. 이걸 만드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은 그리스 제국,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이제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와가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인도 유럽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언어도 강요하지 않고 제국에서 아카드어가 좀 어려우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언어가 아닌 아람어를 제국의 표준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아람어를 배워서 쓴다고 한 거예요.
물론 모든 문서 같은 데서는 이제 폴리글롯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언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필요한 언어로 해서 두세 가지 언어로 쓰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편한 언어가 있으면은 그 너희들이 지금 쓰는 그 언어를 쓰고 그걸 공식 언어로 하자. 이게 이제 통치 수레도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이면서 또한 긴 연속성의 시대예요. 과거에 있었던 게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차츰차츰 페르시아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워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식으로 위에서 이거 해, 막 유배 막뒤 섞어놓고 이럴 때막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막 멀쩡히 살고 있는데 여기로 가라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살고 싶은데 살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슬금슬금 살짝살짝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통치술을 발휘한 제국이기도 했죠. 이세 제국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낳자마자 독특한 서사를 갖춘 조그만 나라였는데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번성했지만 낳자마자 생기자마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신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와서 막 북이스라엘 유배시키고 막 분단되고 북이스라엘 유배시키고 그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외국 임금을 믿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한 분한테만 섬겨라 하는 그런 서사들, 그런 예언자들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신바빌로니아 시대를 거치면서는 유배를 가게 됐어요. 특히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쪽으로 많이 유배를 가게 됐죠. 그러면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문화 제국이, 문화 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 책 같은 데 보면은 유배는 축복이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유배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학은 그 신학적인 코어, 아주 핵심적인 믿음은 분명하지만 뭔가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배를 거치면서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왜냐? 세계 최고의 문화의 수도 한복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뉴욕이라고 할수 있을지, 여기서 그 최고 수준의 사람들과 같이 겨루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배를 겪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제 자기네가 제2성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왕을 못 가져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어요. 사제 중심으로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종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아마 그 느헤미야는 총독, 페르시아 총독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2성전 시대 때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제 국가를 만들게 돼요. 즉 임금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관리 같은 게 없으니까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사제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대사제는 마치 임금 비스무리한 영향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유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유배를 거치면서 여러 사상들이 이제 심화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에제키엘, 개신교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에제키엘 40장에서 44장까지 보면은 새 성전의 환시가 있어요. 에제키엘이 유배 중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설계도를 그리는 환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시 장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에제키엘은 망국의 원인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제들이 임금이 잘못 나갔잖아요. 막 바알신 믿고 막 예언자들 말안 듣고 해서 망한 건데 그때 사제들이 임금을 견제하거나 임금이 제대로 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예언자들 그 고통받는 그 의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역할 잘 못했다. 임금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게 잘못한 거다. 그래서 왕권하고 사제권을 분리하려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정교 분리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예루살렘 밖에 지으래요. 이거는 도시가 생겨나고부터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주신의 신전은 언제나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전을 밖에 지으라는 거예요. 밖에 짓고 임금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 성전에. 성전 제일 한가운데 지성소에 임금이 못 들어가게 하고 사제들은 임금의 녹을 먹지 말라 그래요. 평신도들이 주는 것만 먹으라고. 왜냐? 임금의 월급을 받게 되면 임금한테 매이게 되니까. 임금은 평신도인데 성전의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괜히 왔다 가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사제한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북쪽 문으로 들어오면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바빌론에서 하게 되는 게 에제키엘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의 유일신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보편적인 하느님, 어떤 유일자, 창조주, 주제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아까 그 지도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때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대를 맞게 되냐면, 페르시아는 여기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이 더 이상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전선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정학적인 어떤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시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제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유랑하던 그런 성밖을 유랑하던 백성이었는데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세우는가 했더니 갑자기 제국주의가 나오면서 또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에서 갔다 와서 사제국가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시대 때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예언자들이 출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과연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독특한 나라를 세우고 독특한 믿음을 가진 건 확실한데 그럼 이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까지 시험해 봤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군대도 가지고 그런 나라를. 하지만 이건 실패했어요. 그 나라 분단되고 유배 갔단 말이에요. 유배 때는 이제 광야를 떠도는 백성처럼 살았어요. 예언자나 원로들과 함께 이렇게 조그만 마을 공동체 같은 걸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도 사실은 오래 못 가고 다시 유배에서 귀환하게 돼서 이제는 임금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국가, 사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하느님 나라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신학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도 아시면서 신학적인 흐름도 같이 알게 되는 즉 구약학과 구약신학을 함께하는 이제 눈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세계를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떤 신학적인 그 베이스라든지 신학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강의 이제 쭉 8시간 동안을 하면서 이제 너무 띄엄띄엄 그 재밌는 것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안 이어질까봐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런데 안 이어져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이 생각나는 거 재밌는 것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다른 강의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문학 작품만 해도 몇 시간씩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잘 모르고, 이제 문맹과 같은 나라인데, 이제 그런 문맹을 조금이라도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대 근동학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평신도 신학자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회 강연을 모두 다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워낙 정원을 좋아하시가 부모님을 도와서 심은 꽃에 물을 주고 가꾸고 옮기고 하는 일도 절교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아예 몸에 박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는 조경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죠.

내가 심고자 하는 식물들 이런 것을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혼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생장 상태도 파악하고 꽃과 꽃들의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계절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실험과 재배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급하면 이제 거기서 몇 개는 캐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정원에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시안 게임이 이제 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우리나라 식물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방마다 뭐가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것을 보여주자는 그 취지 때문에 미친 듯이 채집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고 해서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예요.

이 주변 공간하고 잘 조화를 이루느냐. 나한테 일을 맡긴 의료인, 개인 정원이든 공공기관이든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인가. 사는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 정원을 이용할 사람 먼저.

이 국토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잘 물려줄 수 있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한다. 풀 한 포기 심는 사람도 그런 자세로 심어줬으면 좋겠는 것이 선배로서의 입장이다.

나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국토 자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다. 정말 아름다운 동쪽 서쪽 다르고 남쪽 북쪽 다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좋은 강산을 쓰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고 싶어요.

0: 왔다네 왔다네 정말로 노벨상 시즌이 왔다네. 자 여러분 과학계 가장 핫한 시즌 올해는 과연 누가 노벨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어 우측한 교수님. 네. 네. 어쩐 일이세요?
1: 아 네 다시 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0: 아하 네. 통증 편 이후로 거의 1년 만이에요.
2: 맞아요.
0: 혹시 그 이대한 교수님 후임으로 보정을 오신 거예요?
1: 아닙니다. 일단 4주 정도.
0: 예 네, 어떻게
1: 아, 받아요? 기간제 인턴.
0: 아 그렇군요. 4주 훈련.
1: 4주. 네.
0: 우리 우 교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가 네. 많은 분들한테 화제였습니다.
2: 맞아요.
0: 예. 아, 나의 고통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통증을 연구한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과학자님께 우리 어둠의 과학자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환영의 인사라도.
3: 너무 환영하고요. 사실 네.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맛이니 향이니 시각이니 누굴 불러도 결국 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2: 그렇죠.
3: 그렇죠. 그럴 때 느낀 게 뭐 굳이 진화가 필요할까? 뇌하는 사람 안 쳐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제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초반에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초에 노벨상 발표가 있어요.
2: 맞아요.
0: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2: 네.
0: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그 조절치 세포
1: 네네.
0: 공동으로 타지 않았나요?
2: 오,
0: 글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1: 저희 분야에 광유전학이라고 있거든요.
2: 광유전학?
1: 네. 옵토지네틱스라고 빛으로 뇌 활동을 조절하는 건데. 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받고 있어요.
0: 와, 그 예상에 맞으면 대박인데.
1: 옵토지네틱스.
0: 옵토지네틱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 네. 또 황성 박사님.
4: 그 제가 노벨상 중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별의 지진파가 이제 별의 밝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면서 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0: 그리고 노벨 화학상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MOF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3: 굉장히 유력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노벨 화학상이 한 115번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사실상 10% 10개 노벨상이 관련돼 받은 게 단백질이고요.
0: 단백질.
3: 아, 심지어 그렇죠. 이게 생리의학상에서도 4개의 노벨상이 단백질에 대해 주어졌어요.
0: 아...
3: 저는 이번에 약간 단백질 관련된 게 받을 때가 분명 됐다.
0: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의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맞아요.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5: 네.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7: 이 암 백신에 이런 거 할 때도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0: 근데 아직도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해를 완벽하게는 저희가 못하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0: 아~
3: 화학의 핵심은 항상 구조와 기능, 이 관계였잖아요. 네.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을 내는 엄청난 연구자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0: 그분?
3: 맞습니다. 지금 떠올리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0: 아, 단백질계에 그러면 슈퍼스타네요?
4: 있죠, 네. 있죠.
0: 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석철입니다.
1: 교수님은 단백질에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0: 27년 정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구조 예측에서 더 나가서 네.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1: 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다. 아, 이거 정말 낯선 단어고 생소한 느낌인데 뭔가 어렵거든요.
0: 우리 몸에 이제 온갖 종류의 단백질들이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3: 가장 많은 노벨 화학상이 주어지는 그 노른자 같은 분야가 이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1: 오다지예요, 거기가?
3: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들어봤던 알파폴드라는 이런 알파폴드. 것도 단백질의 구조를 원한 거고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과 관련된 이런 세계적인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알파폴드가 우승하던 해 인간 대표로서 그걸 심사하시던 분이라는. 아~
4: 왜 알파폴드를 만든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노벨상을 두 분이 타셨잖아요. 네. 존 점퍼와 같은 연구실 출신이시라고.
0: 아, 예, 같은 연구실 네. 출신은 맞고요. 예. 근데 시기는 안 겹쳐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이가 네. 훨씬 더 많거든요.
1: 그렇죠. 네. 존 점퍼보다.
0: 오래오래 연구를
1: 선배죠, 했습니다. 선배.
2: 네. 석학이시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에 고분자 화학 하시는 이제 칼 프리드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 연구실에 있었고요. 네. 이제 저는 27년 전에 있었습니다.
1: 27년 전에 이미 해외에서. 네.
0: 네. 잔 점퍼는 그 연구실에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온 아. 교수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아. 마지막 제자였어요.
1: 꼬마네요, 꼬마.
0: 꼬마.
1: 자,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예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연구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비밀하면 사실 인간들에게는 DNA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우리가 생명을 건축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DNA는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물의 설계도는 모양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모양을 모르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돼 있는지만 있는 그런 일종의 목록이 적힌 종이 같은 거고요. 단백질은 그 건축물 안에 실제 행동하는 물질입니다.
1: 단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약간 건축물이다.
0: 네.
1: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0: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많죠. 네. 한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100만 가지요? 네. 100만 가지. 와,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100만 가지나 된다고요?
0: 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네. 그 목록 자체는 2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것들이 약간 변형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면서 100만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0: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우리가 탱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근섬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뭐 근육에서도 그렇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연골 조직,
1: 근섬유.
0: 예,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 때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해서 탄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약간 헤모글로빈.
1: 헤모글로빈?
0: 네,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복잡하죠.
1: 네,
0: 그런데
1: 많이
0: 잘
1: 복잡해요.
0: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1: 네.
0: 이제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1: 아, 저게 산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0: 산소.
1: 저게 산소예요?
0: 네, 산소고요. 저 산소가 붙을 수 있게 오목한 틈이 있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1: 헤모글로빈과 산소.
0: 네, 그러니까 산소 하나를 제대로 운반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구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1: 그러네요, 진짜.
0: 아,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 들어보셨어요? 침. 네, 이제 아밀라제는 약간 좀 구식 발음이고 아밀레이즈라고 하는데,
1: 아밀레이즈.
0: 네, 아밀레이즈는 이미 음식물에 많이 쪼개져가지고 그 전분 분자 수준까지 쪼개졌을 때그 분자가 왼쪽에 달라붙은 모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달라붙었을 때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당 분자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것들이 몸에서 재료로 쓰이는 거죠.
2: 약간 가위 같은 거네요. 요리할 때 이렇게 딱딱
0: 네,
2: 잘라내고.
0: 가위입니다.
1: 다 이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가 돼야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도 많아요. 세포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도 물질을 전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수송 단백질,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들도 있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수용체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2: 야, 그럼 다 단백질이네요, 진짜로.
1: 단백질이 아까 말씀하신 것,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버리고, 달라붙어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럼 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자리가 있는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우리 직접 어제 다 이거를 손으로 다 만드신 거죠?
0: 아, 네, 뭐 3D 프린터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라고 시킨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몸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세포가 성장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포막에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한테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
1: 주는 단백질.
0: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붙을 때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네. 딱 붙어서 이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1: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 거네, 다. 그죠?
0: 당연하죠. 뭐 사람이 이제 만든 것 중에 이제 잘 비유하는 게 열쇠와 자물쇠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와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얘네들도 화학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얘가 막 움직입니다. 붙으면서 여기에 맞게 딱 움직여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1: 이렇게 문들을
0: 그렇게 해서
1: 지가 알아서.
0: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열쇠, 자물쇠보다 우리 자연이 만든 이 분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1: 이게 그러면 결합할 때이 메커니즘이 약간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약간 그 좌석처럼, N극과 S극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0: 후자예요.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 얘네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1: 그죠.
0: 움직여야 되니까 좌석처럼 이렇게 가서 붙는
1: 거죠. 우리가 모르는 또 좌석의 메커니즘이.
0: 모양이 좀 밝혀져 있는데 더 사례를 보시겠어요?
1: 결합을 기가 막히게 하네.
0: 인슐린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인슐린 수용체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게 딱 달라붙게 되고요. 단백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리간드라고 하는 분자.
1: 리간드?
0: 네, 리간드는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게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간드는 붙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1: 붙는 물질.
0: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작은 그 화합물이 붙을 때는 그냥 리간드가 붙었다라고 하고, 당분자 같은 게 리간드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붙는 저런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결합 도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1: 도킹이 아니다?
0: 예, 아, 맞는데요. 이게 이제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서 상호 화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 기능을 딱 할 수 있냐.
0: 네, 그래서 이제 상호 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인 말이에요.
1: 상호 작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다 하고 있죠.
1: 뇌에서 이제 신호를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
2: 아, 도파민.
1: 잘 아시는 도파민. 어디에 수용체가 어떻게 발현이 돼 있고 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펩타이드가 어떻게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호흡, 뭐 감정, 그다음에 통증 조절 이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2: 야, 빈 자리가 안 느껴지네. 원래 이 자리네. 예. 아,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주 그냥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쏙쏙 들어와요. 예? 아, 좋네. 좋아요. 재료가 있어야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쓸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먹는 단백질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괴기,
3: 고기, 그렇죠.
2: 그다음 프로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지 아 신기합니다.
0: 네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 단백질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돼요. 네. 분해가 아, 그렇죠.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그 분해돼서 만드는 결과물이 아미노산이거든요.
2: 아미노산.
0: 근데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2: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0: 알파벳 같은 거 보이시나요?
2: 네.
0: 네, 저 알파벳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뜻하고요. 색깔이 다른 거 서로 다른 이제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고요. 네.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는 DNA에 그 정보가 담겨 있어요.
2: 아, DNA에. 네.
0: 그 정보를 번역을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20가지 다르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은 GFP라고 하는 238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합성을 하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긴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1차원으로 합석해서 이제 펼쳐진 긴 사슬이 실제로는 지가 알아서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3: 와. 저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내는
2: 그러니까,
3: 거지?
2: 그러니까 희한하네.
1: 접혀진 게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모양으로 적합한 모양이 되는 거죠?
0: 네.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고 GFP라고 하는 단백질은 네. 형광빛을 내는 단백질이에요. 네?
2: 빛을 내는 단백질?
0: 네. 발광 해파리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저 단백질이 사용이 되고요.
2: 이제 약간 그 어렸을 때 우리 가지고 놀았던 몇 개 안 되는 그 블록으로 막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막 했었잖아요.
3: 네,
2: 창의적으로.
3: 맞아요.
2: 그런 것처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다 온갖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0: 굉장히 정확한 비유고요. 그래서 레고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지.
2: 아, 다 달라지죠.
0: 예,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느냐가 정해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2: 이게 단백질 연구에 그러면 어떻게 핵심이겠네.
3: 그러니까요.
4: 그죠? 레고는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2: 네.
4: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0가지 색깔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슬을 한 줄로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색을 어느 자리에 넣을까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되잖아요. 아까 봤던 GFP도 우리 구조가 기능을 만든 말이 왜 중요하냐면 238개 아미노산이었는데 그중에 딱 3개 아미노산이 저 빛을 만들어요. 딱 연결된 3개가 있기 때문에 저 빛이 나오는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양으로 접혀야지만 그 3개가 역할을 거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3: 빛을 내는 의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거네요.
4: 다 필요하죠.
2: 와.
4: 그거가 이제 아까 자석 얘기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물에 잘 녹는 거 안 녹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2: 네.
4: 근데 단백질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게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요.
2: 예.
4: 우리 또 코비드 겪고 했었잖아요.
2: 예.
4: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어요.
2: 아, 그럼요.
4: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2: 스파이크 그래요. 예. 예.
4: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2: 맞아, 맞아. 그 스파이크 뭐 그 단백질 구조 밝혔다고.
4: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를 밝히신 분이 바로 여기.
2: 오! 우와! 뭐 또?
0: 아, 근데 제가
2: 진짜요?
0: 아, 그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밝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넣었어요.
2: 그래도 저 사진 보면 저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저거요. 예, 바이러스. 예?
0: 저 바이러스 위에 이제 빨간색 단백질들이 스파이크고 오른쪽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이제 숲처럼 있는데요. 저희가 예측해서 올렸던 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뿌리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구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파리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놓고 그 단백질에 당 분자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붙여서 이 구조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5월에 또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2: 와.
0: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파리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네. 어떤 애가 위에 이렇게 조금 뾰족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네. 그런 것들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아, 근데 제가 다 알아낸 거는 당연히
2: 팀원들이
0: 아니고
2: 있었겠지만.
0: 커뮤니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조각조각 함께 발견한 거라고.
2: 어떻게 지금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겸손을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4: 근데 원래 과학이랑 연구라는 게 모두가 자기 분야 연구를 하고 누군가 그 정보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2: 그럼.
4: 2020년이면 또 저희가 한창 코로나로 또
2: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4: 그게 분명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또 저희가 이득을 보고 맞아요. 혜택을 누린 겁니다.
2: 리스펙 받으세요. 예, 리스펙 받으세요.
0: 감사합니다. 예.
2: 역시 월드스타셔. 그럼요. 예, 월드스타는 싸이 그리고 석차오. 자, 교수님, 그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2: 광학으로도 못 봅니까?
0: 네네.
3: 너무 작아서.
0: 너무 작아서. 예.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 평균적으로 아미노산 300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었을 때 한 수십 나노미터 크기거든요. 이제 빛의 파장이 이제 400에서 700 나노미터거든요. 근데 수십 나노미터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조들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가요?
0: 아, 이게 그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졌어요.
2: 아, 피땀 눈물. 야.
0: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건 20세기의 현대 그 생물학에서 최대 난제 중에 하나였고요. 20세기에 그 과장 노벨 화학상을 많이 받은 세부 분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를 밝히는 분야예요. 네.
2: 교수님, 그러면 최초의 단백질 관련 노벨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단백질과 연결되는 거면 이런 이제 단백질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X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2: 아, X선.
0: 네, X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네. 나노미터가 안 돼요. X선 결정학이라고 해서 X선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또 노벨 화학상이 수여했어요.
2: 그러면 그런 그 인류가 처음으로 X선을 통해가지고 밝혀낸 단백질 구조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마이오글로빈 또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미오글로빈? 단백질인데요. 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당시에 밝혀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처음 보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한다고?
2: 쟤를 그러면 X선을 쏘여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과학자분이?
0: 네, 이게 계산을 해서 그린 거고요.
2: 계산이요?
0: 네. 그래서 X선을 쏘이면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거울처럼 반사돼서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패턴을 보여요.
2: 네네.
0: 그러면 이제 패턴을 역으로 잘 추정을 하면 이 패턴을 만든 이유가 얘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2: 고강도 노동이에요.
4: 사실 이런 단백질 구조 분석이 정말 악명 높은 연구 분야 중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구조 생물학자들의 뭐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아까 전에 그 막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 봤잖아요. 네. 그거 구조 찾아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2: 와,
4: 30년간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고 더 심한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요소라 불리는 물질 네. 이걸 분해하는 효소 연구는 84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0: 계속해서 겨우겨우 구조를 알아낸 거야.
1: 와, 겨우겨우.
0: 그러니까 많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투여가 돼야 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갔다. 그럼 4, 5년간 연구해서 하나 만들고 나오면은 잘한 거였던 시대가 있었죠.
1: 정말 이게 극악의 연구구나라는 게좀 느껴지는 게 80년, 막 70년 만에 발견했다 이러니까.
2: 네.
1: 근데 일단 뭐만 밝혀내면 노벨상이라는 큰 보상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죠?
0: 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만 몇 개를 봐도 저희가 이제까지 들은 게 많아요. ATP.
1: 와, ATP를
0: 합성하는 그 효소 구조가 1997년에 노벨상으로. 심지어 그 우리 몸에서 리보솜이라는
1: 리보솜.
0: 이 모든 걸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의 공장. 이것의 구조도 밝혀낸 것이 노벨화학상입니다.
1: 단백질 하면은 되게 확률이 높기는 하네요.
3: 저희 분야에서도 최근에 2021년에 그 트리피온 채널이랑 피에조 채널, 그게 이제 열 자극이랑 그 압력 자극을 이제 그 감지하는 막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그거에 이제 생리적인 원리까지 밝힌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또 타셨죠.
1: 야,
3: 그거는 노벨 생리의학상.
1: 아직도 노벨상으로 단백질은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2: 몇 개? 앞으로
1: 몇 년 정도 계속
2: 마르지 않는 광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렇죠.
2: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 식물, 동물들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개수 다 합하면 2억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억 개요? 야, 끊임이 없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되는 단백질 구조가 밝혀졌을까요?
2: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뱅크에 올라와 있는 단백질이 지금 25만 7천 개,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땐.
1: 그럼 전체 몇 프로지?
0: 2억이라 그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4: 2억인데 25만이면은 예. 1%, 0.1%네요?
2: 0.1%인데요.
1: 2억 개에서 지금 2억 개가 맥시멈인데.
2: 네.
1: 그 중에 이제 25만.
2: 근데 이제 그 25만 개도 사실은 그 안에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1: 아.
2: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죠.
1: 적어요. 네. 그런데도 참, 야, 아직도 미지의 세계네.
4: 그러면은 인간의 단백질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밝혀졌어요?
2: 인간의 단백질 알려진 건 8만 2천 개 정도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만 개 중에
1: 100만 개.
2: 그러면은 8%라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여기에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훨씬
1: 그래요?
2: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8만 개라도 지금 해낸 거지. 야, 아니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쉬운 방법 하이패스가 없을까요?
2: 네, 그거를 이제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 아미노산 서열만 이렇게 주면, 아,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해서 대회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GASP라고 CASP이라고 하는 대회가
1: 대회.
2: 생겼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단백질 구조도 많이 없었어요.
3: 제가 알기로 캐습에서 굉장히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셨다고.
1: 아, 진짜요?
2: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저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1: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2: 저희가 항상 이제 메달을 땄습니다.
4: 네, 상위권에 네. 계셨어요. 항상.
1: 단백질 구조를 뭐 측정했다, 관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측한다고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2: 네네.
1: 왜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2: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는 그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계산으로 막 만들어내는 구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상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3: 예측이란 말이 추정보다 훨씬 더 강한
2: 말이죠.
1: 아, 그러니까.
2: 네네.
1: 야.

0: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계산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1: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모양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 아미노산이 사슬로 길게 이어지면 이 안에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들이 서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꼬이고 멀리 있는 것들이 아까 자석처럼 이끌리면서 네. 이렇게 이어지고 가까이 오고 하면서 3차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리는 게 얘만 끌리는 게 아니라 쟤도 끌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끌릴지 어디로 갈지 그럼 얘랑 얘랑 만났을 때 나머지 부분은 또 어디로 갈지 조합이 굉장히 많은 거죠.
2: 데이트네.
1: 네. 오케이. 그래서
3: 여러 명과 만날 수 있는.
2: 예, 연애 프로래. 연애 프로 셰프 연애 프로그램.
4: 여기 전문이거든요.
2: 네. 그러네요. 끌림이 있네요.
1: 네네. 아미노산 하나가 만약에 10개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곱하면 300개로 곱하면 와. 10이 300번 곱해진 10의 300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 어렵잖아요. 10의 300승이면.
4: 그거는
3: 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2: 거예요. 10의 300승이라는 거 그 말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예요. 네. 이걸 어떻게 계산해? 10의 300승을 교수님 그냥 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본 적 있어요. 아니 하다가 포기하셨더라도.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1: 스마트하게.
2: 아, 스마트하게.
1: 그러니까 10의 300승을 뭐 그건 안 될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1차원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3차원 구조가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밝혀진 것 중에서 1차원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걔랑 비슷하게 우리가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단백질이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학적인 방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물리학적인 방법과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 예측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 방법을 아까 캐습이라고 하는 대회에 대회에서. 참가를 해서 저희 방법을 계속 검증을 했었죠.
0: 네. 캐습 대회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참여도 하셨지만 알파폴드가 있었던 시기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2: 아, 심사위원도 네네네. 하시니까.
1: 그러니까 저도 참가자이기 때문에 제가 참가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도 네. 맡았어요. 와. 선수인데 심사위원까지 맡겨주셔서 그렇죠. 너무 재밌었는데.
2: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네. 네. 여왕님이죠.
0: 약간 네. 필드 플레이어였죠. 네.

0: 2018년에 알파폴드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단이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평가 회의를 했는데 그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잘하다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회의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1: 와. 그 알파폴드 막 갑자기 팡 하고 실력이 튀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야 졌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이구 잘했어 요녀석아라고 해야 되는지.
0: 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아. 과학자는 네. 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쌓아온 그 위에서 뭐 덜 하나를 더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과학 문명 위에서 뭔가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걸 목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2: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3: 저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은데.
1: 약간 뺏긴 것 같아요.
3: 뺏긴 것 같고 네. 아 뭔가 지쳐진 것 같고.
4: 근데 교수님. 그 알파폴드가 나와서 갑자기 막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아,
0: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그해 이제 여름에 문제를 막 풀고요.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1: 예, 수상자 그래서 발표요?
0: 예, 수상자 발표를 하는데 사실 상장은 안 주고요. 그냥 이제 호명을 합니다.
1: 아, 상장도 상장은
0: 상품, 네, 뭐 이런 상금도 없고요. 이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3: 뭐 명예구나.
0: 네, 명예.
1: 근데 그게 이제 어쨌건 기사가 엄청 되니까 그죠?
0: 네. 그래서 도움이 되죠. 과학자의 이제 명성을 쌓는 데는. 근데 이제 그때 알파폴드 팀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전 점포도 발표하고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온라인

0: 힘들어 했거든요. 코비드 시즌이라서.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지라고 아,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대충 발표하고 정말 궁금한 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온라인으로 하니까
1: 그 두 명이요?
0: 질문은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올라왔는데
2: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니까
0: 네, 이제 그렇죠. AI로 풀었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AI로 푼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2: 그럼 그냥 딥마인드잖아. 당연히 네. AI로 풀었겠지. 네.
0: 최소한으로 알려주고 그냥 발표 시간만 이제 채우고 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더 뽑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논문은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2: 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용서해야죠. 네.
3: 논문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 아, 진짜요?
0: 네,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기술 장벽 있잖아요. 네. 자기네만의 기술 장벽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2: 논문에 실린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어때요? 비결이 뭐예요?
0: 비결이 아,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구조생물학, 네. 그러니까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10만 개 정도의 구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정보학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 아까 원자 간의 힘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화학적인 원리를 반영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그 친척이 되는 단백질들의 서열을 모아서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들이 알려진 서열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미오글로빈을 가진 게 아니라 고래도 미오글로빈이 있고 뭐 생쥐도 있고 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서열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약에 구조를 모른다고 해도 얘네들이 왜 이런 그 서열이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구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정보 서열에 있는 그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말부터 있었고요.
2: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 논문들을 그 피땀 흘려서 만든 데이터들을 AI가 빨대 꽂아가지고 쫙 뽑아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빨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에 맞아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원래 맞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2: 많은 과학자들이 싹 다 그냥 업로드 시켜주고 네가 그거를 쭉 뽑아가지고 맞는 건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풀었던 문제를 AI가 딱 나타나가지고 풀긴 풀었어요, 어쨌건. 이때 과학자들의 반응이 엄청 갈렸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
0: 네네. 뭐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전전포와 데미사사비스 발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관련해서 다 풀렸다고 생각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회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연구자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
2: 와 진짜로요? 갈 길 잃은 것처럼.
3: 아니 그러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구조 예측 문제는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건가요?
0: 많이 해결이 됐지만 네.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2: 남아있는 거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뭐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흔들리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구조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2: 흔들리는 애들은 야.
0: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 흔들리는 단백질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2: 전 지구의 단백질이 2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몇 개 정도는 알파폴드가 예측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서열만 있으면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네, 예측.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를 계산을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놨습니다.
2: 근데 2억 개 거의 근접하게요?
0: 네네네. 그런데 예측은 예측이기 예측이... 때문에 그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2: 대략 뭐 추정할 때?
0: 글쎄요. 한 반 정도?
2: 반 정도?
1: 네. 반 정도 이렇게 하면 너무 네네.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0: 그리고 얘가 나는 이거는 자신이 있어. 나는 이건 자신이 없어. 그런 점수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2: 자기가 네. 자신 없는 거는 세모를 쳐놓는구나. 네.
0: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이거 자신 없어. 이건 자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0: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네. 아,
1: 그때 우신 분은 계속 연구하세요?
2: 아마 하실 거예요.
0: 열심히 하실 거예요, 더.
2: 네,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1: 유용하게 쓰고 계실 것 같은데.
2: 어, 네, 유용하게 네. 쓰고요. 그런데 알파폴드가 내가 이 구조는 내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알파폴드를 써서 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뭐 흔들리는 단백질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더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쓰고 있죠. 뭐 대학원생 한 명이 5년 동안 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걸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죠.
0: 하, 많은 그 과학자분들이 또 이제는 그냥 AI를 필수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도전을 좀 하시는 그런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다들.
2: 아, 예, 예.
3: 천문학계에서는 우리는 일단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 번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몇천만 개의 천체들이 있어요. 그 천체들을 분류를 해내고 빼낼 거는 빼내고 원하는 타겟만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4: 진짜 AI를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AI가 나와서 오히려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기보다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더 좋은, 더 어드밴스드된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0: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더 많은 숙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2: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연구 문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인지.
0: 그렇죠. 이제 AI가 등장을 했고 그럼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2: 네, 단백질 설계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최적화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존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걸 이제 드노보 설계라고 합니다.
4: 드노보.
2: 네, 드노보로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0: 새롭게
2: 그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4: 거의 뭐 네. 신의 영역을 지금
2: 신의 영역이라고
0: 네.
2: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4: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까지 했던 거라면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설계가 맞는 거죠.
2: 예, 예. 우리가 구조를 잘 알면 네. 그 지식을 이용해서 유용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향들로 많이 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 설계예요.
0: 치료제.
3: 신약 설계하는.
2: 신약 설계. 고치기 힘든 병들도, 원인을 따져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암이 일어나는 원인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특정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면 암이 치료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0: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들이?
2: 치료할 수 없었던 뭐 암이나 난치병,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를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질병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네.
1: 단백질도 만드시고 그걸 예측하기 위한 AI도 개발을 따로 하셨는데.
2: 네네. 맞죠. AI도. 중요한 지점 말씀하셨는데 네. 이걸 잘 설계를 하려면 AI를 잘 만들어야 돼요.
0: 네. 네.
2: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던 알파폴드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가 없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특히 이제 항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3: 그동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해왔느냐 이 연구 분야가 워낙에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간 예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면은 연구자들이 아마 이런 개발이라든지 설계에도 저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2: 저희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이걸 굉장히 그 기초 학문으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0: 베이스는 탄탄하시고
2: 네, AI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설계한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겟이 한 20, 30개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 많이 하고 있어요.
0: 연구가

0: 잘 되면 그냥 노벨상 직통 아닙니까?
1: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못했던 걸 하게 되면.
0: 가능성 있잖아요, 우리 석 교수님. 그죠?
1: 아,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데요.
0: 가셔야죠, 그럼요.
2: 저희가 예약해 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0: 이거 제기만 하면 노벨상 확정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도 그런데 경쟁이 엄청나겠다, 그죠?
1: 네, 경쟁이 엄청납니다. 예. 노벨상 받은 구글도 알파폴드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신약 개발 회사를 세웠거든요. 이제 엔트로픽도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가서 이제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약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0: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교수님. 제발, 교수님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낯간지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교수님 연구팀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솔직히 몇 등입니까?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1: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1등이라고 확실한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안한, 네, 뭐 불안한 1등이나 아니면 이제 몇 손가락.
0: 그러면 앞으로 이 단백질 설계가 언제 좀 상용화가 돼서 우리 질병 치료에 가깝게 다가올까요, 교수님?
1: 지금 이미 다가가고 있고요. 네. 뭐 데미스 하사비스나 다른 AI 리더들은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0: 아, 진짜요?
3: 한 15년만 좀 건강히 살면 그때
0: 몸 관리 잘하고
3: 좀 버티면 저희
2: 네. 뭐 진짜로 MC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아, 그때
0: 진짜,
2: 되면
0: 진짜 그러고 싶네. 네. 오늘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질병 정복의 날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또 희망도 생깁니다.
2: 진짜로요.
0: 우리 또 평생을 단백질 연구에 바친 과학자로서 우리 석차욱 교수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1: 저와 이제 꾸준히 어떤 방향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0: 아,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어쨌건 천사세요.
2: 아, 그러니까요.
3: 진정한 과학자신 것 같아요.
0: 아니, 언젠가 단백질에 대한 모든 걸 밝혀내가지고 이 생명의 신비도 풀고 우리 모두의 꿈, 무병장수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꼭 다시 한번 열차에 올라타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2: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벌써 느껴집니다.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이.
2: 지진도 나고요.
4: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2: 지진을 제거해요?
0: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4: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
2: 와, 안 흔들린다.
0: 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4: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3: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4: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나?
0: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어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좋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많이 좋은 감정들 했죠? 고마움의 표현, 미안함의 표현, 만족감과 기쁨의 표현, 마지막에 감동의 표현까지 어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요. Love란 단어를 당연히 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 문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love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다. I love you. 그건 뭐다 아시니까. 요거를 사랑에 빠져 이런 버전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Fall in love with. 이런 경우는 love가 명사겠죠? 사랑에 빠지다니까. 그죠? Fall in love with someone. I fell in love with her. 과거형으로 하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Fall in love with.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문이죠. 들어볼게요.
1: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0: They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서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fall in love. 정신없이 사랑을 느끼다. 자, 요거는 madly라는 말을 써요. 이 madly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을 mad라고. He's mad. Are you mad? 너 정신 나갔니? 이건데 사랑을 하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0: 얘하고 얘하고 케미가 진짜 좋아요. Be madly in love. 두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사랑하네. They are madly in love. Madly in love. Madly 이렇게 발음합니다. 들어보세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이런 경우도 love가 명사죠. In love니까. 그렇죠? 전치사에다 명사 붙인 거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한다. 이것도 표현이 하나 있어요. Be head over heels in love. 여기까지 가면 뭐 표현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수거예요. Be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이건 발 뒤꿈치고 이건 머리인데 이게 뭐 넘어져서 그 형태를 표현한 건지 정확하게 그 유래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 표현 자체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e head over heels. Be head over heels in love. 들어보세요.
1: Be head over heels in love. Be head over heels in love.
0: 오케이. 이거 써볼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를 정신없이 사랑했어요. 자,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로 너무 사랑했다. 자, 부부간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혼할 당시를 잡아주는 거였고, madly in love 써봅시다.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결혼은 got married. 반드시 개통사가 와야 되죠. 우리 결혼할 당시에는 너무 사랑했어요. We we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사랑했다. When we got married. When we got married. 결혼 시점을 잡아준 거죠. 들어볼게요.
1: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We were madly in love when we got married.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진심으로 사랑하다. 일방적으로 누굴 좋아하다. 자, 이런 단어들 좀 살펴봅시다. 이 진심은 영어에서 Love 누구누구 with all 누구누구's heart. 자, 일단 뭐 저기 소유격을 넣어보면 너무 이게 문장이 만들기 힘드니까 you를 그냥 예로 들어볼게요. 자,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하면 내 진심을 다 담아서 널 사랑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ove you만 쓰지 마시고 요걸 붙여서 써보세요.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나의 진심을 모두 담아서 어뢰 힘주고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Love you with all my heart. Love you with all my heart.
0: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오케이. 뭐 이유를 바꿔서 우리 부모님. I love my parents with all my heart. 우리 부모님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방적으로 누구를 몹시 좋아하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다라는 말은 love를 안 쓰고요. cru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게요. 명사긴 한데 have a crush on somebody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좀 몹시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짝사랑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저쪽에서도 날 좋아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그렇죠? have a crush on somebod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have a crush on somebody. 자, 들어보세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누구를 몹시 좋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자, have a crush on. 자,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좋아하는 상대를 crush라고도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 had a crush on him.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몹시 좋아했었다라는 얘기고요. He was my high school crush.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상대야. 그 상대를 crush라고도 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또 crush라고도 해요. 이게 영어에서 약간 좀 다이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단어가요. 들어보세요.
1: Crush, crush.
0: 이해가 되시죠? 미드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고등학교 때그 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다. 그러면 내가 crush를 갖고 있었다. 문장으로 풀어줘도 되고,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이렇게 해요. 다시요. I used to 하곤 했었다.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그 친구한테 내가 몹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문장을 He used to be my high school crush.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crush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친구지. 이렇게. 자, 이거 들어보세요.
1: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0: 오케이? 이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I used to have a crush on him in high school.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표현 두 가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 천생연분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거든요. 자, 잘 어울리는 커플 앞에 붙이는 형용사 중에 제일 많이 붙이는 게 perfect입니다. You guys are a perfect match. Perfect match. 너무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Perfect match. 완벽한 한 쌍이라는 뜻이죠.

0: 자, 들어보세요.
1: A perfect match. A perfect match.
0: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천생연분. 하늘을 영어에서 뭐라고 할까요? Sky는 아닌 것 같고 Heaven이라고 합니다. Heaven. 자, 천국이란 뜻이죠. A match made in heaven. 하늘에서 맺어져서 내려온 사이.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들어볼게요.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자,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그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들은 천생연분인 것 같다. 둘이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 천생연분이야. 그러면 같다라는 것도 좀 표현해줘야 될 것 같고요. 느낌이니까. They를 조로 잡읍시다.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이게 뭐예요? 같다죠? They seem to be. 그들은 인 것 같다. A match made in heaven. 붙여서 천생연분. 들어보세요.
1: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0: 됐죠? 문장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의 느낌은 they seem to be 이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a match made in heaven 하면 천생연분이라는 얘기고 they seem to be a match made in heaven 좋은 표현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 사랑, 사랑이 정말 가장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주제입니다. 정신없이 사랑을 내이다. 자, 이럴 때 madly 쓴다고 했었죠? Be madly in love. They are madly in love. 정신없이 서로 사랑을 하는구나. 들어볼게요.
1: Be madly in love. Be madly in love.
0: 서로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each other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they are madly in love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이렇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오케이. 일방적으로 좋아할 때 쓰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아까 crush죠. Crush. Have a crush on somebody. 사람이 나오겠죠? 누구누구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할 때. 자, 들어볼게요.
1: Have a crush on. Have a crush on.
0: 마지막으로 천생연분 기억나시죠?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양쪽 강세 주시고 들어봅니다.
1: A match made in heaven. A match made in heaven.
0: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쓸 수 있는 표현들을요. 이번 주에 좋은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정리했죠? 다음 주에는 안 좋은 감정을 정리할 겁니다. 안타까움, 슬픔, 뭐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것들. 이게 생각보다 영어 단어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저도 정리하면서 아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해서 정리가 다 잘 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주에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Juice versus beverage. Juice versus bever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juice 그리고 beverage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볼게요. juice. 이거는 외래어로도 우리가 juice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juice. juice.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juice라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리가 이 c 발음, s

juice, juice, juice.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갖다 줄까?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do you want 이거를 완전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그래서 vegetable juice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유보다 야채 주스가 좋아. 더 좋아. 이거 말하자. 더 선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 뭔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즙이 나온 거는 juice라고 합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Okay,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우리 이 레몬에서 즙을 짜내보자.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서 그 바로 나오는 그 즙도 juice라고 합니다.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read this out loud.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네, 다음 단어는 beverage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B-E-V-E-R. 그래서 뭔가 beverage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은 그냥 beverage. 그래서 중간에 ER를 아예 그냥 무시해서 beverage. Bridge, 바로 V에서 R로 넘어가시면 돼요. Beverage, beverage. Okay? Beverage는 음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drink보다 좀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물, 우유, 주스와 같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액체류를 다 b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jui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지요. 다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juice하고 beverage의 차이, 만약에 그두 개를 예를 들어서 주스처럼 생겼는데, 밑에 beverag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설탕, 색소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탄 거를 beverage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ould you like a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Beverage, beverage, 음료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뭔가 비행기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트가 Would you like a beverage?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마실 것을 좀 줄까? 친구한테는 Would you like a beverage?라고도 할수 있지만, beverage는 drink하고 동일해요. 근데 drink는 훨씬 짧으니까 좀더 캐주얼하고 beverage 같은 단어는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근데 bevera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스랑 뭐술 종류 I don't know like iced tea 뭐 이런 거티 종류 다 이게 다양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Would you like a beverage?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그러면 alcoholic 이게 뭔가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이 든 음료는 아니야.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Is this an alcoholic beverage? No,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is is the menu for drinks라고 해도 되지만 좀더 포멀한 느낌이요. 이게 음료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음료를 위한 메뉴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주스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 나오는 그 즙이죠. 그래서 juice라고 하고요. beverage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술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우유, 주스 등등등. 근데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주스처럼 생겼는데 beverage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많이 타 있는 다른 재료들이 타 있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juice 그리고 beverage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재미있는 주제.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breaking the ice.
0: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음을 깨는 거, 처음 만났을 때 서먹서먹함을 없애는 것을 break the ice라고 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And it is, break the ice by finding common ground.
0: Common ground, mm-hmm. 공통점, 공통의 관심사,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common ground라고 하는데 mm-hmm. 공통점을 찾음으로써 서먹함을 없애보세요라는 표현이죠. Mm-hmm.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who's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리 씨의 요약 문장 바로 소개해볼까요?
1: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네, 빌리 씨의 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1: So Billy said, It took me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some awkward encounters to learn how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0: I noticed you have two eyes.
1: Well, I have two eyes too. Who knew?
2: Oh, Billy.
3: I personally don't know anyone who has three or four eyes,
2: I don't either.
3: Anyway, there.
2: But yes, that's definitely a great thing, and that's often the reason why people make friends, during certain clubs or hobbies.
3: 네. 마지막에서는 이제 과장된 연기와 유머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메시지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 관심사가 같으면 더 친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 That's right.
3: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2: Let's start.
1: Hey, is this seat taken? Do you come here often? Nah, I'm just messing with you. In my opinion, you'd have to be really attractive for some of those cheesy pickup lines to work.
2: Hey, is this seat taken? Do you come here often?
3: 네, 이 두 가지가 그 픽업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작업 멘트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이 굉장히 흔한 문장들이다 보니까 이걸 써주고 있어요. 먼저 딱 뭔가 잔을 들고 와서 이게 식당이라든지 바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Hey,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차지되었나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나요? 라는 의미죠. 이 자리에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없다면 Please, you can sit here.
2: Oh, no, you can sit here.
3: 네, 할 수도 있겠고요. Do you come here often?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뭐 저 어디서 방문 중이에요. 뭔가 대화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Normally, these lines don't work.
2: Yeah, they usually don't. So he says next, Nah, I'm just messing with you.
3: 이 두 개의 문장을 던진 다음에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ss with someone 하면은 장난치는 거.
2: Yeah, you're joking around with them.
3: 물론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Mess with someone 하면 I'm just messing with you, 그냥 장난치는 거야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죠.
2: You're on purpose trying to push those buttons to make them angry.
3: So for example, Megan is, I can say, very strong, so don't mess with Megan.
2: Don't mess with me.
3: 네, 이렇게.
2: I'll punch you.
3: 화나게 하지 말아라. 두 가지 뜻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2: Yes.
3: 이 표현 자체, I'm just messing with you를 통째로 외워두셔도 돼요. 뭐라고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놀랐어요. 아, 장난이야.
2: Yeah, it's like your shirt's so yellow, you're like a banana. No, I'm just messing with you. You look great.
3: Okay. 다음 줄 바로 볼까요?
2: Yeah. In my opinion, you'd have to be really attractive for some of those cheesy pickup lines to work.
3: 먼저 이제 매력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2: That's attractive.
3: 네.
2: Attractive.
3: 매력적인 건데 attractive personality, 매력적인 성격, attractive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she is attractive, he is attractive 이렇게 말하면 거의 100% 외모예요, 외모.
2: Yeah, it's mostly talking about their outer appearance.
3: 네.
2: So if you don't mean their outer appearance, just be specific.
3: 맞아요.
2: Right?
3: 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2: Yeah.
3: Attractive voice라든지.
2: Oh, yeah.
3: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Attractiv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라든지. Yeah. 그래서 제 생각에 you'd have to be really attractive. 정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For A to B 하면은 A가 B하기 위해서는이라는 구조인데요. Some of those cheesy
2: pickup lines. Cheesy.
3: 네, pickup line 하면 작업 멘트고 cheesy 그런 싸구려 작업 멘트가 통하려면 그런 형편없는 작업 멘트가 통하려면 외모가 정말 매력적이어야 할 거예요.
2: That's really true, though.
3: Yeah, I agree.
2: I'm not gonna lie. Let's look at the next part.
1: But then,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Well, I certainly had no idea back when I was in the dating scene.
2: But then,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3: 그런데 그렇다면, if you can't use pickup lines, 이런 작업 멘트를 쓸 수 없다면,
2: then,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break the ice and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3: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2: Yeah.
3: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던지는 그런 멘트 안 된다면 how else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달리 또 어떻게가 이제 how else인데요.
2: Yeah.
3: How else are you supposed to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Break the ice 서먹함을 없애고 start a conversation with someone new 새로운 사람과 어떻게 서먹함을 없애고 대화를 시작하란 말인가요? 시작해야 할까요?
2: True. And so he says.

0: I certainly had no idea back when I was in the dating scene.
1: I certainly had no idea. 저는 확실히 전혀 몰랐어요. Mm-hmm. Have no idea 하면은 생각 아이디어가 없다도 될 수도 있겠지만
0: oh, yeah.
1: I have no good ideas. 아무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네요. 그런데
0: right. But in this case I have no ideas like 전혀 모릅니다.
1: 네, 전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I had no idea라고 했죠.
0: Mm-hmm.
1: Back when 예전에 뭐뭐 했을 때 I was in the
0: dating scene.
1: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Dating scene. 데이트를 하는 장면. Scene 장면이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 장면 속에 내가 있으면 그 누군가랑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데이트 씬, 데이팅 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싱글이어서
0: yeah.
1: 이 사람하고도 뭐 데이트 해보고 저 사람도 소개 받아보고 이럴 때 있잖아요.
0: Yeah, we call basically before you get married,
1: yeah.
0: you're on the dating scene
1: yeah.
0: or in the dating scene.
1: The dating
0: Both
1: scene.
0: Of them are okay.
1: Yeah, you are not married.
0: You're not married yet,
1: yeah.
0: 그래서, right? You're still looking.
1: 네,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할 때는 저는 전혀 어떻게 그 break the ice, 삼목함을 없애야 할지 몰랐습니다.
0: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he has to say.
2: And I only recently learned as an adult through trial and error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So,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Just find common ground. You know, something that you can both relate to and talk about that.
0: And I only recently learned as an adult through trial and error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1: 그리고 I only recently, 최근이 되어서야 learned, 알게 되었습니다.
0: Mm-hmm.
1: As an adult,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mm-hmm. 거예요. Through
0: trial and error.
1: 네.
0: Trial and error.
1: 시행착오인데요. 이제 trial 자체가 시도해보는 거고 mm-hmm. error는 착오, 실수, 뭐.
0: Yeah.
1: 실뭐 예, 그렇죠. 실수죠. 오류가 생겨서.
0: You messed up.
1: Yeah. Trial and error.
0: So, gotta try again.
1: 그렇죠. 해보고 안 되는 것도 보고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이걸 trial and error라고 mm-hmm. 합니다. Trial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error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mm-hmm. trials and errors라고 보통 안 하고
0: No, that's weird.
1: 그냥 한 덩어리예요.
0: Yeah, it's one thing. Trial yeah. and error. It's
1: 네.
0: just the idea of trying something out and seeing if it works.
1: 네.
0: Right?
1: 그래서 복수형으로 많이 안 쓰고요.
0: Yes.
1: While trying to make new friends, mm-hmm.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과정에서 어른이 되어서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0: Hmm. Great. And next he says, So,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Just find common ground.
1: So, Billy's secret has been revealed.
0: Ooh.
1: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보통 뭐 방법. 아니면 길 이런 거 할 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0: Uh-huh.
1: A good way to lose weight. Lose, mm-hmm. losing이 아니고 아니면 a good method to 뭐 study.
0: Save money
1: 이렇게 오는데 secret to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의 어떤 측면
0: yeah.
1: secret to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길
0: yeah.
1: path Or,
0: It's a pathway or a way to accomplish that thing,
1: 네.
0: right?
1: 그래서 이렇게 starting이 쓰였습니다.
0: Mm-hmm.
1: 그런 개념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0: Yep.
1: Do you want to know the secret to starting a conversation?
0: Mm-hmm.
1: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비밀,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0: Mm-hmm.
1: Just find common ground.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0: Yeah, he says, you know, something that you can both relate to and talk about that.
1: You know, 그런 거 있잖아요. Something that you can both relate to.
0: Mm-hmm.
1: 두 사람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0: Mm-hmm.
1: 자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요. And talk about that.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0: Hmm. Great.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I often see people walking their dogs, randomly talking with other strangers walking their dogs. And it's because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re pets.
0: I often see people walking their dogs, randomly talking with other strangers, walking their dogs.
1: 저는 I often see people,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alking their dogs, 자신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인데
0: mm-hmm.
1: 그러다가 뭘 하냐면 randomly talking with other strangers,
0: mm-hmm.
1: with
0: walking
1: their dogs. 다른 사람들과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randomly 그냥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온 다른 사람들과 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how else를 이용한 첫 예문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나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나요?

0: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공통점을 찾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to help you break the ice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Find common ground. The ones who ask questions back may just become new friends.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Joe says,
0: Use social media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ose you meet. 만나는 사람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세요. Mm-hmm. And then use that information, mm-hmm. 그 정보를 활용하세요. Mm-hmm. To help you break the ice, 어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Next time you see each other. Mm-hmm. 다음번에 봤을 때,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소셜미디어를 서로 구독을 하면
1: Yeah.
0: 뭐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대충 보일 수 있잖아요.
1: Uh-huh. And you can see what they're doing, if they've been traveling. So next time you meet, you can talk about it.
0: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1: Mm-hmm.
0: 그리고
1: And CH says,
0: My best advice is not to be afraid to ask questions to break the ice. Mm-hmm.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and welcome to Your Story Time. I'm Kristen Cho. Are you ready to finish the book Tiger's Tale? 네, 타이거 이야기, 타이거의 이야기인데요. 네, 저번에는 도서관에서 갇혀 있었죠. Right? And then 책들이 많아서 이 책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어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는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All right. So, we will finish our book today, bu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Okay, so the first word is to flick. To flick. 여기에서는 책 읽을 때 책을 휙휙 넘기는 거예요. To flick.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puzzled. 네, puzzled. It's like confused. 네, 어리둥절해야 하는. 네, 어리둥절해야 하는. Okay. Like, I don't know. I'm confused. Okay. Indeed. Indeed is 정말 확실히. 네, 이런 뜻입니다.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네, 과연 우리 타이거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All right. Let's read. All that night, Tiger flick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He looked at the pictures. He told himself the bits of the story he could remember. The hours passed, and the night passed, and the days passed. And still Tiger puzzled. And bit by bit, it all started to make sense. I can read! 네, 친구들, 우리 타이거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see what he does. All that night, Tiger flicked through the pages of the book. 자, here is our first word, to flick. 네, to flick is 휙, 휙 넘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휙, 휙, 휙 이렇게 페이지,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아,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이야기 알아.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밤도 지나고 그리고 여기서 days passed. 네, 며칠이 지나고 근데도 Tiger was still puzzled. Tiger is confused. He's puzzled.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죠. Like, I don't know. 근데 드디어 bit by bit, 조금씩 조금씩 it all started to make sense. 네,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It makes sense. 이해가 되다. 네, I can read. 네, 이제 드디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박수. 네, let's continue the story. Chapter 4. A very special cat. Then there was no stopping him. He read The Cat in the Hat. He read Puss in Boots. He read Mog. He read all sorts of stories. He read and he read and he read. The days and the nights passed quickly, and soon the librarian was back from her vacation. At last, Tiger could go out at night to sit on his favorite wall. The ship's cat told a tale of far away. The old, old cat told a tale of long ago. But when all the other cats said, "Tell us another," it was Tiger who told them a story, and then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네, 친구들. 자, 우리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Tiger was not a particular, 뭐 스페셜하지 않았죠. 특별하지 않고 뭐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he's a very special cat. 네, 그래서 한번 책을 읽으니까 then there was no stopping him.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읽고 이 책도 읽고 he read all sorts of stories. 나 아주 다양한 스토리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librarian she is back from her vacation. 그림을 보면은 근데 딱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고양이가 어때요? 팍
튀어나가죠. 그래서 드디어 저녁이 왔습니다. 이 이제 친구들, 고양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네, 우리 할머니도 이야기를 하고, 네, ship's cat도 이제 아주 먼 이렇게 모험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다른 고양이들이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네, 우리 tiger, he told them a story, another and another and another. 계속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와! Alright, let's continue. Tiger could tell all sorts of stories now. He could tell tales of long ago and far away. He could tell tales of here and now. He could tell fairy stories. He could tell scary stories. He could tell funny stories. Whoa, Tiger, you really are something special, said all the other cats. You're a very talented cat. Now everyone knows that Tiger is a particularly special, particularly talented cat. Tiger is a snoozer in the sun and a singer in the night. He's a cunning prowler and a midnight howler.

And he's the only cat that has ever learned to read. He's a very special cat indeed. 네,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고양이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동화 얘기도 하고, 무서운 웃긴 이야기도 하고, 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모든 고양이들이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You are something special. 정말 너는 특별해. And 그리고 you are a very talented cat. 재능이 많은, 재주가 많은 고양이야. 네, he is particularly special, particularly talented. 아주 특별하고, 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he's the only cat that has ever learned to read. 자, 이 고양이는, 자, 아주 특별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네, 이 고양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고양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He's a very special cat indeed. 정말 정말 특별해요. Indeed, this is our last word for today. 정말 확실히, 네, 아주 확실히 특별한 고양이입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네,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Tiger's Tale.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친구들, 네, 아주 특별해요. And you are also very special too.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Talent. Particular talent, I'm sure you have one too. All right, thanks for joining me. And I will be back with a new book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Bye.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쵸.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1: 그쵸.
0: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쵸?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1: 네.
0: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됐거든요.
1: 아,
0: 이
1: 네.
0: 정도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아,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아, 예.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So,
1: 출입.
2: Churi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2: Hello,
1: Happy.
2: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Ah, dog area?
2: Yeah, you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2: You can sit on the porch.
1: Ah, porch, 현관에?
2: That area over there. Yes,
1: Oh,
2: yes.
1: 예, yeah.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2: Happy?
1: It's great.
2: Oh, good.
1: Dog area, great.
2: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2: Ah, don't
1: yeah,
2: worry.
1: need.
2: You sit on the
1: Oh,
2: porch.
1: good
2: Yep.
1: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0: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이거
1: 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0: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0: 강아지들이구나.
1: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로 외웠어요.
0: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이 안에.
0: 어디
1: 이
0: 아니요?
1: 식당 안에.
0: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0: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0: 오케이.
1: 네.
0: 자,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자,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0: Alright.
1: restaurant.

0: 오!
1: 트!
0: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0: R-E-S-T-A-U-R-A-N-T. Restaurant. 만나
1: 요
0: 보겠습니다.
1: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0: 오케이.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1: 다
0: 맞습니다.
1: 맞았네.
0: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0: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0: 본인한테 뭐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이
1: 예.
0: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몸짓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정도로
1: 그래요?
0: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0: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이죠, run.
1: 예.
0: 그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restauran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1: Yes. Restaurant.
0: 오케이.
1: Restaurant.
0: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0: 이렇게까지.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1: 네.
0: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동사예요,
1: 아,
0: 원래.
1: 네네.
0: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이라고 해서
1: 허용되는.
0: E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1: 아하.
0: 써야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0: 근데 얘는 allowed가
1: Allowed.
0: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Allowed.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0: In,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0: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0: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in,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0: In
1: in
0: the
1: the
0: cafe.
1: cafe
0: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0: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0: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0: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0: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0: 피로 시작하는 거?
1: 퍼피.
0: 그건 강아지고요.
1: 예.
0: 펫입니다,
1: 아,
0: 펫. Alright. 자,
1: 펫.
0: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0: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라는
1: 네.
0: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자,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구역. 오케이.
1: 네.
0: 아이들은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이런
1: 맞아요.
0: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0: 뭐 그런
1: 있고,
0: 것도 있을 수
1: 예,
0: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있어서.
0: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 볼거
1: 그쵸,
0: 없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So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0: 그렇죠?
1: 수밖에 없네요,
0: That's
1: 정말.
0: right.
1: 예.
0: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0: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0: In this cafe,
1: In
0: right?
1: this cafe.
0: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0: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1: 바꾸면
0: 바꿔준
1: 되네요.
0: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수 있어야 된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0: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0: 그래서
1: 감사해 또
0: 아,
1: 그러면.
0: 그럼요.

0: 다른 지역에 있다. 오,
1: 예.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0: 여러분들이
1: 따로.
0: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have a,
0: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a other area겠네요. 예. 다른 구역. 예.
0: 무슨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1: 그쵸.
0: 구역. 오케이.
1: 구역.
0: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nother area for dog
1: 아들이면 언니 돼야 되네?
0: owners.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0: 정답.
1: 아,
0: Separate
1: separate
0: area가
1: area.
0: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1: 우리는
0: 있겠죠.
1: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0: Right.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이런 데 있을 때
1: 그쵸.
0: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0: Right,
1: 있게.
0: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0: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식으로
1: Separate.
0: right.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0: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so
1: 아.
0: rate이 아니라 rut.
1: Wrote.
0: rut.
1: 지금 쓴 게요?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0: 맞는데
1: 예.
0: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0: 왜냐면
1: 하시라고.
0: 얘는 개별의 area.
1: 그쵸.
0: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0: 아닙니다. So, separate
1: Separate.
0: area라고 하면 들리고요. separate area.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0: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0: 훨씬 좋아요. 오케이?
1: No.
0: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 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Yes.
0: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Right. 그래서
1: 맞아요.
0: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1: 예.
0: 두번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area.
0: Alright.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So we have a separate area for who? For
1: Dog owner.
0: walk 아니라 owners.
1: Owners.
0: Owners. Alright. So 지금 보면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 owne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발음할 때 walk 아니라 얘는
1: Oh,
0: o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1: owner.
0: 모양을 무조건 모아 주셔야 됩니다.
1: Yes.
0: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wner, owner.
1: Owner,
0: 오,
1: owner.
0: right. 그럼 이거 사실 소유하다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1: 그쵸.
0: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1: 그쵸.
0: 동사로 뭐라고 할까요?
1: Own.
0: That's right. 이것도 one 아니라
1: Own.
0: own. 끝까지 모양 모아 주셔야
1: Own.
0: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전치사 하나 껴 있어요. right. 우리 항상 전치사 헷갈리지만 for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For kids.
0: For kids.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0: Are,
1: are for
0: there you go.
1: you.
0: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러시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 앞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라고
1: 아,
0: 왔습니다.
1: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1: 그쵸.
0: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1: 네.
0: 그리는데, 이게 집이라고 칠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 집을 그리셨네요?
0: 아니, 지붕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있어요.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쵸?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1: 아!
0: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데가
1: 그쵸.
0: 있어요.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0: 아, 뭔지
1: 있다.
0: 알죠? 그러면서
1: 네.
0: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
1: 예.
0: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0: 그럼요.
1: 의자나 이런 것도
0: 다
1: 배치해둬요.
0: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So 거기에라고 할 때는 그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1: On the
0: porch라고 얘기를
1: porch.
0: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또.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 해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0: 그렇죠.
1: porch.
0: Let's sit on the porch. It's a
1: Yes.
0: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1: 응?
0: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1: 오.
0: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1: 아.
0: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0: 오케이.
1: porch?
0: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0: All
1: porch.
0: 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왜냐면
1: 아하.
0: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아,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1: 맞아.
0: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1: 맞아요.
0: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0: Right. 그래서
1: 어렵더라고요.
0: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 올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번
1: 네,
0: 봤죠.
1: 그러네요. 좋네요.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조금이니까.
0: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1: 네.
0: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자, so,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1: 오우.
0: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1: 맞아요.
0: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있는 표현이에요.
1: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0: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1: 그거는 근데 잘안 쓰죠.
0: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1: 예. 네.
0: 격식이긴 해요. 네, 그래서
1: 아.
0: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1: 그죠.
0: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1: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고등학교 때.
0: 아니면 그냥 frankly
1: Frankly.
0: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Trust
1: 네,
0: me.
1: 많이
0: Okay?
1: 들어봤어요.
0: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제 생각에 남편 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0: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1: 자, 두 번째는요.
0: 아니면 예.
1: 솔직히 그너내 타입이 아니야. 아,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0: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1: Oh, it
0: 오,
1: hurts,
0: 예, 이런 말
1: right?
0: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 해보고 싶은 거죠?
0: 영어로 하니까 좀잘
1: 아, 잘
0: 나오네요.
1: 나오네요.
0: 예.
1: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음흠.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0: 예.
1: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0: 네.
1: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0: Honesty,
1: 저기
0: honesty.
1: 그거는 명사입니다.
0: 그래요?
1: 네, 아니고 honestly.
0: 아,
1: Honest에다
0: honestly.
1: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0: 아.
1: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0: honestly,
1: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한번
0: honestly.
1: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0: 네.
1: Honestly, honestly.
0: honestly, honestly.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0: 네.
1: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0: 예.
1: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0: Yeah.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1: 오케이.
0: you.
1: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0: 예.
1: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0: 왜?
1: To be honest with you. 왜냐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0: With
1: 네,
0: you,
1: 그래서 to be
0: honest
1: honest
0: with you.
1: with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0: 아.
1: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To be honest with you. To be
0: Honest
1: honest with you.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0: with you. 아, 그렇구나.
1: 알아둬야 됩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1: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0: In
1: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0: Are pets allowed?
1: 개들.
0: Are
1: Are.
0: dogs allowed?
1: 그렇죠. 이 식당 안에.
0: In this restaurant?
1: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0: Yes.
1: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0: Are
1: 이번에는 이제
0: pets

0: allowed
1: 자, 그 카페 안에
0: in the cafe.
1: 그렇죠.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0: yes.
1: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Oh, perfect.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0: 네.
1: To be honest.
0: To be honest.
1: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0: 음?
1: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솔직히.
0: To be honest.
1: 난 약간 걱정됐어.
0: I was a little worried.
1: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0: 예.
1: Yeah. 오케이.
0: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3: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2: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ait. Oh, yeah. My dog.
1: Aww.
0: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4: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0: Yeah.
5: Come in. Come on.
0: Come here. Yeah. Aww. 앉아.
1: Great job, you guys.
0: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1: 아름답습니다.
0: 네.
1: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1: Mm-hmm.
0: We studied English all day.
1: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인 명사
0: 네.
1: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0: 오.
1: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0: 네.
1: 정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0: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0: 네.
1: 사실 많이 뭐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0: 네.
1: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0: 맞아요.
1: 그 정도만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0: 집에서 몇 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복기만 해도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쉬워지더라고요.
1: 당연합니다.
0: 네.
1: Alright.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또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right.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나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0: 오늘은 여행 영화 해볼 거고요. 제목이 해릭을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그리고
0: 맞습니다.
1: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그
0: 그럼요.
1: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 또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알right,
1: 예.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0: Oh, the ferry?
1: Ferry. Yeah.
0: Yes, it's arriving soon.
1: Driving soon.
0: Oh, here it comes.
1: Driving car.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0: Is that a problem?
1: my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0: Okay.
1: my father, 그, toilet.
0: He's in the toilet.
1: Yeah. So,
0: Oh.
1: please wait. 응?
0: He'd better hurry.
1: 아,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어떡해.
0: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네.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1: 오.
0: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1: 오.
0: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수
1: 때.
0: 있죠.
1: 그죠. Is this the line for the, 오.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일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이것은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erry, Per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0: 네.
1: Ferry라고
0: 제가 페리라고 했나요?
1: 예, 했어요. 그래서 fer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ferry.
0: Ve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맞는데
1: R이 두
0: F 맞아요. 근데 R이 두
1: 개구나.
0: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So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저
0: 아,
1: 같이.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아라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1: 줄인가요?
0: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자.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면 예외
1: 있어.
0: 상황이
1: 예.
0: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맞아요.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 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 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train.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1: Yes.
0: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오,
0: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train. 오케이.
1: 네.
0: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오.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Is this the
1: Hey.
0: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줄이에요. 예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1: 예.
0: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a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a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오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렇게 앙 소리가
0: 아, 느낌
1: 나거든요.
0: 와요?
1: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0: Okay.
1: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0: 오케이.
1: 나네요.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곳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comes.
1: comes.
0: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1: Yes.
0: Very, very good. Alright.
1: 아.
0: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디파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응.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이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Yes,
1: 거군요.
0: yes. 그래서 아마

0: 눈에 살짝 익기는 칠
1: 네.
0: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 로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릴리스 되는 데이시 있죠?
1: 네.
0: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나와.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뭐
1: 오.
0: 전체 다뭐 썼죠?
1: In.
0: So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The
1: The bus
0: bus
1: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선, 딱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0: 그렇죠.
1: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이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1: The
0: minutes.
1: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Al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가 딱 슬기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이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0: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1: 아우,
0: 넘버 2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1: 아우,
0: 걸릴 거죠.
1: oh,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0: 이거 우리 많이
1: in the,
0: 해봤는데요.
1: 그쵸, restroom으로
0: 오케이.
1: 할게요. Restroom.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0: 왕초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1: restroom.
0: 맞습니다.

0: restroom,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을 얘기할
1: 그쵸.
0: 때 restroom을
1: restroom.
0: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 뭐 조금 더
1: 아,
0: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1: 기억나요.
0: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1: 네.
0: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화장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1: 네.
0: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1: restroom. 아, bathroom.
0: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1: 둘다 가능하니까요.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1: 네.
0: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1: Yeah.
0: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in이 어느 쪽이죠?
1: 안쪽이요.
0: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1: 안에.
0: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그 화장실 안에 있니?
1: Are you in the bathroom?
0: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쵸?
0: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1: She is in her room.
0: Very nice.
1: Yes.
0: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1: 그쵸.
0: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1: Are you in the bathroom?
0: Oh, she is in her room.
1: She is in her room.
0: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1: 그죠?
0: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1: 아,
0: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그쵸.
0: 네.
1: 아빠만 지금 이 패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하룻밤.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1: 예.
0: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1: 페리를 타고.
0: 네. 그래서 같이
1: 오.
0: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1: 어머머머머머.
0: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1: 그날 그냥
0: 네.
1: 저기 병가를
0: 아, 그게
1: 내야겠네요.
0: 나아요. 네.
1: He'd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0: 낫겠다.
1: better,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0: 그죠?
1: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0: 언제요?
1: 오늘에.
0: 오늘에.
1: 네.
0: 오케이. 자,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이거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여기서 쓰면 안
0: Hey,
1: 돼요?
0: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때 많이
1: 맞아,
0: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1: 아,
0: 돼요.
1: 괜찮아.
0: 항상 강조해 주는 것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Right?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에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니라 허리처럼 돼야 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훨씬 좋아요. 허리, 허리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0: 트래픽 D가 살아있죠, 그렇죠?
1: 네.
0: 이거 뭘것 같아요? 우리 유명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그래도 둘다
1: 아,
0: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1: 예.
0: 그렇죠? 어퍼튜니티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1: 어.
0: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1: better.
0: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헤드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네.
1: 아.
0: 그래서 당신은 hurry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이렇게
1: 그렇죠.
0: 강해요.
1: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수 있겠죠. 나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0: 아하.
1: keep your
0: 그쵸.
1: promise.
0: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오케이?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진
1: you
0: 않아요.
1: better.
0: 오케이?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아하. 곧.
1: soon.
0: soon.
1: 네.
0: They'd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 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위한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그렇죠. 이거 열차 타는,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1: Oh,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0: 하나 더요. 이거 롤러코스터, the roller coaster를 위한 그 줄인가요? 그거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자, 다음은요. in
1: In
0: 명사. 얘는 심플하죠?
1: 네.
0: 걔는,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Pinkan, 네,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5: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4: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5: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빨리 와야 돼.
0: Oh,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ello everyone, it's time for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좀 오바를 했네요. Because, well, the reason why is because, you know, business English, everybody thinks business English is boring and it's not fun, it's too hard, but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자, business 영어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최대 자연스럽게.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want to speak naturally.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we don't want to be rude.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오해시키면 안 되니까요. 정확히, 쉽게. Communication. That's the key. Alright, so today we have our main dialogue. Let's go ahead and check that out first. 이분은 캐리입니다. This is Carrie.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ow do we say that?
1: We'll find out in just a second.
0: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그는

작가입니다. That is Mike. He is the writer.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And this is Brad.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So, we're actually introducing several people today. All right, well, let's find out more about this dialogue. Okay, so the dialogue that we have is very interesting. 자, 여기도 소개지만 좀 특별한 소개죠. 왜 이렇게 그 한 팀이 있는데 팀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일일이 한 명 이렇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거는 좀 아니고요. 이분은 이거 하고 이분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이런 소개입니다. So here, let's take a look. This is Carrie. 자, 이분은 Carrie입니다. 자, 그녀는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o, the expression that we're looking for is 담당하다. So, what do we say? She's in charge of design.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If you are in charge of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doing that. You are the person who is working on that. 그래서, she's in charge of design. 뭐, she's in charge of marketing. She's in charge of sales. She's in charge of accounting. 다양하게 그거를 교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수 있습니다. So, she's in charge of. Good pattern right there. All right, that is Mike. 자, 저기는 저분은 이분은 마이크입니다. He is the writer. 자, 여기에서는 뭐 he's in charge of writing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바꿔서 뭔가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he is the wri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he is the computer programmer. He is the designer. He is the accountant. 다양하게 또 거기에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All right. And this is Brad. 그리고 이분은 브래드입니다. He takes care of editing. 자, 그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에서 he takes care of. 아니, 이 take care 하면 뭐 takes care of 하면은 뭐 누구를 돌봐주다, 조살피다 이렇게 누구를 take care 한다, 뭐 아기를 take care 한다 이렇게 쓰지만 여기 이 business 상황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To take care of is very similar to in charge of. Alrighty, so we're going to talk about these two expressions in detail. Let's take a look. So our key phrase, the first key phrase is in charge of. 자, 뭐뭐를 담당하다. So here is the sentence.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자, 이 부서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어떤 department라도 이 팀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누군가는 boss가 있죠, right? Okay, so who'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r you can say,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제가 이 계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account는 꼭 bank account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 회사에서는 account는 뭐 client라고 생각, 손님, 뭐 아니면은 it could be like a project, right? 네, 그렇게 해서 이 account를 굉장히 많이 써요. So who's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account. I'm in charge of this department. I'm in charge of this project. I'm in charge of 네, 뭐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 담당이야? 그러면 who's in charge of 이걸 딱 바꿔서 질문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this is a very important key phrase in the business world. 정말 직장에서는 꼭 아셔야 돼요. In charge of 누가 이거 담당하는 거야? 저 아니에요. Not me. Okay. 특히 뭐 문제가 있을 때 I'm not in charge.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Okay. Next one. Key phrase. Take care of.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take care of 할 때는 보통 뭐 엄마가 아기를 take care, 뭐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왜 take care가 나올까요?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를 처리하다 아니면은 뭐뭐를 담당하다.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So 자, he will take care of you. 자, 그가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물어볼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다이어트 잘 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 잘 진행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 여러분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항상 그 대상에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바로 How are you? 바로 이 문장 구조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How is 혹은 How are 하고 나서 궁금한 것 혹은 대상을 넣어주시면 그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됐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그 대상이 혹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물어볼 때는요.

0: 하루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문장부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당신의 하루는 지금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에서 궁금한 것을요. 당신의 하루를 넣어서 How is your day going? How'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루는 잘 보내고 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ay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How is your da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때요? 라는 질문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진행 과정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뒤에 going까지 붙여주시면 조금 더 의미 차이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하시는 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되게 일이라는 거는 되게 work라는 명사를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How is your work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하는 일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진행 과정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work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your work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 일은 좀잘 되세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야, 너 연애한다면서 연애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연애라는 거는요, relationship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연애는 어떻게 잘하고 있니? 라고 그 진행 과정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애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혹은 다이어트 그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식단 조절하는 거잘 되고 있어요? 혹은 다이어트 하는 거잘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이어트라는 발음보다는요, 다이어트. 이렇게 발음되니까 이것 좀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diet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어떻게 좀잘 되어 가니? 라고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물어보시면 그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day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work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relationship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How is your diet going?
0: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으로 How is your day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루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How is your day에서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going을 넣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냥 어떻게 잘 보냈어요? 라는 질문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How was your day? 어떻게 오늘 잘 하루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was your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was your day? 이렇게 얘기를 해서 How

is your day와 how was your day로 여러분이 시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How is your work going?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냥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your work를요, 이수로 줄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how is it going? 이렇게 해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많이 또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is를 줄일 때는요, apostrophe s로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how is it going에서,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요렇게 여러분이 듣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바로 안부를 물어볼 때, hey, how's it going?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서, how's it go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s it going? 한 번만 더. 시작. How's it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부를 물어볼 때,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going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것이 두개 이상일 때, 복수일 때는 비동사를 are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내용을 네, 여러분 마음가짐을 설렘으로 한번 살짝 바꿔서 도전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마다 그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잖아.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행복하자고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어쩌면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을 매일 강조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find our happiness with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다른 단어에 현혹 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을는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지나간 일인데 no sound or no solid proof. 그렇죠? Or evidence. 아주 탄탄한 증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했을는지도 몰라. 했을지도 몰라. 나의 추측이야. 자, 그렇다면 했을지도 몰라. 영어로는요. Might have. 그 다음에 뒤에 동작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뭐뭐 지났다는 뜻으로 과거분사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ED라고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might have done, might have done, might have 이렇게 발음이 들려요. 그러면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실제 연습해 봅니다. We're gonna practice more, right?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뭐뭐 했을지도 몰라, 훔쳤을지도 몰라, 보았을지도 몰라,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놓쳤을지도 몰라.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음은 might have done. 그렇죠. done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훔쳤을지도 몰라라고 했던 것은 steal이죠. 그러면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빨리 하면 might have 이렇게 들려요. might have 말을 might have 말을 말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he might have stolen it. He might have stolen it. 됐죠? 그가 그걸 봤을지도 몰라. 똑같아요. 뭐만 빼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stolen 대신에 seen 쓰시면 됩니다. He might have seen it. 길게 하셔야 돼요. He might have seen 발음을 길게 하셔야지. 짧게 하시면 죄란 뜻입니다. S-I-N. He might have seen it. 그 다음에 그가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살아남다는 survive죠. survive 하는 거, 그렇죠? He might have survived it. 그렇죠? 아니면 survived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놓쳤을지도 몰라라고 해서요. He might have missed it. 그렇죠? MISSED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동작과 함께 떠올리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Your turn time. Here we go with the first example. 그걸 훔쳤을지도 몰라. 빰, 빠밤, 빠밤, 빠밤, 빰, Your turn. 네, He might have stolen it. 자, 두 번째, 그것을 보았을지도 몰라. 자, 뭘까요? Your turn. He might have seen it. 확신은 없지만이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 he might have seen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살아남았을지도 몰라. 사고가 있었군요. 그래서 he might have surviv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 하셨나요, 다들? 아, 왜 your turn 안 하냐고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아직 안 돌렸으니까 your turn. He might have survived 됐고요. 놓쳤을지도 몰라. 아, 아깝다.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your turn. 그렇지만 you might have, he might have missed it.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He might have missed the train. 자,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지도 몰라. 묘안을 훔치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steal. 아까 나왔던 stolen. 그러면 he might have stolen. 그런데 뭐예요? 묘안이 뭐지? 묘안? 아이디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그 생각을. 그렇죠? 예, 누구로부터? From her. 그래서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from her. 아니면 he might have stolen her idea. 이렇게 짧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그 서류를 보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난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야, 보았을 수도 있어. 보았다면 그거를 증거로 한번 예, 증인을 서라고 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he might have seen 아까 나왔어요. she might have seen. 예, 그다음에 이 자리에 the documen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she might have seen the document. document. 도큐먼트. 예, 미국식 발음은 document.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예를 들면 탐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르겠어라고 할때 아까 나왔잖아요. he might have survived. 그렇죠? 탐으로 바꿉니다. Time might have survived. 그런데 뭘요? 사고에서라고 할때 보통 예, 이렇게 survive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고보다 더 많이 살아 오랫동안 살다라고 해서 in 같은 걸 보통 안 쓰고요. Time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라는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좀 이상하죠? 사고를 살아남다 이렇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me might have survived the accident. 제발 살아남았길. 자,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오늘 나왔던 문장 중에 최고 중요한 문장 두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네, 여러분,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자, 그가 그녀의 묘안을 훔쳤을런지도 몰라. 그랬더니 사실은 가능성은 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B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he might have stolen that idea from h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maybe or maybe not. 이게 가장 간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반반 정도면 maybe, 아마도라고 할때 이걸 쓰고요. 가능성이 실제로 높잖아요. 한 7, 80%. 근데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되는 아마도가 영어에서 probably가 있는데 걔는 70% 이상이에요. maybe는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 정리가 됐고요.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So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here. 함께 와서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주위에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멋진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한번 브라우징 해보시고요.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라붙은 밥풀은 물에 불리고 기름때는 계면활성제에게 맡기고 오래된 기름때는 오싱소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끝난 다음에 문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음식은 차갑게 두르면 오래 가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가지만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 외래 맛이 없어지고 품질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 같은 냉장고 안에서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보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그냥 차가운 음식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아니라 온도, 습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체를 조절하는 작은 화학 실험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씻을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을 보면 과일과 채소를 씻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식초를 넣어라, 베이킹소다를 풀어라, 몇분 담가놔라. 그러면 농약이 싹 빠진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물질이 아닙니다.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물에 잘안 녹는 것도 있습니다. 산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초 몇 방울이나 베이킹소다 조금을 넣은 물이 모든 농약을 없애주는 만능 해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훨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손으로 잘 문질러 주면 됩니다. 표면이 단단한 오이나 사과 같은 것은 깨끗한 솔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도 좋습니다. 워싱소다나 베이킹소다 가루를 딱딱한 표면에 뿌리고 장갑을 낀채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실은 베이킹소다 가루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루는 염기성이라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수세미나 솔로 닦을 때이 수세미나 솔보다 더 미세한 가루를 사용을 하면 표면을 좀더잘 긁어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농장에서 우리에게 농산물이 올때 소위 허용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그냥 물로 씻는 정도면 무난하고 껍질 부분에 남아있는 소량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루를 사용하는 거죠. 안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농약이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분은 껍질을 깎아내 버리고 드시면 됩니다. 농약이 과육까지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먹기 직전에 씻으세요. 마트에서 사오자마자 한꺼번에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을 만큼만 꺼내서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이나 채소 표면에는 원래 자신을 보호하는 표피와 왁스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 남아 있으면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미리 씻어 놓았는데 오히려 저장하다가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보관할 때는 씻지 않고 먹기 직전에 씻는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사과를 꺼냈는데 한쪽이 푹 들어가 있고 갈색입니다. 버려야 할까요? 단순히 부딪혀서 멍이 든 것이라면 그 부분에 세포가 터진 것입니다. 세포 안에 따로 존재하던 효소와 여러 물질들이 세포가 손상되면서 만나고 공기 중 산소까지 만나서 갈색 물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과를 잘라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죠. 주변까지 썩지 않고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멍든 부분을 싹 도려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귤을 하나 꺼냈더니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껍질만 벗기면 속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면서 먹어도 될까요? 그러지는 마세요. 귤이나 복숭아처럼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과일에는 곰팡이 균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보다 훨씬 안쪽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귤이나 복숭아는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일이나 채소를 냉장고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체가 하나 등장해요. 에틸렌이라는 것인데 탄소 2개와 수소 4개가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분자가 과일에게는 일종의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이 분자가 과일에게 가면 이제 익어라 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과, 바나나, 배, 복숭아 같은 과일들은 익으면서 에틸렌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있는 과일들도 같이 익으라는 거죠.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사과나 바나나 근처에 두면 빨리 익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상추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이런 과일 옆에 오래 두면 빨리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누렇게 되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빈자리가 있다고 아무 과일이나 채소를 서로 꼭 붙여 넣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좋고 더 좋은 방법은 비닐봉지 안에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모두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순간 괴로워하는 그런 식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자, 고구마,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를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 속 전분 일부가 당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것을 저온 당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이 너무 많아진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감자 속에 있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과 이런 당이 서로 반응을 해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이 녹색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겨서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보다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도 낮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저온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요. 속이 변색되기도 하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맛과 저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어떨까요?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토마토를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숙성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향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익혀야 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라도 며칠 안에 먹을 것이라면 서늘한 상온에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토마토가 너무 익어서 상할 것 같다면 냉장고에 넣어서 부패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바나나도 냉장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변하고 정상적인 숙성이 방해될 수가 있어요. 양파도 껍질이 마른 상태라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껍질을 까서 냉장고 안에 오래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식품의 공동묘지가 되면 안 되겠죠. 냉장고에 넣을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도 자리마다 온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아주 큽니다. 특히 뒤쪽은 온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냉장고 문에는 우유병이 딱 들어가게 생긴 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우유를 넣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우유를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문 쪽보다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냉장고 구조에 따라서 위아래 온도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문에서 멀리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유 속에는 지방, 단백질, 당, 수분이 있습니다. 역시 세균이 참 좋아하는 조건이죠.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때마다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냉장고 문 쪽에는 온도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음료수라든지 소스류를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국이나 찌개가 남았습니다. 아직 뜨겁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망가진다. 완전히 식혀서 넣어라, 얘야. 라고 하셨는데, 아주 뜨거운 곰탕 한 솥을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주변 음식의 보관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완전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고 3시간, 4시간 잊어버리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세균은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잘 자라지 못하지만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 것입니다. 큰 곰탕 냄비를 통째로 오랫동안 상온에 두지 않고 먹고 남은 음식은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는 거예요. 작은 용기의 표면적이 꽤 크죠. 그래서 열이 빨리 전달이 되어서 빨리 식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리 후 2시간 안에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고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고기 한 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곧 먹겠지 하고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포장을 열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끈적끈적한 그런 고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고기는 구입하는 순간 곧 먹을 것인지 나중에 먹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다진 고기는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면 안 됩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조리할 것이 아니라면 바로 냉동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크 구이용 고기는 보통 냉장 상태에서 3에서 5일 안에 조리해야 되고, 그보다 늦게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 먹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용량 고기를 샀다면 한 번에 먹을 양을 소분을 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다음에 전체를 다 녹여야 되죠. 또 조금 먹고 얼리고 조금 먹고 얼리고 이러다 보면 고기가 수분이 빠지면서 품질도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나중에 훨씬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이죠. 자, 이제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전에는 그냥 차갑게 주는 수납장이었는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겠죠? 냉장고 정리는 수납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마다 다른 생물학과 화학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혹시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외우기 어렵다면 냉장고 문 앞에 이 내용을 적어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방 도구와 용기의 안전한 사용법을 과학자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Hi! Today, Sesame Street is all about this, the alphabet.
2: Oh, I love the alphabet.
1: The Count loves the alphabet?
2: Of course I do, Elmo. And do you know why?
1: Why?
2: Because the alphabet has 26 beautiful letters to count.
1: Oh, that makes sense.
2: A, that's one letter. B, that's two letters.
1: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alphabet today on Sesame Street.
2: Five letters. F, six letters. G, seven letters. H, eight letters. I,